0: 한다든가 아니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1: 예.
0: 모든 곳에 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1: 아,
0: 이
1: 네.
0: 정도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아,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아, 예.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So,
1: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Happy.
2: Hello,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Ah, dog area?
2: Yeah, you
1: Oh.
2: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Ah, porch, 현관에?
2: that area over there. Yes,
1: Oh,
2: yes.
1: 예, yeah. 좋네요. 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Happy?
1: it's great.
2: Oh, good.
1: Dog area, great.
2: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dog,
2: Ah, don't
1: yeah, good.
2: worry. You sit on the
1: Oh,
2: porch.
1: good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로 외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이 안에
0: 어디 아니요?
1: 식당 안에.
0: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0: 네.
1: restaurant 되겠네요.
0: 오케이.
1: 네.
0: 자,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자,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0: Alright.
1: restaurant.
0: 오!
1: 트!
0: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0: restaurant.
1: 아,
0: Restaurant. 만나
1: 요
0: 보겠습니다.
1: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0: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맞았네.
0: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0: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0: 본인한테 뭐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이
1: 예.
0: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1: 아,
0: 그 정도로
1: 그래요?
0: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0: Right,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 있죠, run.
1: 예.
0: 그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so,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

0: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Yes. Restaurant.
0: Okay.
1: Restaurant.
0: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1: 예, 괜찮았어요?
0: 이렇게까지.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쵸?
1: 네.
0: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1: 네네.
0: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이라고 해서
1: 허용되는.
0: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1: 아,
0: Right?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0: 근데 얘는 allowed가
1: Allowed.
0: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allowed.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0: in,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1: 예.
0: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0: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in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라고 하면 어떻게요?
1: The cafe
0: In
1: in
0: the
1: the
0: cafe.
1: cafe
0: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0: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0: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0: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0: 피로 시작하는 거?
1: 퍼피.
0: 그건 강아지고요.
1: 예.
0: 펫입니다.
1: 아,
0: 펫. Alright. 자,
1: pet.
0: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0: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아,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라는
1: 네.
0: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구역. 오케이.
1: 네.
0: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0: 뭐 그런
1: 있고,
0: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있어서.
0: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 볼거 없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허용이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So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0: 그렇죠?
1: 수밖에 없네요,
0: That's
1: 정말.
0: right.
1: 예.
0: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0: In this cafe,
1: In
0: right?
1: this cafe.
0: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1: 그쵸?
0: Oh,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1: 바꾸면
0: 바꿔준
1: 되네요.
0: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감사해 또
0: 아,
1: 그러면.
0: 그럼요.
1: 네.
0: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왜냐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0: 뭐를요?
1: 공간을 어떤 공간? For dog owner.
0: Yeah.
1: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0: Yes.
1: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0: 다른 지역에 있다. 오,
1: 예.
0: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Have a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other area.
0: 아.
1: 예. 다른 구역.
0: 예.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2: 구역.
1: 구역.
0: 만들어 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nother area for dog owners.

0: 아들이면 언니 돼야 되네? 아.
1: 자, 보겠습니다.
0: 틀렸네.
1: 정답.
0: 아, separate area가
1: 되겠습니다. 뭐, 아.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0: 우리는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 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그쵸. 이런 데 있을 때 있거든요.
0: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1: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 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0: 네.
1: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them. 이런
0: separate.
1: 식으로, right?
0: 네.
1: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0: 네.
1: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0: 아.
1: So, rate이 아니라 rut.
0: rut. 지금 쓴 게요?
1: 아하. Uh-huh.
0: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1: 맞는데 발음이 예. 달라요.
0: 아, 발음을 다르게 하시고.
1: 왜냐면 얘는 개별의 area.
0: 그쵸.
1: 형용사죠, 형용사.
0: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1: 아닙니다. So, separate area라고 하면 틀리고요. Separate area.
0: 아.
1: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0: Yes.
1: Okay?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0: 네.
1: Separate. Separate.
0: Separate. Separate.
1: 훨씬 좋아요.
0: No.
1: Okay?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0: yes.
1: 돼요.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0: 맞아요.
1: Right. 그래서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0: 예.
1: 두 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0: Area. Area.
1: Alright. Mm-hmm.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0: For dog owner.
1: 워가 아니라 owners.
0: Owners.
1: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워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0: Yes.
1: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0: Owner.
1: 오.
0: Owner.
1: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 해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0: 그쵸?
1: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0: 그쵸?
1: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0: Own.
1: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own.
0: Own.
1: Own. 끝까지 모양 모아주셔야 됩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0: 네.
1: what does it mean?
0: For 뭐뭐를 위해.
1: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 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0: 네.
1: 겁니다.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때요?
0: For kids.
1: For kids.
0: Mm-hmm.
1: 너를 위한.
0: For you.
1: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0: 네.
1: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0: We have bikes for kids.
1: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0: 네.
1: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re you go.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0: 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0: We have bikes for kids.
1: The roses are for you.
0: The roses are for you.
1: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rush입니다.
0: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자, 다음 문장은요.
0: 네.
1: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0: 아,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1: 맞아요. 그렇습니다.
0: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1: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0: 그쵸?
1: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안따가 나오면 되네요.

0: 있다. You can sit.
1: 선물입니다, 오늘.
0: Yeah. Sit on the porch.
1: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0: Yes.
1: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0: 네.
1: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0: 그쵸?
1: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이게 집이라고 칠게요.
0: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집을 그리셨네요?
1: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0: 아~
1: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0: 네네.
1: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0: 오, 운치 있다.
1: 아,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0: 예.
1: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0: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1: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쵸?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라고 할 때는 그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오케이?
1: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0: 광합성 해야죠.
1: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요?
0: Let's sit the porch.
1: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0: Let's sit on the porch.
1: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0: Yes.
1: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0: Can I sit on the porch?
1: 오케이, 우리면은.
0: Can we sit on the porch?
1: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0: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0: Let's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0: 네.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Mm-hmm.
1: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아하.
1: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0: 네.
1: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아,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0: 맞아요.
1: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0: 맞아요.
1: 그게 문제예요.
0: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1: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 수 있거든요.
0: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1: Worried 전에도 한 번.
0: 네,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m-hmm.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1: Mm-hmm.
0: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Mm-hmm. 조금이니까.
1: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0: 네.
1: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0: Mm-hmm.
1: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0: 맞아요.
1: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0: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1: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0: 그거는 근데 잘 안 쓰죠?
1: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좀 격식이긴 해요.
0: 아...
1: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글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0: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1: 아니면 그냥 Frankly,
0: Frankly
1: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빈도가 높아요.
0: 네, 많이 okay? 들어봤어요.
1: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0: 아.
1: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0: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아니.
1: 자, 두 번째는요.
0: 예.
1: 솔직히 너 내 타입이 아니야.
0: 아,
1: 소개팅 나갔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0: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1: Oh, it hurts.
0: Yeah, 이런
1: right.
0: 말 한 번도 해본 적

0: 없는데
1: 해보고 싶은 거죠?
0: 영어로 하니까 좀 잘 나오네요.
2: 아, 잘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2: Mm-mm.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2: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0: 예. Yeah.
2: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네.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0: 아, honesty. Honesty.
2: 그거는 명사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아니고. Honestly.
0: 아, honestly.
2: Honest에다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아.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honestly,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Honestly.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네. Honestly. Honestly.
0: Honestly. Honestly.
2: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0: 네.
2: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0: 예. Yeah.
2: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0: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you.
2: 오케이.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yeah.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어?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0: 에?
2: To be honest with you. 왜냐하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0: With you.
2: 네, 그래서 to be honest with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0: 아.
2: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0: Be honest with you. Be honest with you.
2: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알아둬야 됩니다.
0: 네.
2: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네,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2: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자, 두 번째는요. 어,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2: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자, 제가 나눠 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0: Are pets allowed?
2: 어, 개들.
0: Are dogs allowed?
2: 그렇죠. 이 식당 안에
0: In this restaurant?
2: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0: Yes.
2: 자,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0: Are pets allowed?
2: 자, 그 카페 안에
0: In the cafe.
2: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Mm-hmm.
2: So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0: yes.
2: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2: Oh, perfect.
0: Yes.
2: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다음은요?
2: 네.
0: To be honest.
2: To be honest.
1: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솔직히
2: To be honest.
1: 난 약간 걱정됐어.
2: I was a little worried.
1: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2: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2: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2: 예.
1: 오케이.
2: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5: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4: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3: 해결!
2: Wait. Oh, yeah. My dog.
6: Aww.
2: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6: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oh. You can sit on the porch.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6: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2: Yeah.
7: Come in. Come on.
2: Come here. Yeah.
7: Aww.
2: 앉아.
1: Oh. Great job, you guys.
2: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1: 아름답습니다.
2: 네.
1: 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We studied English all day.
1: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in 명사
2: 네.
1: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정보를
2: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2: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2: 네.
1: 사실 많이 뭐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2: 네.
1: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2: 맞아요.
1: 그 정도만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2: 집에서 몇 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곱기만 해도
1: Of course.
2: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1: 당연합니다.
2: 네.
1: Alright.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Bye.

0: now.
1: Me too. Why is this line so long? I can't wait anymore.
0: Oh, be patient. We can wait.
2: You're right. It'll be worth it, right?
0: Of course. Oh, no. I forgot something.
2: What?
0: I was in a hurry and forgot my wallet. Aw, I wanted to treat you today.
2: Ah, no worries. I brought my check card.
0: Check card? A card that's a check? What's that?
2: My check card. I'll pay.
0: Oh, you mean a debit card. I thought you were going to pay with a check.
2: We're next. Ready to eat?
0: Of course. I can eat 10 servings. Let's go.
2: 10 servings? I hope I have enough money. Hey, wait for m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입점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과 케빈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 하면 흑돼지죠. 그래서 흑돼지를 파는 맛집에 들이 왔는데요. 역시 유명한 집답게 줄이 너무 길어요. 서로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요. 정말 이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가 고민도 되는데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도가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 줄을 서 있죠. 뒤로 이렇게 돌담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흑돼지 맛집입니다. 그런데 맛집답게 너무 줄이 긴 거예요. 우리 크리스틴 참을 수 있나요? 아, 너무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I'm starving. I'm starving 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뭐뭐야 이런 상태야. Starving. Starving이 바로 굶주리고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그대로 나는 굶주려서 죽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I'm starving. 함께 말해볼게요. I'm starving. 노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I'm starving. 좋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케빈도 사실은 못 참겠나 봐요. 아니,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걸까? 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런데 이 크리스틴은 그래도 먹고는 싶은가 봐요. Be patient. Be patient. 조금만 참아. 라고 또 케빈을 다독다독 합니다. 기다려서 먹어야 되니까요. 이때 사용된 게요, patient인데요. patient는 참을성 있는 또 인내심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be 동사랑 사용을 해서 be patient, 명령문 형태죠. 조금만 참아, 인내심을 가져, 보채지 마 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hang in there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Be patient, hang in there. 이렇게 우리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또 케빈이 그 말을 듣고는 귀가 팔랑팔랑 그래 기다릴 가치가 있겠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 표정이 어때요? 뭐 잊은 것 같아. 뭘 잊었을까요? 지갑을 잊었네요. 오늘은 크리스틴이 케빈한테 고마워서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만 지갑을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케빈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크리스틴 표정. 체크카드? 또 모르는 표현이죠. 표정이죠. 그러면 체크카드도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하, 데빗 카드 말이구나 라고 표현을 고쳐줍니다. 체크카드는요. 우리 통장에 있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데빗 카드. debit ca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돈을 인출해서 쓰는 카드란 뜻이죠. debit card 기억해 두시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 차례가 됐습니다. We're next! 우리 한번 먹어볼까? Of course, I can eat 10 servings. 10 servings를 먹어볼까?

먹을 수 있다네요. 무슨 뜻? 짐작하셨죠? 10인분 먹을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serving이라는 것이요. 음식의 1인분입니다. 여러분 과자나 이렇게 음식 사셔서 뒤에 포장지 보시면요. ser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또는 한 사람이 먹는 양을 serv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티는 10 servings니까 10인분을 먹겠다라는 야심이죠. 10 servings? 나 돈이 충분히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 크리스티는 벌써 가버리네요. Hey, wait for me! 같이 가! 라고 외치면서 쫓아가는 케빈인데요. 이 wait for me도요. 나를 기다려줘! 라는 문장 자체의 뜻이 있지만 실제 사용될 때는 앞서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랑 같이 가! 나 기다려줘! 이런 뜻이 되겠네요. 같이 가! Wait for me. 이 문장도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표현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배고파 죽겠어. I'm starving. I'm starv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I'm famished. I'm famished. Famished. 조금 생소하죠? 이 famished라는 단어 자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에 붙여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I'm famished. 다이어트 하느라 며칠을 굶었더니 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amished. I'm famishe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나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I'm hangry. I'm hangry.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hangry라는 단어는 hungry 그리고 angry, 배고픈 환원을 붙인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I'm hangry라고 하면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표현도 문장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배고파. 배가 고픈데 문을 연 야식집이 하나도 없네. 나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나려고 해. 어떡해요? I'm hangry. I'm hangry. Good job. 이번 카툰에서는요. 제주도 흑돼지 맛집에 간 케빈과 크리스틴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던 게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아, 배고파 죽겠어. 어떡해요? I'm starving. 추가적으로 배운 표현도 있죠. I'm famished. 그리고 아,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다. I'm hangry.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 번 말을 해보고 내 입에 착 붙는 하나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운 표현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음절과 강세 배울 건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Today. We had fun today. Result. I'm happy with the result. Believe. I can't believe it.
0: 자, 어때요? 오늘의 단어들, 표현들 잘 들어봤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단어들도요, 여러분. 소리의 개수가 공통점입니다. Today 이렇게 두 개의 소리 나고요. 두 번째 단어도 result 이렇게 두 개. 그리고 believe 이렇게 다 모두 이음절 단어들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음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음절 단어들 강세 봤었는데 저번 시간이랑은 다르게 오늘은 우리 지금 A블럭과 B블럭 있을 때 이번엔 B블럭이 이기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음절이 이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하게 발음해주면 돼요. 오늘의 포인트 전혀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단어들에 적용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정말 흔한 단어인데 이거 today 이렇게 to에 강세 주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됩니다. 뒷부분에 강세 있는 단어라서 today 이렇게 day 부분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따지면 to 그리고 day 이렇게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물총, 빵, 빵 이렇게 딱 두 소리예요. Today 앞부분 to는 가볍게 내주면 돼요. 너무 to 이렇게 내지 말고 to 가볍게 today. 오케이, 예문 볼까요? 우리 오늘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어. 정말 하루가 재밌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We had fun today. 오늘 정말 재밌었다 라고 할 때, 오늘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이 단어 발음 today. 뒷부분에 강세라는 거.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result. 자, 이 단어도 뒷부분 이 B블럭의 강세 팍팍. result가 아니라 result, 뒷부분, 오케이? 자, 예문 볼까요? 난 결과에 만족해. 만족한다고 말할 때요, 친구들. 항상 satisfied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 말고도 이렇게나 쉬운 happy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써요. I'm happy with something 이라고 하면 그것에 만족하는 이란 뜻이고 오늘 지금 이 result라는 단어 넣어볼게요. 난 결과에 만족해. I'm happy with the result. 오케이?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과장해서 result 뒷부분 확 강세를 줘보세요. 오케이, 우리 이따가 연습 제대로 해보기로 하고 넘어가서 세 번째 단어. 이 단어는 믿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뒷부분에 강세 팍 줄게요.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역시 앞부분은요, 빌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지 말고요. bull 이렇게 아주 가볍게 bull 지나가듯이 하면서 뒷부분은 길게 끌어주세요. believe. leave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원어민의 귀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어로 인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강세가 정말 중요하죠. believe. 오케이. 예문 볼까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뭔가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I can't believe it. 나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leave 부분 강하게. Alright? 자, 음절 어떤 개념인지 우리 이제 복습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익혔죠? 그럼 오늘 단어들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오늘 뒷부분에 강세 주면서 소리 크게 따라해 주세요. Today. 한 번 더. Today. Good job. 좋아요. 두 번째 단어는 결과. 이거 조금 어렵죠? 뒷부분 강세 갑니다. Result. Great. One more time. Result.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는 믿다. 뒷부분 강세 줄게요. Believe. 입도 길게 찢으면서 우리 저번에 예전에 배웠던 미소 발음 있죠? 입 꽉 찢으면서 다시 한번 Believe. Great. 미소 잘 지었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문장 가볼게요. 우리 오늘 정말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어. 바로 갑니다.

today. Very good. 한번 더. We had fun today.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난 결국

0: 좋아요. 마지막 문장 갈게요. 믿을 수 없어. 자, believe. 뒷부분 강세도 주면서 미소 있죠? 정색하지 말고요. believe 갈게요. I can't believe it. 음흠,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 연기도 하면서 해보세요. 과장해서. 믿을 수 없어. 한 번 더. I can't believe it.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강세 있는 이음절 단어들 다시 한번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Today. Today. We had fun today. We had fun today. Result. Result. I'm happy with the result. I'm happy with the result. Believe. Believe.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0: 자, 여러분, 오늘 학습 어떻게 확실하게 정복했나요? 우리 이제까지 계속 음절, 강세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삼음절도 배워볼 거니까요. 계속 물총, 빵, 빵, 빵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ince. S-I-N-C-E. Since. Since. Ago. A-G-O. Ago. Ago. Before. B-E-F. O-R-E. Before. Before.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time, 시간 3편이에요. 친구들, time 관련된 단어가 꽤 많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봐요. Okay, what's this word? Since, 뭐뭐부터 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나는 1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 이런 문장할 때 since를 쓰면 좋아요. Since. 그 다음은 ago, 뭐뭐 전에 란

0: 아저씨예요. 보세요. 나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 하지만 지금은 더 멋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ago 라고 쓸수 있어요. 그 다음은 before. 뭐뭐 전에 또는 뭐뭐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나는,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책을 읽어. 이럴 때 before 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잘 짚어줘 볼게요. 그럼 오늘의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 같이 해볼까요? 무엇무엇부터 since. 자, 앞에 S를 좀 강하게 말해볼까요? Since. Very good. 무엇무엇 전에 ago. 여러분, go를 길게 말해볼까요? ago. Excellent. 뭐뭐 전에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 before. 여러분, R가 있으니까 발음을 강하게 해봐요. Before.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단어를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Since, since, ago, ago, before, before.
0: Okay, now everyone,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I haven't eaten anything since 7 o'clock. 나는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Wow, you must be very hungry. 배고프겠다. 자, 여러분, 아까 배운 뭐뭐부터는 이렇게 since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부터? Since 7 o'clock. Okay, now how about you try, everyone? I want to hear you nice and loud. 크게 해보세요. I haven't eaten anything since 7 o'clock. Good job.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let's try this one. I went overseas 2 years ago. 나는 2년 전에 해외로 갔다. 여러분, ago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전에. 2년 전에. 2 years ago. 자, 3년 전에는 영어로 뭐죠? 3 years ago. Good job.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I went overseas 2 years ago. Good job. Okay, here is our third sentence. Wash your face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세수해라. 보통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집에서 들어본 적 있죠? 자, 언제, 언제 전에? Before. 아까 ago도 뭐뭐 전에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할 때 ago. 라고 말하고요. Before는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 또는 명사. Breakfast는 명사예요. 명사 전에는 before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엄마인 척하고 한번 크게 말해봐요. Wash your face before breakfas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fter. A. F. T. E. R. After. After. Now. N. O. W. Now. Now. End. E. N. D. End. End.
0: Okay, now this is our next word. After. 뭐뭐 후에 또는 뭐뭐 한 후에요. Everyon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이런 식으로 학교 후에 뭐 하니? 이렇게 쓰면 돼요. After. Now. 지금 또는 이제.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죠? We are studying English now.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Good job. 자, 마지막 단어 end. 끝 또는 끝내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finish란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It's the same word. 똑같아요. End.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뭐뭐 후에 또는 뭐뭐를 한 후에 after. 한번 더, after. Good job.

0: hammer.
1: My pie!
2: My camera!
3: My trash can!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Unit 55. Y as E.
1: Let's go. Phonics chant Y. E, E, E. E, baby.
2: E, baby.
1: E, daddy.
2: E, daddy.
1: E, funny.
2: E, funny.
3: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예 소리가 나는 알파벳 Y가 단어 끝에 나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0: 같이 배워볼게요. 이. 이. 이. Good job! 그럼 단어 끝에 이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아기, baby예요. 여기 끝에 이 소리 들렸죠? 응애응애하고는 귀여운 아기, 영어로 baby. baby. baby. Very good. 이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빠, daddy예요. 여기 끝에 이 소리 들렸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 영어로 daddy. daddy. daddy. 너무 잘하는데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웃긴. funny도 뒤에 이 소리가 나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보면 하하 하고 웃죠? 웃긴 영어로 funny. funny. funny. excellent. 단어 끝에 이 소리가 나는 단어 또 배워볼게요. 바로 파티, party예요. 우리가 특별한 날, 생일 또는 크리스마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죠? 파티, 영어로 party. party. party.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행복한 happy예요. 여기 끝에 이 소리 들렸죠? 우리가 친구 또는 가족이랑 여행을 가면 굉장히 행복하죠? 행복한 영어로 happy. happy. happy. Very good. 끝에 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사탕, candy예요.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사탕, 영어로 candy. candy, candy. Great job! 와우! 이렇게 이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밌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 거예요. 친구들, 단어 맨 끝에 알파벳 Y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네, 잘했어요. 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제 그럼 세번 들어볼까요? Good job! 그럼 단어 끝에 이 소리 나는 단어 첫 번째 단어는요, 응애응애하고 오는 아기, 영어로 뭐였죠?
1: Baby.
0: That's right, baby. 그래서 우리 로건이가 단어를 완성시켜 줄 건데요. B 소리 나는 B, A 소리 나는 A, B 소리 나는 B, 마지막 E. 어떻게 쓰는 걸까요? Here you go.
1: Babies.
0: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1: 아무리
0: 자, 그러면은 세번 발음해 주세요. Good job. 끝에 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우리가 사랑하는 멋진 아빠. 영어로 뭐였죠? Daddy.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Daddy를 같이 그려볼 거예요.
1: Gray.
0: Gray.
1: This gray.
0: This gray. Draw the eyes, nose, and mouth. 자, 그러면은 로건이 그린 아빠, daddy 한번 볼게요. 와우, 너무 멋져요. Good job. 그러면은 세번 발음 들어볼게요.
1: Daddy.
0: That was very good. 끝에 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로건, 우리가

0: 재미있는 것을 볼 때, 하하 하면서 웃죠? 웃긴 영어로 뭐예요?
1: funny. funny. funny.
0: Very good! 단어 끝에 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파티를 하는데요. 파티 영어로 뭐였죠?
1: Party.
0: That's right, party. Logan, do you like parties?
1: Yes.
0: Yes, me too. 써니도 좋아해요. 그러면은 세번 말해주세요.
1: Party. Party.
0: Excellent. 또 끝에 이 소리가 나는 단어 배웠는데요. 우리가 여행 갈때 기분이 어떻죠? 아주 행복하죠?
1: Happy.
0: 네, 영어로 happy. 근데 이 얼굴에 표정이 없네요. 러건이가 happy face를 한번 그려볼까요? 환하게 웃는 얼굴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러건이가 그린 happy face 한번 볼게요. 짠!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러건 세번 말해주세요. Good job! 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사탕. 영어로 뭐였죠?
1: Candy.
0: That's right. 사탕, candy. Logan, do you like candies?
1: Yes, super good.
0: 와우, super good. 엄청 좋대요. 그러면은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Candy. Candy. Candy.
0: We did it! 와우! 이 소리 나는 단어가 이렇게 많죠? 그러면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Y. Baby.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B A D bad. Blue green, blue green. Gray, gray. Red, red. Good score.

bad score. Good, good. Bad, bad.

Sky blue. Sky blue. Red. Red. Good weather. Gray. Gray.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 표현들을 쭉 다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my emotions.
0: It's warm-up time. 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The bear is feeling different feelings. 우리 곰이 다양한 감정들을 지금 겪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위에 보니까 뭐 하트도 많고 and there are lots of presents. Who doesn't like presents, right?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 표현 영어로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저기 보니까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루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우리 책을 읽어볼래?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Remember those expressions in English? Then what about here? What time is it? 오후 3시인데 우리 곰이 좀 졸린 것 같아요. 그쵸? Then what do you do? You have to take a nap, right? 맞아요.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은데 이럴 때 oh.

0: 졸려. 이럴 때 쓰는 표현 기억나죠? 자, 이 표현들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say how I'm feeling.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I can say how I'm feeling.

억울한 거 이런 거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습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Guess what? I got a puppy라고 친구 얘기를 했었죠. I got 뭐뭐는 나는 뭐뭐를 갖게 됐어라는 의미인데 반려동물을 입양했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I got a puppy는 나는 강아지를 입양했어라는 말이었죠. 다른 반려동물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I got a cat. 나는 고양이를 입양했어. I got a gecko. 개코 도마뱀을 입양했어. 그리고 I got a parrot. parrot은 앵무새죠. 그래서 앵무새를 입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자, I got a puppy라고 하니까 wow, that's amazing. 정말 너무 좋겠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I'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뻐. 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네요. 그쵸? really를 넣어서 정말로 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I'm happy 해도 되지만 I'm really happy. 진짜 진짜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른 상태도 넣어볼게요. 나 정말 슬퍼. I'm really sad. 나 정말 배고파. I'm really hungry. 나 진짜 바빠. I'm really busy.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Can I come see the puppy? 나 그 강아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Can I come see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오면 내가 그 대상을 보러 가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죠. Can I come see your room? 너 방 내가 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죠. Can I come see your room? 내가 그 콘서트를 와서 봐도 돼? Can I come see the concert? 내가 와서 그 영화를 봐도 돼? Can I come see the movie?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대상을 넣어봤었어요. What's wrong? 자,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었죠. 이 wrong이 문제인, 뭐 혹은 가끔은 틀린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What's wrong? 근데 여기서 발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long, 긴의 long하고 틀린 혹은 잘못된의 wrong. L과 R 발음 중요하죠. L 발음은 혀가 윗니 뒤에 와서 딱 붙는 L 요런 발음이고 R 발음은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지만 양쪽을 긴장시켜준 R 요런 소리라고 했죠. long, wrong 많이 연습해주세요. I feel lonely. 나 외롭게 느껴져.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I am lonely라고 해도 되지만 I feel lonely. 나 그렇게 느껴.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 feel tired. 나 지치게 느껴져. 즉, 나 좀 지쳤어. 라는 말이죠. 또 추워. 나 춥게 느껴져. I feel cold. 그리고 나 자랑스러워 라고 할 때는 I feel prou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네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외롭다고 하니까 나랑 우리랑 같이 놀래? 라고 질문을 했죠. 이렇게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돼요. Do you want to eat? 밥 먹을래? 뭐 먹을래? 라는 의미고 Do you want to go? 너 갈래? 라는 뜻이고 Do you want to rest? 좀 쉴래요? 라는 질문이었죠. Yes, I'd love to.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었어요. I'd는 I would를 줄인 표현입니다. Come on, let's go. 자, 어서 가자 라는 또 말이었고요. 이런 표현들은 매일매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let's go 라고 했는데 이렇게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자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됐죠.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라는 뜻이고요. Let's watch a movie. 우리 영화를 보자 라는 말이었고요. Let's sing a song. 우리 노래를 부르자 라는 말이었죠. 다 기억나죠?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 라는 말도 있었고요. What are you doing? 이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도 만들어 봤었어요.
뭘 쓰고 있는 거야?

0: 아, what are you writing? 지금 뭘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뭘 숨기고 있어? What are you hiding? 다잘 기억나죠?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I'm bored. 자, 이게 바로 나 지루해 라는 표현이었죠. Why don't we go outside? 그럼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이렇게 또 친구가 제안을 했네요.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오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또 제안이었죠. 우리 게임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play a game? 우리 등산하러 가는 건 어때? Why don't we go hiking? 우리 일어서는 건 어때? Why don't we stand up? 자,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했죠. 그래, 우리 놀이터에 가자 라고 했는데 물론 아까 let's만으로도 연습했지만 let's go to까지 우리가 외우면 뒤에 장소만 넣으면 됐었죠.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Let's go to your house. 너네 집에 가자. 놀이동산에 가자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라고 말을 했었죠. It's already 9. 기억나나요? 벌써 9시야 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9은 9시를 뜻한다고 했어요. Already가 벌써 라는 뜻이고요. I'm sleepy. Let's go to bed. I'm sleepy. 나 졸려 라는 말이었죠. Let's go to bed는 let's가 또 나왔네요. 우리 침대로 가자, 즉 자러 가자라는 말이었죠. 자, I'm sleepy라고 했는데 이 sleepy가 졸린이란 뜻인데 앞에 누가 졸린지 말할 때마다 I am에서 이 am이란 단어가 바뀐다고 했죠. 자, go to bed가 자러 간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 sleepy, you're sleepy, he's sleepy, She's sleepy, we're sleepy, 그리고 they're sleepy. 이렇게 누가 졸리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요거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ll set the alarm to 7. 내가 7시로 알람을 맞출게 라는 말이었죠. Set an alarm. 이게 바로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었고요. Set the alarm to 다음에 시간이 오면 특정 시간으로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었죠. Thank you. Good night. 자, good night. 잘 자라는 뜻이었고요. Sleep tight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잘 자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우리 다양한 표현들을 쓸수 있었어요. First, 나 선물 받았어. 아까 나 강아지를 입양했어 라고 썼지만 이 got가 받았다, 가졌다라는 뜻도 된다고 했죠. I got a puppy 대신에 I got a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정말 기뻐. I'm really happy.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곰이, I feel lonely. 좀 외롭대요. 그럼 그럴 때, Do you want to read a book? 이렇게 책을 권할 수도 있고, I'm bored. 지루할 때는, Why don't we go outside?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이런 표현도 우리 썼었죠. 그리고 지금 몇 시예요? It's 3. 오후 3시는 take a nap. 낮잠을 잘 시간이죠. I'm sleepy. Let's take a nap. 자, 이런 표현들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1: I got a present. I'm really happy. I'm lonely. Do you want to read a book? I'm bored. Why don't we go outside? I'm sleepy. Let's take a nap.
0: 잠깐! 친구

0: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my emotions.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슬프고 기쁘고 우울하고 그리고 지루한 거, 졸린 거 다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로 만들어 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Friday, a letter to Earth. I can write a reply to Earth with three promises.
0: 자,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쌤이랑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완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topic, 주제는요. Today's topic, a letter to Earth. reply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지구에게서부터 온 편지를 우리가 받았잖아? 그거를 우리가 reply 하는 겁니다. reply는 답장이란 뜻이에요. A letter to Earth. 지구에게 쓰는 편지, 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쌤이랑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우리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뽀뽀뽀!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애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입니다. 이거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눈썹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쵸? A girl is writing a letter with a serious face.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생각풍선에 다양한 지금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랑 시작해볼게요. 뽀뽀! 자, I can reduce 라고 나왔어요. I can reduce. 자, reduce가 뜻이 줄여 쓰다, 줄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줄여 쓸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I can reduce.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I will use less when I 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저거 보이나요? shower head가 있고 shower head랑 timer 시계가 있고 옆에 물방울이 있습니다. 무엇을 적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치, 물을 적게 사용할 것 같아. 언제? 샤워할 때. 자,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샤워하다 영어로 그쵸, shower. 그래서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이러면은 난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엔 I can reuse가 나왔어요. reuse는 재사용하다 라는 뜻이었던 거 우리 기억할까요? 자, I can reuse. 나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또 쓰나 보자. I will use again.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죠? 종이 가방이 있죠? 나는 종이 가방을 다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자, I will use paper bags again. 나는 종이 가방들을 다시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가 나왔어요. recycle는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었죠. So I can recycle 하면은 나는 재활용할 수 있어요가 해석이 되겠죠. Alright. I will recycle and 자, 지금 여기 재활용 뭐라 그럴까요? 이 basket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plastic bottl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newspaper도 보여요. 자, 일단 쌤이랑 해보겠습니다. I will recycle then plastic and paper. 그쵸? 신문이 paper죠. 종이죠. 자, I will recycle plastic. 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요. 그리고 paper, 종이를 재활용할 거예요. 라 그러죠.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대단해요. 멋져요. 그쵸? 자, I promise to help you from Chrissy.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었어요. 쌤이 쓴 편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구에게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너무 반성을 해서 쌤이 쓴 편지 I promise to help you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완전 반성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reuse, recycle, reduce 할 거예요. From Chrissy, Chrissy로부터 라고 하면 선생님이 편지를 막을 내리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읽어줄게. 선생님의 진심성을 한번 느껴봐. A letter to Earth. 지구에게 쓰는 편지. Dear Earth. 지구에게. I can reduce. 나는 줄여 쓸 거야.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자, 이거 무슨 뜻일까? Water, 물이고 shower, 샤워하다죠? 나는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쓸 거야. I can reuse. 나는 재사용할 거야. 자, 재사용할 수 있어. I will use paper bags again. 나는 paper bags, 종이 가방들을 다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죠. 오케이. 뭐 선생님의 진심성이 느껴지나요? 자, 그 다음에 I can recycle. 자, 나는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죠.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자, 나는 뭐 할 거래요? 자, plastic, 플라스틱과 paper, 종이를 recycle,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죠. I promis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돕는 것을 뭐 할 거예요? promise, 약속하다라는 뜻이거든. 내가 너를 돕는 것을 약속할게 하면서 from Chrissy. Chrissy로부터 하면서 선생님이 편지를 막을 내리죠. 어때요? 선생님의 진심성이 좀 느껴졌나요? 저번 시간에 지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다시 써봤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reduce, 자, 줄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water, 물이고, shower, 샤워하다, reuse, 재사용하다, paper bag, 종이 가방, okay. 자, 그 다음에 recycle는 무슨 뜻이야? 재활용하다, plastic은? 그쵸, 플라스틱. paper는 종이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짐을 해서 우리 earth를 도와줍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크리스의 라이닝이었고요.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1: A letter to earth. I can reduce.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I can reuse. I will use paper bags again. I can recycle.

0: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I promise to help you.
1: Culture.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Recycling is important to protect our environment. 나라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나요? How do we recycle?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 몇 가지 알아볼까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요. 유리병과 뚜껑은 분리하고요. We need to separate the tops from glass bottles. 캔 뚜껑은 캔 속에 넣고 압착해요. 음식물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Put the bottle here.
1: Okay.
2: Let's look at Turkey. 터키의 재활용 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터키에는 아주 특이한 재활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부게돈이라는 수거함인데요. Turkey has a special machine, 부게돈. 마시다 남긴 물을 넣어주고 위에 있는 입구에 페트병이나 빈캔 등을 넣으면 아래 부분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나옵니다. This special vending machine gives food for stray dogs and cats. 태양 전지판을 통해 동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유기동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착한 자판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Put the can here.
1: Okay.
2: Let's look at Germany. 독일에도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빈 병이나 빈 캔을 가져가서 환급받을 수 있는 판트라는 재활용품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Germany has a bottle return system.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입구에 판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매겨서 환급액이 적힌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People can save money when they return bottles. 이 영수증은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Don't put the bottle here.
1: Okay.
2: Let's look at one more country. Let's look at France. 프랑스의 분리수거 방법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흥미로운데요. Recycling in France is quite different. 프랑스는 음식물,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많은 것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리 이 세 가지만 분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포함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립니다. People can throw away food garbage with regular trash.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모두 일반 쓰레기용, 재활용 쓰레기용, 유리병용, 공동유리병용 등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on't put the paper here.
1: Okay.
2: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현명한 재활용 수거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write a reply to Earth with three promises 였습니다. 자, 나는 세 가지의 약속으로 지구에게 reply, 답장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Reduce, reuse, recycle 한다는 약속했잖아.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한 주도 이번 주도 정말 고생했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Bye bye, butterfly.

fainted. She must be so happy.

marks the spot. But where is... Ah! Oh, only my reflection. Hello, me.

0: 지유리의 화와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I hate you. Go away. 지유라, 너한테 화내서 진짜 미안해. Please open the door.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네가 많이 도와줬는데. Please come out. I need you.
1: I don't care. 오빠 알아서 해.
0: 갑자기 일어난 소동에 놀란 엄마가 달려오셨다. What's wrong? 얘들아, 왜 그래? 아, 엄마, 그게요.
1: Mom!
0: Is she crying? 지유라, 왜 울어?
1: Ask him!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잘못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2: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역시 지유리의 화는 쉽게 식지 않네요. 선생님이라도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빠가 막 나오라 그러고 미안하다,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해도 지유리는 나올지 몰라요. 결국 이 소리를 들은 엄마가 저녁 준비하다가 달려오셨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우는 이제 혼낼 각오를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일기에는 이 둘 사이의 문제도 좀 해결되고 우리 병 문제도 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있었죠? 정답 뭐게요? Can I come in 이었죠? Can I come in? 내가 들어가도 되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Can I come in?

정답이었어요.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의 일기, 내 사과를 받아줘.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첫 소리 잘 듣는 거 알고 있죠? 첫 소리와 첫 글자를 잘 매치해보면 단어 찾기 쉽다. 첫 번째 단어, door.

소리내는 게 R도 되지만 W와 R이 만났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두 번째 단어는 이거네요. 세 번째 단어 hair, hair. 소리 들렸어요? Hair. 맞아요. C가 내는 소리죠. 마지막 ask, ask. 아, 소리 들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질문이 있나 봐요. 선생님께 친구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묻다, 질문하다. Ask, ask.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잘하는 행동이에요? 잘못하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틀린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찾아볼까요? Wrong, wrong. 똑똑 문. That's right. Door, door. 마지막 단어. 고양이를 돌봐주고 있네요. 돌봐주다, 관심을 갖다, 상관하다 라는 단어가 care, care. Good. 자, 이제는 단어들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오늘도 빨간 점이 없어요. 이 단어들은 다 한 박자 단어예요. 글자 수가 많든지 적든지 내 귀에 들리는 단어 느낌이 길든지 짧든지 무조건 한 박자에 넣어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door, door. 두 번째, wrong, wrong. 세 번째, care, care. 마지막이 어렵네요. ask. 이 세 개의 소리를 한 박자에 넣어볼게요. ask, ask.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쏙 뽑아서 뜻을 알아볼게요. 일기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문장은 바로 I hate you, go away 예요. Actually, 두 개의 문장이죠. 이거 누가 한 말? 지율이가 여전히 너무 화가 났어요. 문 앞에 있는 오빠한테 오빠 너무 싫어, 저리 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I hate you, go away 예요. hate는 친구들 그냥 안 좋아해요. 저는 비 오는 날 안 좋아해요. 저는 채소를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좀 안 좋아한다는 느낌은 don't like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hate는 친구들이 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너무 싫어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hate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보고 써야 된다. 지금 지율이는 정말 화가 났죠. 그래서 I hate you. 정말 싫어. 오빠 너무 싫어. 미워. Go away. 저리 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지훈은 어떻게든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봐. Please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이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Please, 제발. Open, 열다죠. The door. 왜 the door 이냐면요, 친구들. 여기서 문 좀 열어봐의 문은 어떤 문? 지유리의 방문. 막 현관문, 다른 거실문 아니죠. 지유리의 방문이라는 걸 말하는 지후도 듣고 있는 지유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the door이라고 바로 그라는 의미를 넣어줘요. 물론 우리가 말할 때 바로 그 방문을 열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서로 알고 있다는 신호가 the라는 거 같이 알아두고요. Please open the door. 제발 문 좀 열어줘봐.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네가 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와서 나 좀 계속 도와줘. 네가 필요해 라고 계속 사과를 하는 거예요. Please 제발 come out. Please come out. Come은 오는 거잖아요. Out은 뭐예요? 밖으로 또는 밖에 이런 뜻이잖아요. 밖으로 나와. 제발 나와. Please come out. 그리고 I need you.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I, 나는 need. need는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you, 나는 너를 필요로 해. 조금 쉽게 말하면 난 네가

필요해라는 뜻이죠. 사과할 때 이런 말 덧붙여주면 좋겠죠.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Please come out. I need you. Please come out. I need you. 이렇게 막 사과도 하고 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지율이는 뭐라 그래요? 나는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오빠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해. I don't care. 이라고 한마디로 탁 끊어버렸어요. I don't care. 나는 don't 안 한대요. care. care이라는 거 우리 조금 전에 단어 배울 때 봤죠. care는 뭔가 이렇게 돌보는 것도 되고요.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거.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이 계속 가죠. 그쵸? 아껴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care인데 지율이는 I don't care 이라고 했어요. 나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이제 그 병, 오빠 일, 나 신경 안쓸 거야. 이런 뜻으로 I don't care 이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렇게 소동이 막 벌어지니까 엄마가 달려오셨죠. 그러면서 What's wrong? What's wrong? 하고 물어보셨어요. What? 무엇이니? Wrong. 잘못된. 뭐가 문제니? 즉, 무슨 일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왜 그래? 이거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일일 것 같을 때는 우리가 What's wrong? 하고 물어볼 수 있죠. What's wrong?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지율이가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막 서러워. 엄마! 하고 엉엉엉 더 크게 막 울었죠.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지율이 우는 거야? Is she crying? 하고 물어보셨어요. Is she? 하니까 그녀는 뭐뭐 하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죠. cry에다가 ing 붙었으니까 울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울고 있니? 즉, 지율이 우는 거야? Is she crying? 막 물어보셨죠. 이제는 지우가 도망갈 구석이 없어. 그쵸? 지우라, 왜 울어? 그랬더니 지우리의 마지막 한마디. Ask him. Ask. 물어보세요. Him. 그에게. him은요, 그를 또는 그에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그가 누구예요? 지후.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우는지. Ask him. 땅땅땅. 이렇게 일기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중에서 네개 뽑아서 리듬 살려서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 Please open the door. 예요. Please open the door. 여기는요, 사실 하나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어요. 하나 빼고 세 개. 어떤 거 강조할까요? 제발 열어. 뭐를요? 문을. Please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친구들도 Please open the door. 나는 강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 I don't care. I don't care. 여기는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나는 상관 안 해라고 하려면 다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 알아서 해. 이런 뜻이라면 I don't care. I don't care. 여기에다 강조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도 I don't care. I don't care. I는 찍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세 번째 문장이요. What's wrong? 무슨 일이니? 뭐가 잘못됐니? 어디 강조할까요? 그래요. 이건 둘다 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거니? 무슨 일이니? What's wrong? 한번 더. What's wrong? 둘다 강조해준다. 마지막 문장. Is she crying? Is she crying? 여기는 한 단어만 강조한다면? 맞아요. 울고 있니? Is she crying? Is she crying?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누가라는 부분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she, 그녀, he, 그 이렇게 이름 아닌 말이 올 때는 주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Is she crying?의 강조. 자, 그럼 우리 강조하는 부분 리듬 잘 살려서 함께 chant 불러볼게요. Here we go. Please open the door. I don't care. What's wrong?

Is she crying? Yay! 오늘의 드로잉 퀴즈. 오늘도 선생님이 그림 퀴즈 준비했어요.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깜깜한 동굴에 길 잃은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야옹 미야옹. 얼굴이 좀 그렇다, 그쵸? 여기서 고양이야 거기 있으며 위험해 손짓을 하면서 나와, 제발 나와 하는 이 모습이 오늘의 문장이에요. 일기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친구들은 자료실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기, 그리고 나만의 그림까지 꼭 해주기. 우리 친구들의 그림과 답변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막 사과를 하는 다양한 문장들을 배울 수 있었죠. 지우가 무슨 말을 해도 지우의 화는 풀리지 않고 이제 엄마까지 오셔서 일이 뭔가 복잡하게 또는 일이 해결될 수도 있겠죠. 다음 일기도 기대해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0: 영어에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친구들 혹시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이거 어디 갔지? 저 예를 들어 물통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들고 있지? 아무튼 저 물통을 잃어버렸어요. 하얀 물통인데. 근데 누군가가 딱 찾아서 줍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거니? 자, 과연 그 말, 이게 네가 말하는 그거야? 자,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문장은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전에는 몰랐던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여러분 어떤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라. 오케이. 첫 번째 표현. 야, 이거 우리 등장한 적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벌써 잊으셨다고요? 아유, 안 돼요, 여러분. 자, 보면.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찾다라고 할 때 look for이에요. 자, 이거는 찾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 찾았으면 그때는 find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Look for. Look for. Very good. And next. Handkerchief. Handkerchief. 그래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바로 손수건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닦을 수 있는 손수건.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하나의 덩어리처럼 handkerchief, handkerchief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Handkerchief, handkerchief, handkerchief, handkerchief. Very good. And next, 손수건, right? And next is unbelievable.
2: 정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정말 신기하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요. 지금 하늘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땅, 하늘, 태양 이런데 태양빛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고 하늘의 구름도 여러분 그림 그린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진짜 사진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진 거죠. 자, 잘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believe, B-E-L-I-E-V-E 하면 믿다 라고 하는 believe가 되죠. 그래서 believable 하면 믿을 만한, 믿을 법한, 믿을 수 있는

0: 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on, un, on을 붙여서 의미를 슉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이 된 겁니다. 오케이? Okay. 따라서 말해볼게요. Unbelievable.
1: Unbelievable.
0: Very good. And next. Dream. Dream.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면 이 아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펼쳐지는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으흠. 꿈 또는 꿈꾸다 다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죠. 나의 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꿈도 dream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Dream. Dream. Very good. Okay. 자, 이렇게 어휘들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봅니다.
2: What are you looking for?
3: Have you seen a yellow handkerchief somewhere here?
2: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3: Oh, yes it is. Thank you.
0: 와, 이렇게 찾고 있던 물건을 누군가가 찾아주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상황인데요. 우리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먼저 A가요,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뭐 찾고 있는 거야? 그죠? 봤더니 B라는 친구가 뭔가를 막 계속, 뭐 이렇게 자꾸 찾고 있어. 그걸 보고, 야, 너 뭐 찾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What are you looking for? 이 되겠습니다. Look for, 찾다 이니까요. 그쵸? 무엇을 너는 찾는 중이니? What are you looking for? 따라서 말해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2: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0: Very good.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Oh, have you seen a yellow handkerchief somewhere here? 이라고 하죠. Have you seen? 당신 뭔가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예요. 당신 혹시 a yellow handkerchief, 노란색 손수건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Somewhere here. 여러분, somewhere here 하면 여기 어딘가 라는 말입니다. Here, 요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 그런데 그 앞에 somewhere 붙어서 어딘가 이런 거예요. 여기 어디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 내가 노란 손수건을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근처 어디야? 그러면 somewhere here? 여기 어딘가에서 혹시 노란색 손수건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3: Have you seen a yellow handkerchief somewhere here?
2: More time. Have you seen a yellow handkerchief somewhere here?
4: Have you seen a yellow handkerchief somewhere here?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말하면서 이렇게 딱 뭔가 보여주죠. 야, 이게 네가 말하는 거니? 라고 묻죠.
2: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0: 이라고요. 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그쵸?
2: This guy,
0: 네가 talk about, 말하고 있는 그것이니? 라고 해서 이때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허? 선생님, what은요, 무엇이라는 뜻 아닌가요? 어, 그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what is your hobby? 너의 취미는 what, 무엇이니? 이렇게 우리는 what을 무엇으로 배웠었죠? 맞아요. 그 뜻 있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뭐뭐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네가 말하는 게 이거야? 이게 네가 말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2: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4: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2: Oh,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0: Very good. 아시겠죠? What? 뭐뭐하는 것. 이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How? What she saw was, unbelievable! 이라고 하는데, what she saw. 요거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녀가 봤던 것은, 그녀가 본 것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녀가 본 것은 어땠어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본그 광경 또는 그것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말 따라서 말해볼게요. What she saw was unbelievable. What she saw was unbelievable. Very good. And next. 내가 꿈꾸던 거야. This is what I dreamed of. Okay, dream. 꿈꾸다. 그렇죠? 내가 꿈꾸던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is what I dreamed of. This is what I dreamed of.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Oh, we don't have what they want.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뭐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 We don't have what they want. Oh, we don't have what they want. Very good. 여러분 이렇게 what, 뭐뭐하는 것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대화 내용으로 돌아와서 야, 이게 네가 말하는 거니? 하면서 노란색 실제 handkerchief을 딱 보여주죠. 그랬더니 Yes, it is! 네네네, 맞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찾아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말해볼게요. Yes, it is! Thank you! Yes, it is. Thank you. Oh, yes, it is. Thank you. Yes, it is. Thank you. Very good.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1: 어, 너 뭐 찾고 있니?
0: Speak. What are you looking for? 여기 어딘가에서 혹시 노란색 선수건 보셨나요? Speak. Have you seen a yellow handkerchief somewhere here?
1: 어, 이게 네가 말하는 거니?
0: Speak.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아, 네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Speak. Yes, it is. Thank you.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자, 여러분 오늘도 세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1: 첫 번째. 오케이.
0: 야, 이게 네가 말하는 거니?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1: Okay, the answer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0: 그렇죠. What? 뭐뭐하는 것.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1: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0: Okay, next. 이게 내가 꿈꾸던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띠! 자, 여러분. That's right. This is what I dreamed of.
1: This is what I dreamed of. This is what I dreamed of.
0: Very good. And next.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나요?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3, 2, 1, 띠! 자, 정답은 믿을 수 없는 우! Unbelievable!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what 만나봤습니다. 무엇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처럼 뭐뭐하는 것 까지 있다는 거. 이게 네가 말하는 거야? Is this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런 문장들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1학년 A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조동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조동사의 여정에도 끝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조동사 중에서도 가장 뜻이 강력한 친구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must, 뜻이 강력하다.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자, 어떤 뜻을 must가 갖고 있을지 한번 되새겨보면서요.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 주시죠.

예문들부터 조금 세지 않나요, 여러분? 뜻이 좀 강력하다, 그죠? 자, must의 뜻.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길 바라면서 바로 공개해 봅니다. 자, must의 뜻은 뭐뭐 해야 한다, 였습니다. 아, 이제 조금 기억이 나요, 그쵸? 굉장히 강하게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라고 강한 의무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must. 였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거 꼭두 개의 포인트니까 짚고 가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풉니다. 너는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와야 한다. 인데요. 마치 부모님이 하실 법한 말이기도 하고, 약간 신데렐라의 그 요정 할머니의 대사를 살짝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얘는 일단은 must의 의미가 와야 한다에서 잘 살아있는데 핵심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죠. must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요?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막 s 이런 거 묻어 있으면 안 돼. 막 ed 이런 거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외운 그대로 외우신 그뜻 그대로, 그 스펠링 그대로 넣으시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Midnight이라는 단어 보이죠? 저게 바로 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다음. 굉장히 뭔가 나 스스로를 조금 cheer up 할수 있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not의 위치가 중요한 대목이죠? 조동사의 not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0: 조동사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ust not 고르시는 게 맞겠고요. 조동사 not의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cannot, may not 이런 걸 좀 떠올려 보면은 must도 must not이 된다는 걸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학교 시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must와 have to죠. 요두 친구는 거의 뭐 인생의 단짝과 같은 학교 시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친구입니다. 뜻이 같아요. must나 have to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ust, have to. 둘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친구들의 부정이 나옵니다. 아하, 이 부정의 의미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must not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절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기면 너는 정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must not인 반면에요, don't have to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You don't have to do that 하면 너가 그거를 필요가 없어. 그거는 조금 뭐 굳이 네가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의 표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must not과 don't have to는요, 비록 긍정에서의 뜻은 같더라도 부정에서의 뜻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별표 다섯 개 치고 꼭 외워두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분명히 사실일 것이다. 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쉽다, 그쵸?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기 때문에 비동사 형태 그대로 쓰는 거. 이 문제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학교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매우 높은 형태니까요. 조동사 뒤에 비동사 그대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 Listening point one.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Listening point two. I must not give up. I must not give up. Listening point three.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0: 조동사와 동사 원형의 페어를 잘 듣는 게 중요한데요. Must get. Must get. You must get. Must 할 때 st 둘 다 거의 바람 소리만 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너는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와야 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0: 우리 모두가 외치고 들어야 하는 문장이죠. I, 그리고 뒤에가 쭉 동사입니다. Must not give up. Must not give up. 인데요. Must not. 여기가 빠르게 지나가서 st가 잘 안 들리고 must not, must not, must not. 요렇게 살짝 T가 묵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I must not give up.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must not give up. I must not give up.
0: 확실히 진짜 좀 묵음처럼 들렸죠. must not. 자, 그 다음은 must be입니다. 자, 여기도요. st, 여기에 t가 많이 안 들릴 수 있어요. must be. must be. it must be. it must be. 거의 must, st, st 요렇게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잘 들어주시고요.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0: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 사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번 듣겠습니다.
1: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0: 이제 스피킹 해봐야겠죠? 자, 너는 좌정이 되기 전에 집에 와야 한다. You must get home. 너는 집에 와야 한답니다. You must get home. You must get home. 너는 집에 와야 한다. You must get home. You must get home. 자정이 되기 전. Before midnight. Before midnight. 자, 전체에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You must get home before midnight. 자, 그럼 자정 말고 저녁 6시 전에 집에 와야 한다라고 하면 You must get home before 6 p.m. You must get home before 6 p.m.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문장.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 must not 요거 발음할 때도요. st 다 발음하려고 하면 뒤에 not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자, 일단 must not부터 해볼게요. 아, must not. must not. must not. 뭔가 t를 발음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must not.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 must not. 처음엔 그렇게 흘려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T를 살려도 괜찮아요. 자,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I must not give up. I must not give up. 그래도 T를 살리려는 노력은 해주세요. I must not give up. 좋아요.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한번 더. I must not give up.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 사실일 것이다. 인데요. It must be true. 그것은 분명 사실일 것이다. It must be true. 자, 여기서의 must는 되게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사실이야. 사실임이 거의 100%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It must be true.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if he said so. 전체 문장 가볼게요.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It must be true if he said so.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해석해 드릴게요.
1: What we must do to succeed. We must make many mistakes and learn from them. We must listen to other people's recommendations. We must maintain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We must expect difficulties and overcome them.
0: 자, 여러분, 오늘은 다소 철학적인 지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must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 갖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0: What we must do to succeed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단어 볼게요. succeed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나와 있죠? 성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 있죠? succeed. 자, 그 다음 맨 아래 나와 있는 단어일 텐데요. recommendation. 추천이란 뜻입니다. recommendation. 좋아요. 자, what we must do to succeed.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 해석할게요.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실수들을. And learn from them.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요. 실수를 많이 하고 배워야 한대요. 두 번째 문장. We must listen to.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recommendations. 추천들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 자, 그 다음 거 보기 전에 단어 3개 보고 가겠습니다. maintain 하면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maintain. 그 다음, physical 하면 육체의, 그러니까 내 신체라는 뜻이에요. physical. 피지컬이 좋다, 막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때 physical이었고요. overcome 하면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overcome. 아주 좋습니다. We must maintain. 우리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both. 두 가지 다인데요. physical and mental health. 육체의, 그리고 mental. 정신 건강. 둘다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 We must expect. 우리는 반드시 기대해야 한다. 예상해야 한다. difficulties. 어려움들을. 그리고 overcome them.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걸 극복을 해야만 성공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What we must do to succeed. We must make many mistakes and learn from them. We must listen to other people's recommendations. We must maintain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We must expect difficulties and overcome them.
0: 라이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학생들은 반드시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학생들은, 요게 주어고, 동사는 읽어야 합니다. 일 텐데요. 자, 학생들은이니까 students, 요게 주어겠고요. 읽어야 합니다. 메인 동사는 read가 되겠고요. 읽어야 한다? must read가 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책들은 many books 이렇게 뒤에 붙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students must read many books.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거 영작해 볼 건데요. 주어는 저는, 즉, I. 그리고 동사는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데요. 자, 의존하다. rely on 혹은 depend on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고요. 의존하지 않아야 하다니까 must not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 must not rely on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others 쓴 다음에요. 너무 많이라는 건 too much. 부사 써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주어 동사 찾아드리고 뒤에는 이렇게 답을 보여드리잖아요. 그 뒤에를 구성하는 능력도 꼭꼭 길러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나요?인데 이것이니까 주어는 it. 그 다음에 어려운 비동사를 써야 이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를 쓸수 있겠죠. It is hard. 이렇게 되는데, it must be hard니까, must it be so hard?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의문문의 형태가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유학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요. 수동태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마지막 말의 의도 파악하기 유형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목소리에 좀더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다가 여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충고, 감사, 동의. 4번의 제안, 마지막에 거절.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풀어보죠. Listen up.
1: Hello, Mark. Fancy meeting you here. What did you buy?
2: Oh, hi, Ellie. I just bought something for dinner. How about you? Wow, that's a lot of groceries.
1: Yeah, it's for Mom's birthday celebration tomorrow.
2: I see. Can you carry all of those by yourself? Let me take some of them for you.
1: No, thanks. Don't worry. I can manage.
0: 자, 정답 찾으셨나요?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도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Mark. Fancy meeting you here.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Fancy meeting you here 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떤 단어였는지 채워볼게요.
1: Fancy meeting you here.
0: 자, fancy meeting you here 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fancy 하면은 뭐 뭔가 굉장히 환상적인 아니면 화려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사실은 조금은 놀라운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meeting은 아시죠? 중간에 t가 올바름으로 들렸는데 fancy meeting you here를 회화에서 얘기할 때는 어? 야,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되게 반갑다. 조금 의외의 느낌, 의외의 느낌과 반가운 느낌이 섞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야, 너가? 이런 느낌이에요.
1: What did you buy?
0: 자, 그러면서 what did you buy? 그랬으니까 뭘 샀니? 라고 물어본 거죠.
2: Oh, hi, Ellie. I just bought something for dinner.
0: I just bought something for dinner. 들으셨죠? 첫 번째 빈칸은 buy의 과거 형태, bought, 샀어, something, 무언가를,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한 무언가를 좀 샀어라는 표현이죠.
2: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너는 그럼 뭘 샀니? 그러면서,
2: Wow, that's a lot of groceries.
0: 들으셨나요? That's a lot of groceries. Grocery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면, 아, 요거에다가 복수 형태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So, groceries 하면 식료품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번더 들어볼까요? 요 빈칸의 내용 들어볼게요.
2: Wow, that's a lot of groceries.
0: 그쵸? 알아들으셨죠? 자, 그랬던 여자가
1: Yeah, it's for mom's birthday celebration tomorrow.
0: 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 들으셨죠? It's for mom's birthday celebration. Celebration tomorrow. 그래서 내일 우리 엄마 생일 축하. 를 위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야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2: I see. Can you carry all of those by yourself?
0: 자, 이거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2: Can you carry all of those by yourself?
0: Can you carry all of those by yourself?라고 했고요. 첫 번째 밑칸에 들어갈 동사는 can you carry였죠? 그리고 마지막 두 칸은 by yourself였습니다. 그래서 Can you carry all of those? 야, 그것들을 전부 다 by yourself. 요거 우리가

0: 전에 공부했던 표현인데 혼자서란 뜻이에요. By yourself. 야, 너 혼자서 그걸 다들수 있겠어? 그거 너가 혼자 다 가져갈 수 있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들어보죠.
1: Can you carry all of those by yourself?
0: 자, 그러면서
1: Let me take some of them for you.
0: 내가 좀 들어줄게. Let me take some time for you. 야, 그것 중에 일부는 내가 좀 들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의 마지막 멘트가
2: No thanks.
0: 거절이죠? 아, no thanks. 아니, 뭐 고맙지만 괜찮아. 그러면서
2: Don't worry, I can manage.
0: No worry. 걱정하지 마. I can manage. 내가 스스로 할게. manage라는 동사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가까스로 뭐뭐 하다, 뭐 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혼자 해볼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는 거절이었던 거죠.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요. 오늘의 수동태 출제 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부모과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끝에가 NESS로 끝나는 또 명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끝에가 무엇, 무엇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명사다. 요 시리즈 지금 좀 함께하고 있는데, NESS, 요것도 아주아주 아주 대표적인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행위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단어는 wetness입니다. 한번 더, wetness. 자, 이때 wet. 그러면, 무언가를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NESS를 붙여서 wetness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무언가를 본 사람, 목격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인. 그러니까 사실은 목격자가 결국은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가죠. 직접 목격을 한 증인 또는 목격자란 명사 뜻도 있고요. 사실은 요 자체가 동사로도 쓰여서 목격하다 증언하다라는 동사의 품사도 가능합니다. wetness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fitness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피트니스 센터, 뭐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이런 거 보셨죠? 자, 이때 fat이 사실은 건강한 또는 적절한, 되게 fit 한다, 잘 맞는다,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NESS를 붙여서 fatness를 만들면 건강, 건강함,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fit이 잘 들어맞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함 또는 적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tness.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ship으로 넘어갑니다. 끝에가 뭐뭐 ship. 이렇게 끝나는 단어도 우리가 명사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 이거는 배는 아니고 얘들아. ship을 붙이면 자격이나 특성을 가지는 명사화가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citizenship 이렇게 나와 있죠. 자, citizen 그럼 시민이야. 들어봤죠? 거기다가 ship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시민권, 시민으로서의 신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ship이란 느낌 기억해 주시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leadership. 아, 요 단어는 쌤 많이 들어봤죠? 라고 생각할 텐데, 아, 그때도 우리가 leader라고 하는 지도자란 단어 있죠? 거기다가 ship을 붙여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eadership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다.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를 그대로 외래어로 리더십이라고도 말하지만, 요 자체는 바로 통솔력, 지도력,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분복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러면 수동태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를 만들어 보는 것. 요게 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요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먼저 문제 보면서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The party will not is held in his house. 올바른 거예요. 그 다음 2번. No animal should be hit by cars. 3번. Can be the project finished on time. 4번. My car must be repaired before next Friday. 마지막 5번은 The same mistake shouldn't made ag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올바른 문장 딱 하나 있었습니다. 몇 번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잠시 확인해 보죠.

우리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조동사 뭔지 알지, 얘들아? 좀 전에 우리 선택지에서도 봤지만 뭐 can, may, must, will, should 이런 것들이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의 특징은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무조건 써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수동태는 BPP잖아. 그때 be의 원형을 꼭 써주죠. 그러니까 주어와 상관없이 조동사가 있다. 그럼 얘는 항상 이제 be로 형태가 고정되고, 그다음에 PP를 붙여서 수동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에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They should clean the room.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should가 조동사고요. 이게 동사 원형을 썼죠. 그들은 그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요거는 능동태입니다. 자,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그렇지.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the room. 그리고 조동사를 빠뜨리면 절대 안 돼요. 조동사 그대로 쓰면서 요 부분만 BPP로. 그러면 the room should be cleaned by them이 되겠죠. 그 방은 should be cleaned, 청소되어야 합니다. by them, 그들에 의해서라는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볼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부정문의 수동태 형태는요, 조동사 뒤에다 낱만 붙이면 돼. 아시죠?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원래 조동사 뒤에 낱이거든.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조동사 뒤에 낱. 그리고 BPP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조동사에 따라서 요게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을 가장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조동사만 앞으로 와. 가끔 요 B까지 같이 끌고 와서 조동사 B, 주어 PP 이렇게 쓰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조동사만 문장 맨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 남고, 그 다음에 BPP는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동사가 포함된 부정문,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The man will fix the broken window.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 보고요. 그 수동태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어 보죠. 그 남자는 will fix, 고칠 거야. The broken window. 그 고장난, 그 부서진 창문을. 자, 요거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the broken window가 되고, 그 다음에 will fix는 수동태가 되면서 will be fixed. 그리고 by the man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서진 창문을 will be fixed. 수리가 될 겁니다. 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요거의 부정문 만들어 보죠. 어떻게?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냥 will에다가 낱만 붙여서 will not be fixed by the man.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The broken window will not be fixed by the man. 자, 그 다음에 조동사와 not은 줄임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거의 줄임 표현은 won't였죠. 그쵸? 그래서 won't be fixed by the man. 그러면 그 부서진 창문은 그 남자에 의해서 수리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의문문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조동사만 앞으로 빼서 will the broken window be fixed by the ma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부서진 창문이 그 남자에 의해서 수리가 될까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었습니다. 1번은 the party will not is held. 딱 봐도 아까부터 이상했지, 얘들아.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is를 be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티는 will not be held in his house. 그래서 그의 집에서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자, 이번은 no animal should be headed by cars. 아, 이거는 뭔가 조동사, 그 다음에 be의 원형도 잘쓴것 같은데요. 우리 his의 PP 형태가 틀렸죠? his은 hit. 3단 변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PP 형태도 his이에요. 이렇게. 어떤 동물도 차에 치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죠. 자, 3번은 can be the project finished on time. 찾으셨죠? 우리 조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와 PP는 붙어 있어야 되고 조동사만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여기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붙어서 can the project be finished on time? 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제시간에 끝마쳐질 수 있을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4번 볼까요? My car must be repaired before next Friday. 내 차는 must be repaired. 자, must be PP 잘 쓰고 있고요. 수리가 되어야만
한다. 됐죠?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4번이 잘쓴 문장 같습니다. 자, 마지막엔 the same mistake shouldn't made again.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빠졌니? 그렇죠. 조동사는 있는데 동사 원형이 없네요. 여기 문장에서 똑같은 실수가 다시 만들어져선 안 된다. 똑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선 안 된다. 라는 문장으로 수동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be를 넣어서 BPP의 수동태를 만들어주면 괜찮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준으로 본게 삼형식의 수동태였어요.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의 수동태로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문장, 열심히 배웠었죠? 그것도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어 볼 때, 얘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능동태 형태의 사형식은 주어가 주다, 누구에게 뭐뭐를, 항상 이렇게 주다로 끝나는 동사들이 누구에게 뭘 줄지를 나란히 쓰면서 목적어 두 개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도 목적어 하나, 여기도 목적어 하나니까 내가 누구를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얘가 주어인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주어인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앞에 있는 얘,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죠. 얘를 주어로 빼면은 주어. 그 다음에 BPP 변하지 않겠죠. 수동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주어가 받았다.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동태가 되면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주어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또 얘가 주어로 가고요. 또 BPP 주어에 따라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치사가 살아나요. 이것도 자세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 뒤에서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얘가 주어졌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The man gave me the ticket. 이 문장을 두 가지의 수동태로 바꿔보면, 자, 첫 번째 얘를 주어로 빼보면 I, 그 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was given the ticket 그대로 내려와서 the ticket by the man. 내가 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티켓을 그 남자에 의해서. 자, 이번에는 주어를 더 티켓으로 하고 싶어요. 더그 티켓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가보면 the ticket 똑같이 was given, 주어졌다. 누구에게? 전치사, to me.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역시나 by the man.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보죠. 자, she gave him the book. 자, 요거의 첫 번째 수동태는 he was given the book by her. 그쵸? 그가 그 책을 그녀에 의해서 받았다. 자, 두 번째는 the book was given to him by her. 됐죠? 그 책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녀에 의해서. 자, 우리 두 번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 보세요. He teaches the students math. 그러면 그는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자, 먼저 학생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게 되는 거죠. The students, 그다음에 복수니까, 그리고 시제 현재니까 비동사는 그렇죠. are. 그 다음에 teach의 PP 형태는 taught.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얘는 직접 목적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The students are taught math by him. 그래서 학생들은 배웁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가르쳐주는 거에 수동태는 배우다. 수학을 그에 의해서. 자, 이번엔 수학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math. 자, 이제 단수니까요. 그리고 현재니까 is taught. 그 다음 to 필요하다 그랬죠. To the students. by him. 수학이 가르쳐집니다. 학생들에게 그에 의해서.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는구나. 요 개념 여러분들 잘 복습해 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겠죠? 다음 시간에 요것과 관련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 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 뭔가 사각형 모양의 것을 들고 있네요. 여기 글자 혹시 보이시나요? 자, 글자를 보면 Hope Soap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Soap은 바로 비누를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Vocabulary Clear에서 단어 함께 정리할게요. 자, soap은 비누라는 뜻이고요. sick은 아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wash이란 단어는 씻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다음 단어 important는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죠. 자, 다음 단어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이고요. 자, health라는 명사에 y가 이렇게 붙게 되면 형용사의 품사로 healthy,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thanks to라는 표현은요, 어떤 것 덕분에, 무엇무엇 덕분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런 비누를 떠올리면서 뭔가 건강과 관련된, 뭔가 wash, 뭔가 씻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올지, listening clear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Many children in South Africa die every year. They get sick because they have dirty water and food. They also get sick because they eat with dirty hands. Doctors say we should wash our hands often. That is important for good health. Some people wanted to help the children in South Africa. They had an idea for them. That was Hope Soap. Hope Soap is a bar of soap. It is very special. It has a small toy inside. Children can get the toy when they use the soap. Thanks to Hope Soap, children in South Africa are becoming healthy. They wash their hands more often than befor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저에게 어린아이가 뭔가 고양이 그런 캐릭터에 장난감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을 들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인지 우리 다 자세하게 Reading Clear에서 내용 독해 볼게요. Many children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자, 남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die every year. 매년 죽습니다. They get sick. 어린아이들이 아프게 되는 거죠. Because they have dirty water and food. 뭔가 위생이 좋지 않은 그런 더러운 물이나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주 아픈데요. They also get sick because they eat with dirty hands. 그리고 먹더라도요, dirty hands.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손으로 뭔가 더러운 손으로 먹기 때문에 역시 아프게 됩니다. Doctors say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We should wash our hands often. 우리는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That is important for good health. 이게 좋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해요. Some people wanted to help the children in South Africa. 자, 그런데 남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잘 씻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매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 어린이들을 돕기를 원했대요. 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볼게요. They had an idea for them. 자, 여기서 they는

0: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여기에서의 for them은 어린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요,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답니다. There was hope's soap. 자, hope은 희망이란 뜻이죠. 그리고 soap은 뭔가 비누란 뜻인데, 앞 글자에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고유명사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hope soap이 뭔지 볼게요. hope soap is a bar of soap. 아, 뭔가 bar 모양의 비누랍니다. It is very special.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대요. It has a small toy inside. 비누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대요.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비누이고요. 이 비누 안에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거죠. Children can get the toy when they use the soap. 자, 그래서 뭐 하는 경우에만? 그렇죠. 이 비누를 다 써야만, 그래야만 안에 있는 이러한 인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얻을 수 있어요. Thanks to Hope Soap, 자, 이 비누 덕분에 children in South Africa are becoming healthy. 남아프리카에는 어린이들이요, 건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They wash their hands are more often before. 자, 이전보다 더 자주 손을 씻는데요. 왜요? 비누를 빨리 써야, 빨리 닳아지게 해야 장난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잘 이해했는지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mainly라고 하면 주로란 뜻이고요. passage는 지문이란 뜻이어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지문의 주요 내용은 뭐였죠? A번부터 볼게요. A special soap for South African children. 남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비누. B번, washing hands with soap. 자, 비누로 손을 씻는 것. C. Dirty water and food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더러운 물과 음식. 자, 여기 중에서 가장 주요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배경은 남아프리카였었고, 대상은 아이들이었었고, 무엇을? 그렇죠. 소재는 어떤 soap이었기 때문에 정답 우리 A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이제 발음 연습도 가볼게요. 자, speaking clear에서 이번 시간 연습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영어를 얘들아 잘 들으면요. 뭔가 약간 노래 같지 않나요? 뭔가 리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어에는 강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한 글자 한 글자씩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에도 강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약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 부분도 리듬감 있게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한 단어씩 읽으면요. Children can get the toy when they use the soap인데, 자,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 볼게요. Children can get the toy when they use the soap. 이런 거 알아요, 쌤? 약간 리듬감이 지금 형성이 되죠? 다시 한번 리듬감 있게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정관사, 자,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관사, 특정한 걸 가리키는 정관사 더 같은 경우에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기능어이기 때문에 약하게 발음을 해 주시고요. 자, 대신에 이런 동사와 같은 내용이 있는 단어,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명사 같은 경우에 조금 더한 문장 안에서도 강하게, 좀 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Children can get the toy when they use the soap, right? Use the soap, get the toy. 자, 정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지 지금 원어민 소리로 쌤이 들려줄게요.
1: Children can get the toy when they use the soap.
0: 네, 자, 이 부분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었던 이 Hope Soap 캠페인이요. 실질적으로 칸 영화제 있죠? 그 중에서도 칸 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손을 씻으면 장난감이 생겨요라고 해서 비누 속에 장난감을 넣은 게 바로 뭐다? Hopes of Campaign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가 되었었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The Hope Soap aims to make children wash their hands by encasing a toy in the cleaning product.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aim이라고 하면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뭘 목표로 한다? 그렇죠. 아이들이 손을 자주 씻게끔 하는 걸, 그걸 목표로 한대요. 자, 그래서 in case라고 하면요.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쌓여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비누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난감이 있으니까, which can only be used if children wear down the soap. 자, 그 장난감을 얻으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비누를 wear down, 닳게 해야만, 다 없어지게 해야만 장난감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비누를 쓰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은요. Hope Soap 캠페인, 이런 작은 캠페인,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어법 문제로 정리를 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BC 중 어법상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자, 일단 A번에 대시 보이죠? 자, 그리고 B번도 보시면, 네. 자, B번에 여기 있네요. There was hope soap B 보이고요. 자, C번, 또 역시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생긴 것은 전부 다 대시지만 어법상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지금 우리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실은 우리 친구들이 대명사로서의 that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로서의 that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명사로서 that이 쓰면요, I like that. 나 그거 좋아하는데, right? I like that. 이런 식으로 그것 혹은 저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대명사로도 쓰이죠. 그런데 단순히 대명사는요, 뭔가 한번 언급되어 있는 것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인 아이뿐이지, 접속의 기능은 없어요. 자, 우리 영어에서의 접속은 뭘 보고 접속이라고 한다? 그렇죠. 동사와 동사. 다시 말해서, 동사가 들어있는 주어 동사, 그 절과 절을 연결해준 아이를 접속사라고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접속의 기능이 매우 매우 영어에선 중요한데요. 대명사는요, 접속의 기능이 없어요. 자, 반면에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은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했을 때 문장을 펼쳐서 보았을 때그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기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요. 먼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We should wash our hands often. 우리 손을 자주 씻어야만 합니다. That is important for good health.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that is important.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는 뭐밖에 보이지 않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그렇죠. 비동사 is밖에 보이지 않죠. 자,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죠. 자, 게다가 그것은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좋은 건강, 뭔가 건강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대요. 자, 그럼 문맥상 뭐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We should wash our hands.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A번의 that은 뭐다? 그렇죠. 단순히 대명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뭐? 그렇죠. Washing our hands often. 손을 자주 씻는 것을 가리키는 단순히 대명사 되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B번 가볼게요. They had an idea for them. B번 뒤에 There was hope soap.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도 동사 같은 아이 뭐밖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동사. 누가 봐도 비동사. was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굳이 관계사 같은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게다가 해석상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죠?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매년 죽는다. 많은 어린이들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대다수의 문제가 어떤 위생 때문에

이구나라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을 도우려고 돕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그 도우려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They had an idea for them. 그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문맥상 대시 가리키는 건 뭐다? 그렇죠. 대명사로서 그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So the idea, an idea was Hope Soap 이어서 대시 가리키는 건 앞 문장에 있었던 이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대명사다라는 거 챙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C번 가볼게요. 자, C번 보시면 Hope Soap is a bar of soap. Is a bar of soap that is very special. 뭔가 지금 특별한 그런 비누, 이런 Hope Soap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한 문장에서 자, 동사가 몇 개죠? 참 찾아볼게요. 자, 동사 몇 개가 보여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앞에 Hope Soap에 걸려있는 이 주어 하나에 is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 C번에 보시면 that is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is라는 동사가 보이죠. 자, 동사 앞에 앉아있는 이 명사의 자리는요, 주어 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몇 개? 그래요. 동사가 두 개잖아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 동사를 한 덩어리, 주어 동사를 한 덩어리를 우리말로 절이라고 하죠. class라고 하는데, 자, 한 문장이 역시 절이 몇 개예요? 절이 두 개이니까 이 문장에서는 반드시 꼭 뭐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접속의 역할을 한 아이가 있어줘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C번은 뭐다? 관계 대명사로서 되시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의 특징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관계사 자체가 커다랗게 보았을 때 접속사 안에 들어가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당연히 접속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또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자, 세 번째로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면 자, 대명사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가 꼭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that을 보면 바로 앞에 뭐가 보인다? A bar of soap 이런 비누를 설명하고 있고요. 즉, 선행사 a bar of soap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고 비동사 앞에 앉아 있는 주어 자리, 그래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중에서 성격이 다른 데는 지금 뭐죠? 성격이 다른 것은? 그렇죠. 우리 정답 확인해 볼게요. A번의 that은 단순히 대명사 that이었고요. 여기에선 지금 washing our hands를 받고 있죠. 자, B번에서의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an idea를 받고 있는 대명사였고요. C번의 that은 바로 뭐다? C번의 that은? 그렇죠. 이 아이만 혼자 관계 대명사로서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행사 a bar of soap을 꾸미면서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면서 동사 앞에 앉아있는 주어 자리,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C만 다르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는 이거였어요. 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수 없다. 자, 정답은 X죠.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명사 친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X,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웍스 코이즈는 이건데요. 대명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없다. 자, 이게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실질적으로 시청하면서 정답을, 이거 O, 이건 X. 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이렇게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뭔가 Hope Soap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0: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케빈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This is our third d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 정말 재밌고 아주 잘 그린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영어 표현, pronunciation, foreign culture, Konglish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Let's get going. Vámonos. Let's go, go, go.
1: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2: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1: Fashion? Shopping? I love it. I can't wait.
2: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1: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2: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1: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3: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2: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1: Oh, whoops. Wait for me.
0: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재밌고 유익한 카툰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It's totally fine. 괜찮아요. 저 케빈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카툰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장소, 오늘의 장소는 in the subway, 지하철 안입니다. 오,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4: Oh, Kevin, where are we going today?
5: Oh, Kevin, 우리 어디 가는 거니?
0: 그래서 케빈이 We're going to Dongdaemun. 동대문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와, 동대문이면 정말 패션 센터, 패션의 고장. 옷을 사러 가나?
4: Fashion? Shopping? Oh, I love it. I can't wait.
0: 벌써 크리스는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I can't wait. I can't wait.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I can't wait. 너무너무 기대된다. I can't wait. 꼭 외워두세요. I can't wait. 그러자 케빈은 I thought so.
2: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0: 역시 착합니다. 우리 케빈이 크리스틴이 먼 길, 또 이렇게 먼 길에서 와서 소중한 또 무언가를, 옷이 되겠죠? 옷을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2: Oh, really?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0: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궁금해합니다. 과연 케빈이 동대문을 자주 가는지 재차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은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난 혼자 있을 때

0: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해.
1: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0: 오, 윈도우 쇼핑. 오, 윈도우 쇼핑이 뭘까요? 케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흔히 한국에서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이렇게 구경하니까 아이 쇼핑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 쇼핑은 외국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 쇼핑은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아이 쇼핑 대신 윈도우 쇼핑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1: 후, 잘하죠? 자, 동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You may exit on the right. 어, 내려야 하는데 우리 크리스티는 쇼핑할 생각에 지금 바빠요. This is our stop. Why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Oops, wait for me. 아, 순간 우리 크리스는 상상에 빠져서 지하철을 못 내릴 뻔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그리고 카툰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죠? 자세히 핵심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이번 순서는요,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는요, 저를 도와줄 아주 스페셜 게스트, 특별한 친구를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2: Hello, everyone!
1: 아우, Jamie. 아, 너 진짜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 Kevin's Cartoon English에 빼놓을 수 없는 오늘 너가 진짜 주인공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
2: Hello, everyone. My name is Jami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iking me.
1: 아, 영어도 저처럼 정말 잘하네요. Jamie,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 케빈이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제이미 데리고 놀이공원을 데려가겠어.
2: Wait!
1: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I can wait. 너무너무 기대된다. I can wait. 한번 외워볼까요? I can wait. 다시 한번. Very good.
2: Well, Kevin, how about you?
1: 오, 저요? Well, I can wait. To ride a roller coaster. 난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게 너무 기대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I can't wait to ride a roller coaster. 한번 더. 한번 더. Very good. 어때요, 여러분? 핵심 문장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핵심 문장을 외우고 나서 다시 한번 카툰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3: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4: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3: Fashion? Shopping? I love it! I can't wait!
4: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3: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4: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3: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5: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4: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3: Whoops! Wait for me!
1: Alright, everyone! It's time to wrap up Kevin's Cartoon English! 어때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2: 네!
1: 정말 재밌었나요?
2: 네, 케빈 사랑해요!
1: 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0: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혹시 기대되시나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 배우시죠? I can't wait.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I can't wait. 이거 하나만 꼭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전치사 of로 끝나는 친구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나오는 표현은 특히나 교과서 본문이 아주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요. 다이얼로그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 I'm so sick of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2: 나 매일마다 똑같은 거 하는 게 너무 질려버렸어.
1: How about trying to be positive instead of negative?
2: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어때?
1: You know what? You're right. Everyone who has a job struggles the same way.
2: 그거 알아? 이 말이 맞지. 근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일을 겪어.
0: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정말 진짜 제가 교과서를 진짜 여러분 그 15년도 개정 교과서 다 봤는데 안 나온 교과서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두 표현 매우 중요하고요. Instead of, be sick of 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instead of는요. 뭐뭐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instead 자체가 뭐뭐 대신에 뭐 이런 뜻을 이미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냥 instead만 쓰면 뒤에가 나오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instead 뒤에 뭔가를 쓰고 싶으면 instead of 해서 뭐 대신인지를 of 뒤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of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How about trying to be positive?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태로 좀 있어 보는 걸 노력하는 게 어떠냐. Instead of, 뭐 대신? Negative. 자, 이 of 뒤에 나오는 것 대신에 앞에 있는 걸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긍정적으로, 뭐 대신에? 부정적인 대신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instead of 뒤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앞에 positive하게 해라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에서 따온 대사인데요.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He picked you instead of me.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가 널 뽑다니. 뭐 대신에? 나 대신에. 그래가지고 그 극 중에서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소개팅, 미팅 이런 거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막 원하는 사람 막 이렇게 고른 거야. 근데 막, 당연히 내가 지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널 지목하다니! 약간 요런 맥락의 대사였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섭섭할 수 있어요. 뭐, 이 미는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한 친구인가 봅니다. 자, 여튼 instead of는 뭐뭐 대신이라는 뜻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확실히 좀 들어오죠. 자, 다음 표현은 be sick of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뭐뭐에 실증이 나다. 질리다. 혹은 뭐 지긋지긋하다. 다 똑같은 뜻이죠. 한국어로 생각하면 실증이 나고 지긋지긋하고 질려버리고 전부 다 야, 쳐다보기도 싫어. 너무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지긋지긋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해서

0: 계속 하다 보니까 오 마이 갓. 아, 나 이제 약 그만하고 싶다. 요런 감정을 느낄 때 be sick of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sick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나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아프다. 요런 느낌인데 이제 아프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고 싫증이 난다, 질린다.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요런 be sick of라는 문장을 쓸 때는 사이에 so가 들어가는 경우가 구어체에서 많아요. 정말 실증이 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I'm so sick of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나는 매일마다 같은 거라는 게 너무너무 실증이 나. 너무 지긋지긋해.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그 막 뭐 종이 자르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마다 이것만 자르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실증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런 예문도 교과서에 있어서 선생님이 살짝 바꿔서 갖고 왔는데요.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I'll ever be sick of doing th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면서 뭔가 실증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doing this가 뭔지 여기 안 나왔지만 이 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 평생 이 일에도 절대 안 실증 날 것 같아.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이랑 뒤에 문장에서 둘 다 봤듯이 이 of 뒤에 전치사니까 ing 사용한 거 보이시죠? 동사 올 거면 ing 쓰셔야 하고요. 자, 요것과 아주 똑같은 identical한 표현이 요 세 개입니다. be sick of, be tired of, be fed up with. 요 세 개는 완전히 똑같아요. 완벽히 서로 치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알려드리는 거고요. be sick of가 가장 교과서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다음이 be tired of이고요. 그 다음이 be fed up with이었습니다. be tired도 생각하면은 아우 피곤해. 아우 그거는 진짜 피곤하다. 바로 조금 느낌이 오죠. be fed up with 같은 경우도 이건 고등학교 가서 많이 나올 법한 표현인데 일단 한번 들어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배웠으니까요. 퀴즈로 한번 정확하게 외워봅시다. 자,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퀴즈를 풀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뭐죠? 밥은 핫도그 대신 햄버거를 먹기로 했다. 자, 뭐뭐 대신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 뜻이 있다고 했죠? instead. 자, 그런데 뭐 대신인지 표현하려면 뒤에 of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 골키퍼가 오른쪽 대신 왼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자, 축구 보면서 특히 페널티킥 장면에서 많이 할 법한 대사입니다. 자, 뭐 대신? 그쵸, instead of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기 위에 should have PP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should've가 should have의 줄임말이거든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이거라는 게 아직도 안 질리니? 자, 질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운 건 그쵸, sick of였습니다. 앞에 비동사 aren't가 있죠. 요거 말고 당연히 tired of, be fed up with 다 가능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비 오는 게 지긋지긋해. 내 얘기. 선생님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쵸. 앞에 비동사까지 챙겨서 I'm so sick of 혹은 I'm so tired of, I'm so fed up with the rain. 다 똑같은 뜻의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읽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m so sick of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How about trying to be positive instead of negative? You know what? You're right. Everyone who has a job struggles the same way.
0: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와우, 뭔가 굉장히 of를 끝나면서 유용한 표현들 배웠다, 그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었고 be sick of 지긋지긋한 질증이 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be sick of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ince. S-I-N-C-E. Since. Since. Ago. A-G-O. Ago. Ago. Before. B-E-F. O-R-E. Before. Before.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time, 시간 3편이에요. 친구들, time 관련된 단어가 꽤 많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봐요. Okay, what's this word? Since, 뭐뭐부터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나는 1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 이런 문장 할 때 since를 쓰면 좋아요. Since. 그 다음은 ago, 뭐뭐 전에란 뜻이에요. 보세요. 나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 하지만 지금은? 더 멋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ago 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은 before, 뭐뭐 전에 또는 뭐뭐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나는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책을 읽어. 이럴 때 before 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잘 짚어줘 볼게요. 그럼 오늘의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 같이 해볼까요? 무엇무엇부터 since. 자, 앞에 S를 좀 강하게 말해볼까요? Since. Very good. 무엇무엇 전에 ago. 여러분, go를 길게 말해볼까요? Ago. Excellent. 뭐뭐 전에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 before. 여러분, R가 있으니까 발음을 강하게 해봐요. Before.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단어를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Since. Since. Ago. Ago. Before. Before.
0: Okay, now everyone,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I haven't eaten anything since 7 o'clock. 나는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Wow, you must be very hungry. 배고프겠다. 자, 여러분, 아까 배운 뭐뭐부터는 이렇게 since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부터? Since 7 o'clock. Okay, now how about you try, everyone? I want to hear you nice and loud. 크게 해보세요. I haven't eaten anything since 7 o'clock. Good job!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let's try this one. I went overseas 2 years ago. 나는 2년 전에 해외로 갔다. 여러분, ago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전에. 2년 전에, 2 years ago. 자, 3년 전에는 영어로 보죠? 3 years ago. Good job!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I went overseas 2 years ago. Good job. Okay, here is our third sentence. Wash your face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세수해라. 보통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집에서 들어본 적 있죠? 자, 언제 언제 전에? Before. 아까 ago도 뭐뭐 전에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시간을

0: 말할 때 ago라고 말하고요. before는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 또는 명사, breakfast는 명사예요. 명사 전에는 before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엄마인 척하고 한번 크게 말해봐요. Wash your face before breakfas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fter. A F T E R. After. After. Now. N O W. Now. Now. End. E N D. End. End.
0: Okay, now this is our next word. After, 뭐뭐 후에 또는 뭐뭐 한 후에요. Everyon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이런 식으로 학교 후에 뭐 하니? 이렇게 쓰면 돼요. After. Now, 지금 또는 이제.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죠? We are studying English now.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Good job. 자, 마지막 단어 end. Good 또는 끝내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finish란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It's the same word. 똑같아요. End.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뭐뭐 후에 또는 뭐뭐를 한 후에 after. 한번 더. After. Good job. 지금, 이제. Now.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Now. Excellent. Good. 끝내다. End. 자, 뒤에 ᄃ까지 정확하게 발음해야 돼요. End. Very good. 자,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After. After. Now. Now. End. End.
0: Okay,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again. Let's play a game after class. 우리 수업 후에 게임을 하자. Wow, I wonder what game you're gonna play. I wanna play too. Okay, everyone,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Let's play a game after class. Good job. Okay, wow, this is very short. 굉장히 짧은데요. Where are you now? 너 지금 어디 있어? 친구들, 우리가 갑자기 길을 잃었거나 어딘가를 찾고 싶을 때, Where are you now? 이러면 돼요. Okay, now how about you say it? Where are you now? Good job. Okay, our last word for today, 마지막. What happened at the end of the movie? 영화가 끝에서 어떻게 됐어? 친구들, do you like watching movies? 자, 우리 끝에 어떻게 결말이 끝났는지 아주 궁금하잖아요? Then you can use this sentence. Let's practice one more time. What happened at the end of the movie? Wow,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ince, since, ago, ago, before, before, after, after, now, now, end. End.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 같이 연습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50강 여가생활 영단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 무엇인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옷장 앞에 서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고 있어요. 날씨나 기분에 따라 옷 선택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옷을 고르거나 입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옷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옷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옷은 많은데 무엇을 입어야 될지 선택할 때 어렵잖아요. 자, 옷을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단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다 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쓰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옷입니다. 옷이라는 단어는 clothes 라고 읽어요. 앞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clothes. 같이 한번 써볼 텐데요. 자, 스펠링을 확인해 보면 C-L-O-T-H-E-S. 조금 특이하게 스펠링이 적혀 있죠. 이 스펠링을 바로 외워 보시고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볼게요. clothes. C-L-O-T-H-E-S.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강세는 앞에 있으니까 clothes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clothes는 옷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I need some new clothes for summ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여름을 위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new clothes, 새 옷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Don't leave your clothes on the floor 이라고 했어요. leave라는 건요,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clothes를 바닥에 그냥 두지 마 라는 겁니다. 여기서 clothes, 옷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너의 옷을 바닥에 그렇게 두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lothes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 살펴볼게요. 여러분, costume인데요. 이 clothes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이 costume이라는 단어는요, 약간 할로윈 의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특별한 날 입는 의상을 우리 costume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입는 옷은 clothes, 특별한 날 입는 의상은 costum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어 wear입니다. wear은 입고 있다, 혹은 쓰고 있다, 끼고 있다, 신고 있다, 그리고 착용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요. 자, 사실 이렇게 외우려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몸에 닿는 것에는 다 where를 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다. 우리 몸에 닿죠? 이때도 where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안경을 쓰다라고 할 때도 이 where를 쓸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을 하다, 메이크업을 하다라고 할 때도 이 where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Where, W, E, A, R, where 이고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am wearing my school uniform today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school uniform이라고 하면요. 교복입니다. 나는 오늘 교복을 뭐 하고 있어요? wearing 입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볼 텐데요. 이번에는 wear glasses라고 했습니다. glasses라는 것은 안경이죠. 그러니까 does he wear glasses라고 하면 그는 안경을 쓰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wear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무언가를 입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비슷해서 비교하면 좋은 표현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입다라는 의미로 put on이라는 동작을 자주 씁니다. wear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wear은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put on이라는 건 입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안 입고 있던 옷을 입다라고 할 때는 put on. 그리고 어떤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할 때는 wear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둘이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또 입고 있던 옷을 벗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take off를 써주시면 됩니다. take off 하면 벗다입니다. 예를 들어, take off your coat 하면 너의 코트를 벗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choose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choose는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써볼게요. choose, choose. 읽을 때는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I can't decide which dress to wear. Can you help me choose one? 자, 무슨 뜻인지 파악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I can't decide라고 했습니다. decide는 결정하다예요. 나는 결정을 못 하겠대요. which dress to wear?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를. 그래서 can you help me choose one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can you help me choose one?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하나 더 보면 I like both colors. 나는 두 가지 색깔이 다 마음에 들어. 두 가지 옵션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it's hard to choose. 뭐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선택하는 것이 어렵겠죠? choose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의류 영단어들 잠깐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셔츠, 바지, 양말, 코트 이런 단어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셔츠는 shirt, 바지는요, pants라고 합니다. 양말은 socks, 그리고 코트는 coat.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치마는요, skirt, 그리고 반바지는 shorts라고 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jacket, jacket이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어들도 한번 교환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의류, 옷이라는 단어는 C로 시작하는 단어죠. clothes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단어로 네, choose.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죠? wear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영단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clap.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sson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떠날 준비 되었나요? Very good. 좋아요. 오늘 함께할 노래 제목 알아보겠습니다.
1: Today's song. If you are happy.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If you're happy. 내가 행복하다면 이란 뜻의 노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할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들썩들썩 춤을 추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예요. If you're happy, 시작해 볼까요? Let's sing together.

0: strong.
1: If you're happy,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하하호 하고 웃고 있는 이 행복한 엄마와 아들. 행복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happy입니다. Happy, happy. 행복한, happy. Great. 좋아요. 다음 단어. 와우,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방법을 잘 알아야 박수치다, 동사로 쓰였답니다. clap, 박수치다, clap.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가 봐요. 환하게 웃고 있죠? 이렇게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face입니다. face, 얼굴 표정. face, good job. 다음 단어, 쿵쿵쿵, 발을 구르고 있어요. 발을 구르는 동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tomp, stomp, 발을 구르다, stomp.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Happy
1: 행복한
2: No
1: 알다
2: Clap
1: 박수치다
2: Face
1: 얼굴 표정
2: Stomp
1: 발을 구르다
2: Surely.
1: 확실히.
2: Show.
1: 보여주다.
2: Then.
1: 그 다음에.
2: Hand.
1: 손.
2: Feet.
1: 두 발.

자, 이제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신나게 따라 읽어봐요. 하하, 호호, 행복한, happy, happy. 방법을 안다면 no, no. 박수를 친다면 clap, clap. 얼굴 표정은 face, face. 벌을 구른다면 stomp, stomp. That wa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을 읽으러 가볼까요? 네, 노랫말에 나온 문장들을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있다면 박수를 쳐.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자, 이번엔 발을 굴러입니다.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있다면 발을 굴러. 이렇게 말해보세요.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있다면 너의 표정이 보여줄 거야.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Great work!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노래 부를 수 있겠죠? 노래 부르기 도전! If you're happy, let's go!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Clap, clap. If you're happy and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요. 배고파 죽겠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dying because I'm hungry?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Christine, this is the most famous place for black pork on Jeju Island. Ugh.
2: I'm starving. I want to eat right now.
1: Me too. Why is this line so long? I can't wait anymore.
2: Oh, be patient. We can wait.
1: You're right. It'll be worth it, right?
2: Of course. Oh no, I forgot something.
1: What?
2: I was in a hurry and forgot my wallet. Aw, I wanted to treat you today.
1: Ah, no worries. I brought my check card.
2: Check card? A card that's a check? What's that?
1: My check card. I'll pay.
2: Oh, you mean a debit card. I thought you were going to pay with a check.
1: We're next. Ready to eat?
2: Of course. I can eat 10 servings. Let's go.
1: 10 servings? I hope I have enough money. Hey, wait for m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점 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과 케빈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 하면 흑돼지죠. 그래서 흑돼지를 파는 맛집에 들이왔는데요. 역시 유명한 집답게 줄이 너무 길어요. 서로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요. 정말 이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가 고민도 되는데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도가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 줄을 서 있죠. 뒤로 이렇게 돌담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흑돼지 맛집입니다. 그런데 맛집답게 너무 줄이 긴 거예요. 우리 크리스틴 참을 수 있나요? 아, 너무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I'm starving. I'm starving 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뭐뭐야, 이런 상태야, starving. starving이 바로 굶주리고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그대로 나는 굶주려서 죽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I'm starving. 함께 말해 볼게요. I'm starving. 노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I'm starving. 좋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케빈도 사실은 못 참겠나 봐요. 아니,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걸까? 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런데 이 크리스틴은 그래도 먹고는 싶은가 봐요. Be patient. Be patient. 조금만 참아. 라고 또 케빈을 다독다독 합니다. 기다려서 먹어야 되니까요. 이때 사용된 게요, patient인데요. patient는 참을성 있는, 또 인내심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be동사랑 사용을 해서 be patient, 명령문 형태죠. 조금만 참아, 인내심을 가져, 보채지 마 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hang in there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Be patient, hang in there. 이렇게 우리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또 케빈이 그 말을 듣고는 귀가 팔랑팔랑, 그래, 기다릴 가치가 있겠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 표정이 어때요? 뭐 잊은 것 같아. 뭘 잊었을까요? 지갑을 잊었네요. 오늘은 크리스틴이 케빈한테 고마워서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만 지갑을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케빈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크리스틴 표정, 체크카드? 또 모르는 표현이죠. 표정이죠. 그러면 체크카드도

다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하, 데비트 카드 말이구나 라고 표현을 고쳐줍니다. 체크카드는요, 우리 통장에 있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데비트 카드. Debit ca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돈을 인출해서 쓰는 카드란 뜻이죠. Debit card 기억해 두시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 차례가 됐습니다. We're next! 우리 한번 먹어볼까? Of course, I can eat 10 servings. 10 servings를 먹을 수 있다네요. 무슨 뜻? 짐작하셨죠? 10인분 먹을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serving이라는 것이요. 음식의 1인분입니다. 여러분, 과자나 이렇게 음식 사셔서 뒤에 포장지 보시면요. ser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또는 한 사람이 먹는 양을 serv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티는 10 servings니까 10인분을 먹겠다라는 야심이죠. 10 servings? 나 돈이 충분히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 크리스티는 벌써 가버리네요. Hey, wait for me! 같이 가! 라고 외치면서 쫓아가는 케빈인데요. 이 wait for me도요. 나를 기다려줘! 라는 문장 자체의 뜻이 있지만 실제 사용될 때는 앞서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랑 같이 가! 나 기다려줘! 이런 뜻이 되겠네요. 같이 가! Wait for me. 요 문장도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표현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배고파 죽겠어. I'm starving. I'm starv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I'm famished. I'm famished. Famished. 조금 생소하죠? 이 famished라는 단어 자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에 붙여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I'm famished. 다이어트 하느라 며칠을 굶었더니 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amished. I'm famishe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나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I'm hangry. I'm hangry.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hangry라는 단어는 hungry 그리고 angry, 배고픈 환원을 붙인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I'm hangry라고 하면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표현도 문장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배고파. 배가 고픈데 문을 연 야식집이 하나도 없네. 나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나려고 해. 어떡해요? I'm hangry. I'm hangry. Good job. 이번 카툰에서는요, 제주도 흑돼지 맛집에 간 케빈과 크리스틴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던 게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아, 배고파 죽겠어. 어떡해요? I'm starving. 추가적으로 배운 표현도 있죠. I'm famished. 그리고 아,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다. I'm hangry.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 번 말을 해보고 내 입에 착 붙는 하나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운 표현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I wonder, what if? Let's try!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멜모니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말하기 실력을 푸석푸석푸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뿌! 그 친구는 자주 그래요. 그래놓고는 Did I get you? 많이 놀랐지? 아, 얄미워. 뭐라고 대답하지? 아니, 안 놀랐어. 클릭.
1: Did I get you?
2: No, you didn't.
1: You're lying.
2: I just pretended.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이런 친구들 꼭 있죠. 자꾸만 싫다는데도 막 놀라게 한다든지 막 간지럽힌다든지 장난 거는 친구들. 자, 오늘은 그런 친구와의 대화예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 3개 있고요. 첫 번째, 이렇게 뿌 놀라게 해놓고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많이 놀랐지, 내가 너 놀라게 했지 라는 거예요. 내가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건 친구들 다 알 것 같은데, 맞아요. I예요. I는 내가, 나는 이런 말 다 쓸 수 있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언가를 동작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할 때 이 I를 써요. 쉬운 말이지만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체크해 봤어요. 이 친구의 말이 Did I get you? 라고 했어요. 원래 딱 놀래키거나 농담 같은 거 했을 때 친구가 딱 속아 넘어가면 I got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의 get 또는 got, 이 get은요, 뭔가 그 사람을 속이는 거, 그죠? 여기에 성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Did I get you?니까 내가 너를 놀리는 거 성공했지, 즉 너 놀랐지, 많이 놀랐지 이런 뜻이 되죠. Did I get you? 그랬더니 이 여자애는 맨날 너무 당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No, you didn't. 아니, 안 그랬거든. Did I get you?니까 내가 너를 놀라게 했지, 내가 너를 속였지. 그랬더니 No, you didn't. 아니, 너 안 그랬어. 무슨 뜻이에요? 나 안 놀랐어 라는 뜻이 되죠. 이게 바로 영어식 표현이에요. Did I 물어봤으니까 you didn't로 대답하는 거죠. 아니, 나 안 놀랐는데, 네가 나 놀라게 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예요. You are,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친구들 한번 채워볼까요? 거짓말하다는 lie라는 말이 있어요. L-I-E, lie. 그런데 이걸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하면 이 동작에 우리가 ing, ing 붙이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변해요. lying, lying. 이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이죠. 앞에 your 붙여서 you are 합친 거예요. You're lying. You're lying. 에, 거짓말하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 손가락 까지니까 더 얄밉다. You're lying. 아,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나 그냥 놀란 척 한 거야. I 오직 그냥 뭐뭐 한 것뿐이야. 그렇지. 이 말 알아요? Just. Just. Just도 뜻이 정말 많거든요. 뭐 딱, 아, 뭐 바로. 오늘처럼 오직, 그냥, 단지, 다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대화의 흐름, 글의 흐름을 보면서 그걸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문맥 속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I just pretended. Pretend는 뭐뭐인 채 하다고 did 붙였으니까 그런 척 했던 거야. 과거예요. I just pretended. 그냥 놀란 척 한 거거든. 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id I get you? 어디 강조할까요? 오, did you, did I? 이런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I, you, we, they 이런 말보다는 동작이 중요해요. Did I get you? Did I get you?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도 Did I get you? 그래서 Did I? Did I는 Did I?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한 단어처럼 Did I get you? 알겠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서 정확하게 들린다. 여자의 대답도 해볼게요. No, you didn't.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아니라는 말이 들어간

0: 건다 강조라 그랬어요. No, you didn't. 친구들도 No, you didn't. 아니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어디 강조할까요? 너는 내 앞에 있으니까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중요하죠. 거짓말하고 있는. You're lying. 친구들도 You're lying. 마지막 문장. 나는 그냥 그런 척한 것뿐이야. 하니까 I just pretended. 친구들도 I just pretended. Awesome.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친구 누르고, scene 14. 14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살려서 말하기.
1: Did I get you?
0: Did I get you?
1: No, you didn't.
0: No, you didn't.
1: You're lying.
0: You're lying.
1: I just pretended.
0: I just pretended. Yes. 친구들도? Good job.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도 대화 속에서 한 문장을 뽑아서 우리 많은 문장 만들어보기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바로 your 동작 ing이에요. your 다음에 동작 ing 붙여주면 너는 이거 하고 있는 중이다 란 뜻이잖아요. 우리 대화에서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You're lying. You're lying.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물론 이것은 아주 평이하게 우리가 쓴 거고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들도 이렇게 딱 써진 문장, 글로 써진 문장과 이게 상황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상상해보면 더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your 동작 ing 가지고 문장 만들기 도전. 너 울고 있구나예요. 너는 울고 있다. 그러면 울다라는 동작을 여기에 넣어서 ing 붙이면 되잖아요. 울다? ing. 그렇지. crying. 그러면 너 울고 있구나. You're crying. You're cryi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건 어때요? 너 웃고 있잖아, 지금. 너 크크크 웃고 있잖아. 미소 말고 까르까르까르 웃는 거예요. 웃다는 그렇지. 소리 내서 웃는 건 laugh가 있어요. laugh. 그러면 너 웃고 있잖아. You're laughing. 너 지금 웃잖아. You're laughing. 마지막이요. 너 점심 먹고 있구나. 점심을 먹다. 먹다가 그렇지. have. 점심은 lunch니까 You're having lunch. You're having lunch.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오는 대화였죠. 얄미운 친구 있으면 영어로 이렇게 탁 싸주기. 자, 그리고 우리 앱에서 고르지 않은 답도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대화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게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 표현들을 쭉 다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my emotions.

0: It's warm-up time. 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The bear is feeling different feelings. 우리 곰이 다양한 감정들을 지금 겪고 있네요. 그쵸? 요거 위에 보니까 뭐 하트도 많고, and there are lots of presents. Who doesn't like presents, right?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그쵸? 자, 요 표현 영어로 쓸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저기 보니까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루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우리 책을 읽어볼래? 뭐, 요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까? 요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Remember those expressions in English? Then what about here? What time is it? 오후 3시인데 우리 곰이 좀 졸린 것 같아요. 그쵸? Then what do? You have to take a nap, right? 맞아요.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졸려. 이럴 때 쓰는 표현 기억나죠? 자, 이 표현들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say how I'm feeling.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I can say how I'm feeling. 내가 지금 어떤 feeling,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기쁜 거, 슬픈 거, 뭐 우울한 거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습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Guess what? I got a puppy!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었죠. I got 뭐뭐는 나는 뭐뭐를 갖게 됐어 라는 의미인데 반려동물을 입양했어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I got a puppy는 나는 강아지를 입양했어 라는 말이었죠. 다른 반려동물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I got a cat. 나는 고양이를 입양했어. I got a gecko. 개코 도마뱀을 입양했어. 그리고 I got a parrot. Parrot은 앵무새죠. 그래서 앵무새를 입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자, I got a puppy라고 하니까 Wow, that's amazing. 정말 너무 좋겠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I'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뻐. 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네요. 그쵸? really를 넣어서 정말로 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I'm happy 해도 되지만 I'm really happy. 진짜 진짜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른 상태도 넣어볼게요. 나 정말 슬퍼. I'm really sad. 나 정말 배고파. I'm really hungry. 나 진짜 바빠. I'm really busy.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Can I come see the puppy? 나 그 강아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Can I come see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오면 내가 그 대상을 보러 가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죠. Can I come see your room? 너 방 내가 가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죠. Can I come see your room? 내가 그 콘서트를 와서 봐도 돼? Can I come see the concert? 내가 와서 그 영화를 봐도 돼? Can I come see the movie?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대상을 넣어봤었어요. What's wrong? 자,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었죠. 이 wrong이 문제인, 뭐 혹은 가끔은 틀린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What's wrong? 근데 여기서 발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long, 긴의 long하고 틀린 혹은 잘못된의 wrong. L과 R 발음 중요하죠. L 발음이 혀가 윗니 뒤에 와서 딱 붙는 L 요런 발음이고 R 발음은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지만 양쪽을 긴장시켜준 R 요런 소리라고 했죠. long, wrong 많이 연습해주세요. I feel lonely. 나 외롭게 느껴져.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I am lonely라고 해도 되지만 I feel lonely. 나 그렇게 느껴.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 feel tired. 나 지치게 느껴져. 즉, 나 좀 지쳤어. 라는 말이죠.

아, 추워. 나 춥게 느껴져. I feel cold. 그리고 나 자랑스러워라고 할 때는 I feel prou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네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0: I'd는 I would를 줄인 표현입니다. Come on, let's go. 자, 어서 가자. 라는 또 말이었고요. 이런 표현들은 매일매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let's go 라고 했는데 이렇게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자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됐죠.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라는 뜻이고요. Let's watch a movie. 우리 영화를 보자 라는 말이었고요. Let's sing a song. 우리 노래를 부르자 라는 말이었죠. 다 기억나죠?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 라는 말도 있었고요. What are you doing? 이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도 만들어 봤었어요. 뭘 쓰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writing? 지금 뭘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뭘 숨기고 있어? What are you hiding? 다 잘 기억나죠?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I'm bored. 자, 이게 바로 나 지루해 라는 표현이었죠. Why don't we go outside? 그럼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이렇게 또 친구가 제안을 했네요.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또 제안이었죠. 우리 게임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play a game? 우리 등산하러 가는 건 어때? Why don't we go hiking? 우리 일어서는 건 어때? Why don't we stand up? 자,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했죠. 그래, 우리 놀이터에 가자 라고 했는데 물론 아까 let's만으로도 연습했지만 let's go to까지 우리가 외우면 뒤에 장소만 넣으면 됐었죠.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Let's go to your house. 너네 집에 가자. 놀이동산에 가자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라고 말을 했었죠. It's already 9. 기억나나요? 벌써 9시야 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9은 9시를 뜻한다고 했어요. Already가 벌써 라는 뜻이고요. I'm sleepy. Let's go to bed. I'm sleepy. 나 졸려 라는 말이었죠. Let's go to bed는 let's가 또 나왔네요. 우리 침대로 가자, 즉 자러 가자 라는 말이었죠. 자, I'm sleepy라고 했는데 이 sleepy가 졸린이라는 뜻인데 앞에 누가 졸린지 말할 때마다 I am에서 이 am이라는 단어가 바뀐다고 했죠. 자, go to bed가 자러 간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 sleepy, you're sleepy, he's sleepy, She's sleepy, we're sleepy, 그리고 they're sleepy. 이렇게 누가 졸리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요거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ll set the alarm to 7. 내가 7시로 알람을 맞출게 라는 말이었죠. Set an alarm, 이게 바로 알람을 맞추다 라는 뜻이었고요. Set the alarm to 다음에 시간이 오면 특정 시간으로 알람을 맞추다 라는 뜻이었죠. Thank you. Good night. 자, good night. 잘 자라는 뜻이었고요. Sleep tight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잘 자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우리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었어요. First, 나 선물 받았어. 아까 나 강아지를 입양했어 라고 썼지만 이 got가 받았다, 가졌다 라는 뜻도 된다고 했죠. I got a puppy 대신에 I got a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정말 기뻐. I'm really happy.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곰이 I feel lonely. 좀 외롭대요. 그럼 그럴 때 Do you want to read a book? 이렇게 책을 권할 수도 있고 I'm bored. 지루할 때는 Why don't we go outside?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이런 표현도 우리 썼었죠. 그리고 지금 몇 시예요? It's 3. 오후 3시는 take a nap. 낮잠을 잘 시간이죠. I'm sleepy. Let's take a nap. 자, 이런 표현들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1: I got a present.

0: Really happy. I'm lonely. Do you want to read a book? I'm bored. Why don't we go outside? I'm sleepy. Let's take a nap.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my emotions.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슬프고 기쁘고 우울하고 그리고 지루한 거, 졸린 거 다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로 만들어 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Friday. A letter to Earth. I can write a reply to Earth with three promises.
0: 자,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쌤이랑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완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topic, 주제는요. Today's topic, a letter to Earth. Reply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지구에게서부터 온 편지를 우리가 받았잖아? 그거를 우리가 reply 하는 겁니다. reply는 답장이란 뜻이에요. A letter to Earth. 지구에게 쓰는 편지, 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쌤이랑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우리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뽀뽀뽀!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애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입니다. 이거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눈썹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쵸? A girl is writing a letter with a serious face.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생각풍선에 다양한 지금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랑 시작해 볼게요. 빠밤! 자, I can reduce 라고 나왔어요. I can reduce. 자, reduce 가 뜻이 줄여 쓰다, 줄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줄여 쓸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I can reduce.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I will use less when I 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저거 보이나요? shower head가 있고 shower head랑 timer 시계가 있고 옆에 물방울이 있습니다. 무엇을 적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치? 물을 적게 사용할 것 같아. 언제? 샤워할 때. 자,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샤워하다 영어로. 그쵸, shower. 그래서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이러면은 난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엔 I can reuse가 나왔어요. reuse는 재사용하다 라는 뜻이었던 거 우리 기억할까요? 자, I can reuse. 나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또 쓰나 보자. I will use again.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죠? 종이 가방이 있죠? 나는 종이 가방을 다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자, I will use paper bags again. 나는 종이 가방들을 다시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가 나왔어요. recycle는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었죠. So I can recycle 하면은 나는 재활용할 수 있어요가 해석이 되겠죠. Alright. I will recycle and 자, 지금 여기 재활용 뭐라 그럴까요? 이 바스켓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 bottl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newspaper도 보여요. 자, 일단 쌤이랑 해보겠습니다. I will recycle. 짠! plastic and paper. 그쵸. 신문이 paper죠. 종이죠. 자, I will recycle plastic. 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요. 그리고 paper. 종이를 재활용할 거예요. 라 그러죠.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대단해요. 멋져요. 그쵸? 자, I promise to help you from Chrissy.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었어요. 쌤이 쓴 편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구에게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너무 반성을 해서 쌤이 쓴 편지예요. I promise to help you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쌤이 완전 반성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reuse, recycle, reduce 할 거예요. From Chrissy, Chrissy로부터 라고 하면 선생님이 편지를 막을 내리자.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읽어줄게. 선생님의 진심성을 한번 느껴봐. A letter to Earth. 지구에게 쓰는 편지. Dear Earth. 지구에게. I can reduce. 나는 줄여 쓸 거야.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자, 이거 무슨 뜻일까? water, 물이고 shower, 샤워하다죠? 나는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쓸 거야. I can reuse. 나는 재사용할 거야. 자, 재사용할 수 있어. I will use paper bags again. 나는 paper bags, 종이 가방들을 다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죠. 오케이. 뭐 선생님의 진심성이 느껴지나요? 자, 그 다음에 I can recycle. 자, 나는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죠.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자, 나는 뭐 할 거래요? 자, plastic과 paper, 종이를 recycle,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죠. I promis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돕는 것을
뭐할 거예요? promise, 약속하다란 뜻이거든. 내가 너를 돕는 것을 약속할게 하면서 from Chrissy. Chrissy로부터 하면서 선생님이

0: 하는지를 막을 내리죠. 어때요? 선생님의 진심성이 좀 느껴졌나요? 저번 시간에 지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다시 써봤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Reduce, 자, 줄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water, 물이고, shower, 샤워하다. Reuse, 재사용하다. Paperback, 종이 가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cycle는 무슨 뜻이야? 재활용하다. Plastic은? 그쵸, 플라스틱. Paper는 종이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짐을 해서 우리 Earth를 도와줍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크리스의 라이팅이었고요.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1: A letter to Earth. I can reduce.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I can reuse. I will use paper bags again. I can recycle.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I promise to help you. Culture.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Recycling is important to protect our environment. 나라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나요? How do we recycle?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 몇 가지 알아볼까요? 종이백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요. 유리병과 뚜껑은 분리하고요. We need to separate the tops from glass bottles. 캔 뚜껑은 캔 속에 넣고 압착해요. 음식물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Put the bottle here.
3: Okay.
2: Let's look at Turkey. 터키의 재활용 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터키에는 아주 특이한 재활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부게돈이라는 수거함인데요. Turkey has a special machine, 푸게돈. 마시다 남긴 물을 넣어주고 위에 있는 입구에 페트병이나 빈캔 등을 넣으면 아래 부분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나옵니다. This special vending machine gives food for stray dogs and cats. 태양 전지판을 통해 동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유기동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착한 자판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Put the can here.
3: Okay.
2: Let's look at Germany. 독일에도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빈 병이나 빈 캔을 가져가서 환급받을 수 있는 판트라는 재활용품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Germany has a bottle return system.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입구에 판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매겨서 환급액이 적힌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People can save money when they return bottles. 이 영수증은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Don't put the bottle here.
3: Okay.
2: Let's look at one more country. Let's look at France. 프랑스의 분리수거 방법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흥미로운데요. Recycling in France is quite different. 프랑스는 음식물,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많은 곳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리 이 세 가지만 분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포함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립니다. People can throw away food garbage with regular trash.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모두 일반 쓰레기용, 재활용 쓰레기용, 유리병용, 공동유리병용 등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on't put the paper here.
3: Okay.
2: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현명한 재활용 수거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write a reply to Earth with three promises 였습니다. 자, 나는 세 가지의 약속으로 지구에게 reply, 답장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Reduce, reuse, recycle 한다는 약속했잖아.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한 주도 이번 주도 정말 고생했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번 주에 배운 공항, 비행기 관련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Friday. My first flight. I can talk about my first flight.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쓸 글의 주제는 바로 My first flight. 나의 첫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것을 했죠? 공항에서 짐도 붙여보고 그리고 보안 검색 때도 통과하고 또 비행기 타서 기내식도 고르고 우리 난기류도 통과하고 정말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0: 우리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다 생각하고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을 쫙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 탑승권과 여권 챙기고 비행기로 한번 타서 제주로 떠나볼까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그림을 볼게요. 아, 이두 가지의 상황이 있네요. 첫 번째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제 짐을 붙이고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이미 비행기에 탔어요. 근데 컵도 흔들리고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좀 흔들리고 있나?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 겪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글쓰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 브이로그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Hi 하면서 Hi everyone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따라해 보세요. Hi everyone. Hi everyone. Hi everyone.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공항에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I'm at the airport right now 라고 해야 되겠죠? At the airport. 자, 따라해 보세요.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at the airport right now. Very good. 그 다음에, 아, 오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요 라고 말을 합니다. I'm taking my 땡땡 toda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비행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3, 2, 1. 네, 첫 비행이니까 first flight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flight는 우리가 배운 네, 승무원, flight attendant의 그 flight과도 똑같아요. flight는 비행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Very good. 그 다음 문장. 자,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가방 하나를 붙이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 탑승 수속 카운터는 check-in counter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at the check-in counter, I'm 땡땡 one bag. 자, 그러면 가방을 붙이다. 가방을 붙이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체크. 체크가 확인하다가 아니라 짐을 붙이다. 탑승 수속을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여기에서 one luggage 아니라 one bag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check-in counter의 직원한테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라고 티켓을 요청합니다. 좌석을요. 그러면 I'd like 땡땡 please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창가 자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 3, 2, 1. 네, 창가 자리는 바로 a window seat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Very good. 자,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 이제 비행기 아니에요는 영어로 Now I'm on the plane.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Now I'm on the plane. Now I'm on the plane. Now I'm on the plane. 네, 그 다음 문장은 승무원이 와서 이제 음식을 고르라고 하나 봐요. 자, 그럼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아, 소고기 주세요로 한번 소고기를 선택해 볼까요? 근데 그 전에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아, 이말 어떻게 하더라? 굉장히 간단한데 기억나나요? 3, 2, 1. 네. A or B죠? 그래서 chicken or beef.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hicken or beef? Beef, pleas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Very good. 근데 비행기가 흔들려요.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린대요. The plane is 땡땡.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흔들려요. 라는 말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흔들리는 건, 네, shaking. shake인데, 이제 이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니까, ing를 붙여서 shak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Oh, the plane is shaking. Oh, the plane is shaking. Oh, the plane is shaking.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남기류일 뿐이에요. 라고 이제 시청자들을 안심시키는 것까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는 but don't worry. 그죠? 그 다음에 약간의 남기류일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it's 땡땡 some turbulence. 네. 여기서 turbulence는 남기류. 그죠? 공기 중에 울퉁불퉁한, 그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걸 남기류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이 마법의 단어,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뭐뭐 할 뿐이야 라고 할 때, 그 안심시키는 단어, 뭐라고 했는데? 3, 2, 1. 네, 바로 just. just가 바로 그 마법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Very good. 그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주에서 만나요. 안녕 하면서 우리 브이로그를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See you in Jeju. Bye. See you in Jeju. Bye. See you in Jeju. Bye. 네, 이렇게 멋진 브이로그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하나씩,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Hi, everyone.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Now I'm on the plan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Oh, the plane is shaking.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See you in Jeju. Bye. 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난기류가 이렇게 있어서 It's just some turbulence라고 했을 때, 난기류일 뿐이야. 안전벨트 매는 게 좋아. 라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까요? 안전벨트를 매면 좋겠어.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이렇게 규칙 상황을 얘기할 때는 우리 should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It's just some turbulence. 네, 이렇게 배웠던 표현들 잊지 마시고,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또 따라해 보세요.
1: Hi, everyone.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Now I'm on the plan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Oh, the plane is shaking.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See you in Jeju. By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까지의 과정을 브이로그로 한번 복습해 봤어요. 가방을 붙이고 창가 자리를 요청하고 또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을 고르고 난기류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비행기나 공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을 오늘 한번 복습해봤는데 다음번에 친구들도 한번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번에 복습했던 표현들 꼭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럼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주 주제 기억하나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helping others, 도움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해결했을 때, And lastly,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나서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정말 알차게 배웠죠? Today, we are going to write about it. 오늘은 그 내용들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Friday. Write a volunteer activity report. I can

0: and write a volunteer activity report.
1: Welcome back. It's Pattern to Story Time.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쭉 생각해 보면서 이따가 선생님하고 라이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Okay? 자, 그렇다면 today's topic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opic is write a volunteer activity report. 자, 어떤 글을 쓰는 내용이죠? report는 보고서예요. 어떤 보고서일까요? volunteer activity라는 단어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보고서를 쓰기가 오늘의 글쓰기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단어들, 어떤 문장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We have before and after. Before,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before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 아이들이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을 열심히 지금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꾸미고 있나요? 아, with flowers. 꽃을 심는 이제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그죠? 꽃을 이제 심고 있는 상황이고 after, 다 심었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꽃들로 가득한 공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writing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자, 문장이 조금 길지만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해석해봐요. 우리 반은 volunteered. 무엇을 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To plant flowers. 꽃을 심는 것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At a neighborhood park. 동네 공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이 문장 읽어볼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One more time.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입니다. 아,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need가 들어가요. 기억할까요? 맞아요. I need some help인데요. 자, 도움이 필요했어요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needed, ed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좀 도와줄래? 라는 문장이에요. 자,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can you help me? 아닙니다. 우리 새로 배웠던 표현이에요.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맞아요. Could you give me a hand? 입니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I부터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Good. 무엇을 가져가 줄래? 라는 표현인데 무엇을 가져가 달라? 라고 요청을 하나요? These flower pots. 이 꽃 화분들을 가져가 줄래? 입니다. 자, 무엇을 해줄래?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Can you please? 이고요. 가져가다 라는 동사 take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꽃 화분들을 가져가 줄래?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One more time.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Good. 다음 문장. My friend replied.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는 문장 기억하나요? Do you need any help?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뭐뭐 해줄게. Let으로 시작하죠? 맞아요. Let me help you. 자, my부터 읽어볼게요.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Good.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우리는 같이 꽃을 심었습니다. 한 번 더.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Great. 자, 다음 문장. When we finished.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끝냈을 때입니다. We asked our teacher. 우리의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라는 문장인데 마음에 드나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Do you like it? 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볼까요?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아, 선생님은 공원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데요. 자, 그 밑에 오는 빈칸을 한번 봐야겠죠? 제가 도움이 돼서 기뻤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으로 써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I'm glad I could help 입니다. 자, 우리는 she부터 끝까지 help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I'm glad I could help. One more time.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I'm glad I could help. Good. 자, 이렇게 리포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우리 반은 동네 공원에서 꽃 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다음 문장. I needed some help. 저는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So I asked.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저 좀 도와줄래요? 혹은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이 꽃 화분들을 가져가 줄래? 입니다. 자, I부터 읽어볼게요.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다음 문장 볼게요. My friend replied.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Do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해?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자, 우리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한 번 더 멈추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Very good. 자, 이어서 갑니다.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우리는 같이 꽃을 심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다음 문장. When we finished, 우리가 끝냈을 때, we asked our teacher, 우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Do you like it?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n we finished, we asked our teacher, Do you like it? 선생님은 공원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마지막 문장 볼게요. I'm glad I could help. 어떤 뜻이었죠? 제가 도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When we finished, we asked our teacher, Do you like it?

0: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When we finished, we asked our teacher, "Do you like it?"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I'm glad I could help her.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helping others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그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we wrote a report, 보고서를 같이 써봤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 문장들을 열심히 말하는 걸 연습했는데요. 한 번 더 말하는 걸 연습하면서 써보기도 하면서 복습을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new topic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Until next time!
2: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3: 아들!
4: 위험해!
2: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5: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3: 잠깐만.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3: 엄마. 괜찮아?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razy.
1: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너무 신나지 않아?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이잖아요. 선생님이랑 재밌게 공부하고 우리 맛있게 저녁 먹고 신나는 주말 맞이하러 가자.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razy.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무슨 요일이라 그랬지? 그렇지요. What's the day today? Today is 바라바람 Fri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Today is Friday. Woohoo! 가장 신나는 날인 것 같아요.

0: 같아. 자,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지, 얘들아? 그렇죠. 쓰기 하는 날이지요. 우리 친구들 쓰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크리스쌤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 또 얘기해보러 가볼까요? 이번 주의 주제는 Animals in the Wild 였습니다. 오늘쯤 됐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Wild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야생이란 뜻이었지요. 그래서 Animals in the Wild 하면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란 뜻이었습니다. 동물들 얘기하는 거 재밌었는데, 그치? 오늘 좀 아쉽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자, 그렇다 하면 오늘 글쓰기의 주제를 들어보러 가볼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a wild animal.
0: 얘들아, 오늘의 글쓰기 주제가 뭐래? Write about a wild animal. 뭐에 대해서 써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쓰래요. 야생동물들 너무 많은데 딱 한 마리만 쓸 거예요. 그래서 a wild animal라고 적혀있지요. 우리 뭐에 대해서 쓸까?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봐. 선생님도 생각해볼게. 아, 딱 3초 안에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3, 2, 1. 쌤은 생각했어. 힌트 줄까? 힌트 줄까? 너무 웃겨서 깜짝 놀랄까? 얘들아, 동물 중에서 낭비가 가장 심한 동물은? 3, 2, 1. 정답은 바로 lions이에요. 왜 그럴까요? lions의 뭐라고? 한국 뜻이 뭐예요? 한글로? 사자잖아.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사자는 낭비가 심해요. 오케이, 미안. 여기까지. 자, lions에 대해서 선생님은 써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 골랐어요? lions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아이디어를 쭉쭉쭉쭉 뻗어나가 볼게요. 자, lions 하면 선생님은 일단 그렇지요. hunt. hunt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사냥하다입니다. lions는 맨날 이렇게 사냥하지, 무섭게. 그래서 쓸 때, lions들은 hunt,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하면 좋겠다, 그치? 사자하면 사냥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뭘 쓸까? 그렇지. lions의 sharp teeth에 대해서 쓸래요. sharp teeth. sharp가 뭐야, 얘들아? 바로 뾰족한이에요. teeth는 이빨이에요. 왜, 사자들 이빨 본 적 있어? 장난 아니야, 얘들아. 엄청 날카롭고 완전 무서워. 그래서 sharp teeth에 대해서 한번 또 써볼까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사자들이 내는 소리가 뭐지? 으르렁, 큰 짐승이 포효하다. 으르렁거리다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roar라 그랬죠? roar라 그런다 그랬지? 우리나라는 어흥인데 영어로는 roar라 그래요. 한번 해볼래? roa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뭘 쓰면 좋을까? 그러지. 사자는 run fast. run이 뭐예요, 얘들아? 달리다였죠? fast는 빠르냐. 그래서 빠르게 달리잖아, 사자가. 엄청 빨라, 사냥할 때. 완전 무서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서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봤나요? 생각해봤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엄청 쉽게 쓰는 것을 도와줄 magic pattern 소개해드릴게요.
1: Magic patterns. These are... They like to... They have... They say... They can...
0: 얘들아, 매직 패턴 잘 들어봤어요? 쓰기를 완전 쉽게 도와줄 magic patterns였는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의 magic patterns는 바로 these are입니다. 뭐라고? These are. 그냥 this is가 아니라 these are가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은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리키는 대상이 여러 개일 때 이것들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These are. 그냥 간단히 these are가 아니에요. These are. 아주 길게 끌어줘야 돼. These are. 자, 지금 선생님 여기 그림이 뭐가 있나요? 그렇지. 사자가 몇 마리야? 한 마리에요? 두 마리에요? 그렇죠. Two. 두 마리지요. 그래서 these are가 된 거예요. These are, 바로 lions. These are lions. 이것들은

자입니다. 만약에 사자 그림이 하나만 있었다, 그럼 this is a lion이에요. This is a lion. 근데 우리 두 마리 있으니까 these are lions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해. 읽어보자. 시작. These are lions. These are lions.

0: 저는 새를 좋아해요. 새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these are birds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해봐. 시작! These are... These are... 잘했어요. 우리 그럼 한 문장 완성됐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매직 패턴 가볼까? 이번에는 They like to... 나왔어요. Oh, like to 하면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들은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겠죠. 얘들아, 사자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뭐야? 으르릉 하면서 사냥을 하지요. 사냥이 아까 영어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뭐였더라? 그렇지요. Hunt입니다. Hunt. 그래서 그들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요 입니다. 자, 해볼게요. They like to hunt. One more time. They like to hunt.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y like to hunt. Hunt는 아주 간결하게. Hunt. Hunt. Okay?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친구들이 쓰고자 하는 동물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보자. 시작! They like to...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새는요? 나는 것을 좋아해요. They like to fly. 아니면은 선생님, 돼지에 대해서 쓰는데 돼지는 먹는 것을 좋아해요. They like to eat. 이러면 되겠죠? 자, 써봤어요? 한 번 더. They like to... 자, 그렇다면 Magic Pattern 3 가볼게요. They have 나왔어요. They have는 그들은 뭐뭐를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뭘 갖고 있지, 얘들아? 그렇지. Sharp teeth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ey have sharp teeth. One more time. They have sharp teeth. 따라하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쓰고자 하는 동물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래? 시작! They have... They have... 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Magic Pattern 4 나왔어요. They say... 나왔어. 사자는 우리 어흥한다 그러잖아. 어흥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어흥이겠어요? No. Roar라고 그랬지요? They say roar. One more time. They say roar. They say는 그들은 뭐뭐라고 말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동물이 내는 소리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 They say roar. 만약에 teacher, 저는요 돼지에 대해서 쓰는데요. 돼지는 무슨 소리 냈죠? Oink, oink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면은 they say oink, oink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고른 동물이 무슨 소리를 내나 한번 써보세요. 시작! They say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럼 마지막 매직 패턴 가볼까요? 마지막 매직 패턴은 they can, they can,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나왔다, 얘들아. can은 무슨 뜻이었어? 할 수 있다, 였잖아. 그래서 그들은 뭐뭐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사자는 뭘 할 수 있지, 얘들아? 어우,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they can run fast. 우리 친구들이 해보자. 시작. they can run fast. 잘했어. 엄청 빨라, 사자.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They can. They can. 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얘기한 거 아니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 하면 선생님이 방금 쭉 다 쓴 writing을 한번 읽어줘 볼게. 잘 들어봐. These are lions. 이것들은 사자들이에요. They like to hunt. 그들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요. They have sharp teeth. 그들은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뭘 갖고 있어요? teeth,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they say roar. 그들은 어흥이라고 말해요. They say roar. Okay? 그 다음은 they can run fast. 그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가 됐죠? They can run fast. 아,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잘 들은 거 맞아? 우리 맨 마지막에 한 번씩 천천히 따라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워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방금 쓴 글을 있잖아. 그냥 생각만 할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생각한 동물에 대해서 쓴 것을 어디에다가 남겨준다? 시청자 게시판에 우리 친구들이 써줄게요. 쓰면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씩 읽고 거기다가 댓글 달아줄게. 알았지? 꼭 써봐봐. 자, 그럼 한번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se are lions. They like to hunt.

0: They have sharp teeth. They say roar. They can run fast.
1: Yeah, 얘들아, 잘 듣고 따라와봤어요? 자, 조금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한 감이 있어서 우리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 천천히 심호흡해서. 자, these are lions. These are lions. 친구들 잘해. These are lions. 이것들은 사자들이에요. They like to hunt. They like to hunt.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y like to hunt. 그들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요. They have sharp teeth.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y have sharp teeth.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y say roar. 자, 그냥 roar 하면 안 돼, 얘들아. 이 감정을 살려서 내가 사자다 생각하고 they say roar. 시작! They say roar. 잘했지,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에는 they can run fast. One more time. They can run fast. 우리 친구들 잘해? They can run fast. 그들은 뭘 할 수 있대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입니다. 어때? 선생님이랑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요? 잘 따라한 거 맞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 혼자 얘기한 거 아니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어. 이번 주도 얘들아 벌써 금요일이야. Wild animals에 대해서 얘기한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동물 되게 좋아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행복한 주말 보내고 선생님이랑은 월요일날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떠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이 대충 레이디가 또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친구가 참 많거든. 그래서 내가 어제는 오랜만에 이 뉴욕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했어. 그런데 내가 글쎄 밤에, 한국은 밤이었거든? 근데 뉴욕은 새벽인 거야. 오,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은 같은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낮과 밤이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국이 낮이면 뉴욕은 밤이 되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계를 막 많이 올려놓은 그림을 이렇게 준비해봤거든? 그리고 이렇게 쓸 거야. 시간은 같은데 한국은 낮, 미국은 밤. 그럼 시간은 같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시간, time, 그쵸? time are the same이라고 해야 돼. 그치? 왜냐면은 여기 시계가 여러 개니까 time are the same. 맞겠지? 그리고, 에이, 대충 해. 몰라. 그리고, but it's day in Korea and night in the US. 뭔가 틀릴 것 같았어. 내가 좀 대충 쓰긴 했거든? 근데 어디에 틀렸을까? 얘들아. 모르겠다. 도와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대명사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주어가 맨날 앞에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오,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오늘 함께 배워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알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아, 이거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나 안 배워서 해석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 굉장히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배울 건 뭐예요? 짜잔! 바로 there is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there are라고 시작하는 건데요. 어, 이거 뭐지? 선생님,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는데? 궁금하죠? 뒤에 나오는 주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주어가요, 맨 앞에 나오지 않고요. 오, there가 먼저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 이러이러한 주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앞에는 is도 바뀌고, are도 바뀌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예문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주 귀여운 누가 있어요? 곰인형이 있습니다. 테디베어가 있어요. 그런데 테디베어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뭐가 있다, 무엇무엇이 있다? There is로 시작할 거예요. There are는 왜안 돼요, 선생님? 왜냐면 곰인형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니까 나는 단수에 쓰이는 비동사 there is를 쓸 거예요. There is a 하나 있으니까 a teddy bear. 근데 어디에 있어요? On the bed 그 침대 위에 있는 뭐야 곰인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는 뜻 there is 하지만 이 비동사를 보고 우리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수 있다. 자, 여기 볼게요. There is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온다. 그럼 there are 다음에는요? 복수 명사가 나오죠. 오, 비동사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뒤에 어떤 주어가 나올 수 있는지 알수 있네.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river. 강이 몇개 있어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In this city, 이 도시에 강이 하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There is 다음에는 뭐다? 단수 명사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명사 할 때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배웠어요. 셀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항상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there is 뭐가 또될수 있을까요? Some water. 자, 물이 좀 있어요. Water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다. 그래서 there is some water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some water 어디에? In the cup. 그컵 안에 물이 좀 있어요라고도 표현 가능하다 해서 아, 셀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하니까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구나.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딱 보고 이게 뭐지? There? 근데 보통 there가 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기라는 뜻은 안 돼요. 왜냐면 there is 비동사 같이 나왔을 때는요. 무조건 이 둘은 짝꿍이거든요. 무조건 손잡고 다녀요. There is 또는 there are 어떻게 해석한다? 무엇무엇이? 있다 또는 무엇무엇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석 가능하죠. 과거는 어떻게 써요, 선생님? 무엇무엇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데 there 비동사의 과거형 나오면 되죠. There was 또는 there were 복수형이면 이렇게 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수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뒤에 단수 명사 나오는 거. 이번에는 예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is로 시작한다. 그럼 is니까 뒤에 단수 명사 나오겠네. There is an apple. 사과가 한개 있어요. 그쵸? 근데 어디에? In the fridge. 냉장고에 사과가 한개 있어요라는 거고요.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어요? A new student.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있어요. In our
class, 우리 반에 in 써서 in our class,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한명 있어요. 뭐뭐가 있다. 항상 뭘로 시작한다? There is 또는 there are. 두 번째 볼게요. 아, 두 번째 보기 전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 찾아서 밑줄 치래요. 자, 주어. 우리가 항상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거 쳤는데, 하지만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 There is가 먼저 나오면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There is some water in the glass. 자, 그러면 there is가 뭐뭐가 있습니다죠? 뭐가 있어요? Some water. 여기에 밑줄 쫙 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어가 되겠죠? 컵에 물이 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리잔 안에 이 유리 글라스 유리죠? 유리잔 안에 물이 약간 있다. 그런데 선생님 water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거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is 쓰인 거예요. 두 번째, there is 뭐뭐가 있는데 a park 공원이 있어요. 공원 한개 있는 거죠? 어디에? Near here. Here는 여기. Near는 근처에. 여기 근처에 뭐가 있다? 공원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공원이 하나 단수 있는 거죠. A park, 어가 붙어 있는 거 나와야 합니다. There is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뭐 배우면 좋을까요? There are 함께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니까 are 다음에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오는 거 복수명사 나올 거예요. There were 이거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있었습니다. 그쵸? 자, 있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100 수백 명의 사람들. 우와, 사람 되게 많다. 그쵸? 바로 복수. 자, 복수 주어 나왔어요. At the beach, 어디에? 해변에서 there are 또는 there were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온다. 여기 이런 복수명사, 셀수 있는 것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뭐들이 있다라고 해석하고요. 과거는 비동사의 과거형 써주니까 were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래도 나와요. 현재 나왔고. 과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와야 되죠. 비동사 미래? 이거 어떻게 쓰죠? 자, 비동사 미래는 will 붙여서 there will be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be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단수도 나와야 되고 또는 복수도 나올 수 있고 아무거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수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관계없이 쓸수 있다. There will be로 시작한다. 그래서 미래형은 어떻게 쓰는지 미래 동사 우리 알죠?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쓰이는구나. 조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비동사의 원래 모습 be 그대로 나온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Many books. 많은 책들이죠. 그래서 복수명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어주시고 어디에 있는데?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많은 책이 있어요. 그죠? There are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중요하죠? Two parks, 공원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두개 있어요.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몇 개? 두개 있어요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here is, there are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가 있다라는 거, 뭐가 있다. 이 뜻이다. There가 사실상 혼자 쓰이면 저기라는 뜻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비동사랑 손잡고 나왔을 때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찾아서 밑줄 그으래요? 주어를 찾아서 밑줄 치고 문장 해석하는 겁니다.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잠깐 are라는 게 보이니까 뒤에 복수명사 나오겠구나. 알수 있죠? 복수명사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Some cats, 그쵸? 몇몇의 고양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At the gate, 정문에. 그 정문에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Lots of는 많은을 나타내죠. Lots of stars. star에 s 붙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그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 그래서 뭐뭐가 있다로 여러분.

여러분들 끝나는 거 지금 보이죠? 그래서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뜻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re is 또는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함께 찾아볼 건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뭐뭐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왜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독해 지문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 또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문장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 보겠습니다. Look at이라고 해서 무엇무엇을 보다. Look at me. 우리 친구들 영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everyone, look at me라고 하면은 나를 보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라는 거죠. Look at 다음에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look at me, 나를 보세요가 되겠죠. Set이라는 거는 동사로 정하다 또는 설정하다. 만약에 뒤에 set 다음에 우리가 set the alarm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알람을 설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t the alarm이라고 많이 문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Each는 각각의 것을 말해요. 하나하나하나 하나 있을 때그 각각을 ea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되겠죠. cause는 문제 등을 일으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다 또는 문제를 일으키다라고 할때이 cause라는 동사 굉장히 자주 쓰여요. 벌써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cause라는 거 외워두셔야겠죠? especially 특히라는 거고요. schedule. 우리 스케줄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일정이라고 뜻이 있고요. 그냥 스케줄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Time zone. zone이라는 거는 어느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표준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서는 이 시간을 사용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시간대.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름처럼 know 알다, 알고 있다. 이거 굉장히 I don't know, 나 몰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know라는 동사. 그 다음에 dateline 여기 나오는 데이트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 그때의 데이트도 이 데이트인데 뜻이 좀 달라요. 데이트라는 거는 날짜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 line이라는 건 변경선인데요.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게 되면, 날짜가 하루 당겨지는지 또는 날짜가 뒤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할때이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서 여행하게 되면, 원래 출발했던 날짜보다, 또는 날짜가 하루 뒤로 가든 또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가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 시간대 설명하면서 날짜 변경선이 지문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Pacific Ocean 바로 태평양을 말하는데요. 이 날짜 변경선이 이 태평양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날짜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Imagine 상상하다 또는 마음속에 그리다라는 거고요. 이쪽에 July는요, 7월을 의미하죠. arrive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웠던 단어가 time zone, 표준 시간대, deadline, 날짜, 변경선.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면 됐고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직접 독해 보도록 할게요. Before the 1870s. 자, 여기 before the 1870s. 1870년 전에.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People look at the sun.

사람들은요, look, 봤어요. 뭘 봤냐면, the sun, 태양을 봤어요. 뭐 하려고? To set the time,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무엇을 봤다? 해를 봤다라는 거죠. 태양을 봤어요. So, 그래서 each town, 각각의 마을들이요, had a different time. 시간, 다른 시간을 가졌어요. 마을마다 시간이 다르면 정말 힘들겠죠. 왜냐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 내가 마을 하나만, 가까운 마을 하나 이렇게 갔을 뿐인데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편해. 특히, this caused, 이것은요, caused, 만들었어요, 야기했어요. 뭐를? Many problems,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Especially for train schedules. 뭐예요? 특히, 뭐? For train schedule. 기차 일정. 기차 이 일정이, 일정 때문에 이 마을에서 저쪽으로 가는 이 기차 일정. 시간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 타운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So, 그래서 scientist, 주어죠. 과학자들은요, set time zones. 무엇을 설정했냐면, 바로 time zones 이라는 거를 설정했다. 이게 바로 표준 시간대입니다. 표준 시간대를 과학자들이 설정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마을마다 달라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표준 시간대를 설정했는데,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표준 시간대가 몇 개냐? There are 24 time zones. 표준 시간대가 총몇 개예요? 24개요. 24개의 표준 시간대가 있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 24개가 있습니다. Each is 1 hour of the day. Each라는 건요, 각각 24개의 이 표준 시간대가 있는데, 이 각각은 1 hour, 1시간이라는 거죠. 1 hour of the day. 그날의 1시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잠깐 지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개씩 선을 한번, 가상의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바로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준 시간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24개의 시간대는요, 각각 몇 시간씩 차이가 난다? 바로 옆에 있는 건 1시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국이 있거든요. 한국이 있고 이 다른 표준 시간대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 도쿄와 한국의 서울은요, 몇 시간 차이가 나게요? 네, 바로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이 나라들. 이 나라들은 같은 시간을 쓰고요. 바로 옆에 이 하나 차이 날때한 시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Now, 지금, 오늘날, everyone knows. 사람들은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What time it is.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everyone, 모든 사람들은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뭐를요?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그래서 몇 시인지 알아요. In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에서 몇 시인지 서로 알아요. 자,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나라는 지금 몇 시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Is there a deadline then? 그러면 날짜 변경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볼 때, 우리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의문문으로 만들 때 비동사가 앞으로 확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There is라는 문장,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의문문으로 만들 때 is,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다. Is there a deadline? Deadline이라는 건 여러분 뭐였죠? 날짜 변경선이죠. 날짜가 변경되는 선도 있나요? Yes, 있대요. It is in the Pacific Ocean. 어디에 있어요? 태평양에 있다라는 겁니다. When you fly across the Pacific Ocean, across the Pacific Ocean, 이런 건 뭐예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when you fly across라는 거 배웠죠? 가로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Flying, 여러분 알고 있어요? From Korea.

한국에서부터 to the USA.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부터 from A to B라고 했을 때 어디 어디에서부터 to 어디 어디를 향하여 한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날아가고 있어요. 언제? July 5th. 7월 5일에. 그런데요. When you arrive 미국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it is 뭐예요? July 4th. 오, 7월 4일이에요. 날짜가 변경됐네. 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갈 때 어디를 지나쳐 가니까? 날짜 변경선을 지나쳐 가니까.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여기는 날짜가 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해석해 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 사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뿐이지, 쉽게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과거의 지역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던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이유가 바로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시간을 설정할 때 뭐를 봤거든? 바로 태양을 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타운, 도시마다 뭐 했다? 시간이 달랐다. 첫 번째, 정확한 시계 제작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내용 없고요. 각 지역의 해를 보고 시간을 맞춰서 그렇죠. 여기 People look at the sun to set the time이라는 말 나왔고, 세 번째, 교통과 통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라는 말 나오지 않았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 시간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표준 시간대 영어로 뭐라 그러죠? Time zone. 옛날에 계속 사람들이 해를 보고 시간을 정하니까 시간이 다 달라서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표준 시간대를 만들었는데 몇 개나 있었다? 바로 24개의 타임존이 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24개로 나뉘어 있다. 맞아요. 2번. 시간대는 매년 조금씩 변경된다. 이 얘기 찾아볼 수 없고요. 한 나라는 하나의 시간대에 있다. 한 나라는 하나의 시간대에 있다라는 말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3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3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자, 여기 글의 빈칸에 앞, 뒤 내용을 놓고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빈칸에 있던 문장을 해석하면, 자, 여러분이 어디를 거쳐서 날아가면? 바로 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날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여러분들이 날아가는데, 이때 7월 5일이었어. 라는 거죠. 7월 5일에 날아간다고 생각해봐. When you arrive, 도착하게 되면 언제래요? 7월 5일이 아니라 7월 4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날짜가 변한 거죠. 1번, time goes faster.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 the date change. 그렇죠. 날짜가 뭐 한다? changes. 변한다라는 겁니다. 3번, a day gets longer. 날이 더 길어진다. 그 말도 아니죠. 날짜와 관련된 게 나와야 돼요. 여기 날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시간은 같은데 한국은 낮, 미국은 밤이라는 문장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이라는 건요, time이에요. 자, 시간은 같은데 time are the same. 선생님 벌써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함께 하고 있는데요. time이라는 건셀수 있는지 먼저 셀수 없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동사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죠. 단수 명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동사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친구들 타임이 셀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동사가 제대로 왔는지 우리 친구들이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ut it's day in Korea라고 했어요. 한국은 낮. And night in the US 뭐예요? 미국은 밤.

여기까지는 맞죠? 앞부분 어떤 명사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시고 하나하나 따져서 어디가 틀렸는지 고쳐주세요.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무엇 공부했습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 난감한 문장인데요. 무엇으로 시작한다? 바로 there is 또는 there are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항상 문장의 형식에서 주어가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there is나 there are가 나올 때는요,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주어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선생님 보면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어가 나와야 된다? 단수 주어와 복수 주어가 있는데, 단수가 나올 때는요, there is예요, there are예요. 우리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there is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복수명사 주어가 나오게 된다. 그럼 비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게 되죠? There are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문장을 가지고 의문문으로도 바꿔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not을 사용해서 뭐뭐가 없다라는 문장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식의 문장 구조가 또 되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쵸.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그쵸.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0: of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0: 음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1: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이 정도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1: Right.
0: 아주 당당하게
1: 당당하죠.
0: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1: Oh, yes,
0: 같습니다.
1: of course you
0: 네.
1: can.
0: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1: 도전!
0: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0: 아, 예.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0: Yes, so
2: Yes.
0: pretty.
2: Yes,
0: My dog.
2: beautiful.
0: Yes.
2: So,
0: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0: No,
2: Hello?
0: Happy.
2: Happy?
0: Yeah, her name is
2: Hello,
0: Happy.
2: Happy.
0: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0: come.
2: restaurant?
0: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Oh?
2: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Ah, dog area?
2: Yeah, you
0: Oh.
2: can sit on the porch.
0: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0: Ah, porch, 현관에?
2: 현관에? That area over there. Yes,
0: Oh,
2: yes.
0: 예, yeah. 좋네요. 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Happy?
0: it's great.
2: Oh, good.
0: Dog area, great.
2: Yep.
0: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dog,
2: Ah, don't
0: yeah, need.
2: worry. You sit on the
0: Oh,
2: porch.
0: good
2: Yep.
0: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1: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0: 네.
1: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1: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0: 자, 이 강아지들,
1: 강아지들이구나.
0: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로 외웠어요.
1: 오케이, 오케이.
0: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이 안에,
1: 어디
0: 이
1: 아니요?
0: 식당 안에.
1: 아.
0: 예. 그럼 식당이니까
1: 네.
0: restaurant 되겠네요.
1: 오케이.
0: 네.
1: 자, 스펠링
0: 자,
1: 기대하겠습니다.
0: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1: Alright.
0: restaurant.
1: 오!
0: 2.
1: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0: 네.
1: restaurant.
0: 아.
1: Restaurant. 만나지
0: 요
1: 보겠습니다.
0: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1: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0: 그죠?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맞았네.
1: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0: 네.
1: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0: 네.
1: 본인한테 뭐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이
0: 예.
1: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몸짓하는 거예요.
0: 아,
1: 그 정도로
0: 그래요?
1: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0: 원어민임에도요.
1: Right,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이죠, run.
0: 예.
1: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0: 그래요?
1: So,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t.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0: Yes. Restaurant.
1: 오케이.
0: Restaurant.
1: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0: 예, 괜찮았어요?
1: 이렇게까지.
0: 예.
1: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쵸?
0: 네.
1: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0: 아,
1: 원래.
0: 네네.
1: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이라고 해서
0: 허용되는.
1: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0: 아하.
1: Alright? So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0: 네.
1: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0: 네.
1: 근데 얘는 allowed가
0: Allowed.
1: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Allowed.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0: In.
1: In,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0: 예.
1: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아,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0: 네.
1: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0: 오,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0: in
1: 그냥 고정입니다.
0: 네.
1: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 The cafe.
1: In the cafe.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0: In this area.
1: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0: 네.
1: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Dogs.
1: 아, 그건 개만 되죠?
0: 아, 그래요?
1: 어허. 반려동물. 아,
0: 반려동물이요?
1: 으흠. 오. P로 시작하는 거?
0: Puppy.
1: 그건 강아지고요?
0: 예.
1: Pet입니다. Pet.
0: 아, pet.
1: Right. 자,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0: 네.
1: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0: 아.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
0: 네.
1: 라는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0: 네.
1: 구역.
0: Okay. 네.
1: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0: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1: 뭐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0: 있어서.
1: 때문에 이거는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쵸?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0: 허용이
1: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0: 네.
1: So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0: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1: That's right. 네.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0: 네.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0: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1: In this cafe, right?
0: This cafe.
1: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Oh,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0: Yeah.
1: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0: 네.
1: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0: 오?
1: 그래서
0: 감사해 또 그러면.
1: 아 그럼요.
0: 네.
1: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0: 이게
1: 왜냐하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1: 뭐를요?
0: 공간. 공간을.
1: Mm-hmm.
0: 어떤 공간? For dog owner.
1: Yeah.
0: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1: Yes.
0: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1: Mm-hmm.
0: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1: 다른 지역에 있다.
0: 네.
1: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1: 여러분들이
0: 따로.
1: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0: have
1: 써보세요.
0: Have a
1: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0: Have other area.
1: 아.
0: 예. 다른 구역.
1: 예.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0: 그쵸.
1: 구역.
0: 오케이. 구역.
1: 만들어 보겠습니다. Sure, we have other area for dog owners.
0: 아들이면 on이 돼야 되네? 아.
1: 자, 보겠습니다.
0: 틀렸네.
1: 정답.
0: 아, separate area.
1: 가 되겠습니다. 뭐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우리는 있겠죠.
0: 우리는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0: 그쵸.
1: 이런 데 있을 때 있거든요.
0: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1: Right,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0: 네.
1: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0: 네.
1: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Separate them. 이런 식으로, right? 네.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현

0: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1: 아.
0: So, rate이 아니라 rut.
1: Word.
0: rut.
1: 지금 쓴 게요?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1: 예.
0: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0: 왜냐면
1: 하시라고.
0: 얘는 개별의 area.
1: 그쵸.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area라고 하면
1: Separate.
0: 들리고요.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훨씬 좋아. 오케이?
1: No.
0: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Yes.
0: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Right. 그래서
1: 맞아요.
0: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1: 예.
0: 두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right.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For
1: dog owner.
0: walk가 아니라 owners.
1: Owners.
0: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walk가 아니라 얘는
1: Owner.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1: Owner,
0: 오,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1: 그쵸?
0: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로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 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For kids.
0: For kids. 너를 위한.
1: For you.
0: 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0: Are,
1: are for
0: there you go,
1: you.
0: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what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1: 아,
0: 맞습니다.
1: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럴 수
1: 예,
0: 있습니다.
1: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1: 그쵸.
0: 포치를 했고 설명을
1: 네,
0: 드리겠습니다.
1: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1: 네.
0: 그리는데 이게 집이라고 쓸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0: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있어요.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쵸?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1: 아.
0: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데가
1: 그쵸?
0: 있어요.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0: 아, 뭔지
1: 있다.
0: 알죠? 그러면서
1: 네.
0: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1: 예.
0: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0: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에다가 아하.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
0: 놓아요.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데를 이제 포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백야드랑은 다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라고 할 때는 그 선 그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하는 거예요.
1: 광합성 해야죠.
0: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요?
1: Let's sit the porch.
0: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1: Let's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1: Yes.
0: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1: Can I sit on the porch?
0: 오케이. 우리면은
1: Can we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Mm-hmm.
0: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아하.
0: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아,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0: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 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Worried 전에도 한 번.
1: 네,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m-hmm.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0: Mm-hmm.
1: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Mm-hmm. 조금이니까.
0: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1: 네.
0: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1: Mm-hmm.
0: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1: 맞아요.
0: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1: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0: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1: 그거는 근데 잘 안 쓰죠?
0: 아니요. 쓰긴 쓰는데 좀 격식이긴 네. 해요.
1: 아... 네,
0: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1: 그쵸.
0: 글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1: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0: 아니면 그냥 Frankly,
1: Frankly.
0: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많이 okay? 들어봤어요.
0: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아,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1: 아.
0: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1: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아,
0: 자, 두 번째는요.
1: 예.
0: 솔직히 너 내 타입이 아니야.
1: 아,
0: 소개팅 나갔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1: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0: Oh,
1: it hurts. Yeah,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0: 해보고 싶은 거죠?
1: 영어로 하니까 좀 잘 나오네요.
0: 잘 나오네요.
1: 예.
0: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1: 네.
0: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Mm-mm.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1: 예.
0: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1: 네.
0: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1: 아, honesty. Honesty.
0: 그거는 명사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니고. Honestly.
1: 아, honestly.
0: Honest에다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1: 아.
0: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1: honestly,
0: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1: Honestly.
0: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1: 네.
0: honestly, honestly.
1: Honestly, honestly.
0: Okay?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1: 네.
0: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0: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1: With you.
0: 네, 그래서 to be honest with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1: 아.
0: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1: Be honest with you. Be honest with you.
0: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응.
0: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자, 두 번째는요. 어,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1: Are pets allowed?
0: 어, 개들.
1: Are dogs allowed?
0: 그렇죠. 이 식당 안에.
1: In this restaurant?
0: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1: Are pets allowed?
0: 자, 그 카페 안에
1: In the cafe
0: 그죠?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1: yes.
0: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Oh, perfect.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1: 네.
0: To be honest.
1: To be honest.
0: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1: 음?
0: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아, 솔직히.
1: To be honest.
0: 난 약간 걱정됐어.
1: I was a little worried.
0: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1: 아.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1: 예.
0: Yeah. 오케이.
1: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세계롭게 미...

0: Hey guy.
1: Wait. Oh, yeah. My dog.
0: Oh.
1: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oh. You can sit on the porch.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1: Yeah.
2: Come in. Come on.
1: Come here. Yeah.
2: Oh.
1: 앉아.
3: Oh, great job, you guys.
2: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3: 아름답습니다.
2: 네.
3: 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3: Mm-hmm.
2: We studied English all day.
3: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2: 와.
3: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인 명사
2: 네.
3: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2: 그
3: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2: 오.
3: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2: 네.
3: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2: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2: 네.
3: 사실 많이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2: 네.
3: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2: 맞아요.
3: 그 정도만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2: 집에서 몇 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복기만 해도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3: 당연합니다.
2: 네.
3: Alright.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23강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벌써 23강입니다. 오늘 비동사의 보어 두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퀴즈 어때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다음 중 동명사 보어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는 거였어요. 우리 동명사 보어가요, 뭐랑 헷갈릴 수가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랑 여러분이 그 형태가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무엇을 넣어보라고 했었죠? 맞아요. 지금을 넣어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현재 진행형, 자연스럽지 않으면 동명사 보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A 문장을 보면요. His job is teaching math. 한번 지금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그의 일은 지금 가르치는 중이다. 어때요? 그의 일은 지금 가르치는 중이다. 자연스럽나요? 어딘가 부자연스럽죠. 그럼 동명사 보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의 일은 가르치는 것이다. 너무 자연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His job is teaching math가 동명사 보어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자, B번도 보면 He is teaching math now예요. 자, 그는 지금 가르치는 중이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무엇을? 수학을. 여기 now까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He is teaching math now. 그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중이다. 너무 분명하게 현재 진행형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첫 번째 A가 바로 동명사 보어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찾았죠? 좋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키 포인트들 리뷰해 볼게요. 비동사의 보어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와 이 주격 보어는 같은 대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형용사일 경우엔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동사에 올수 있는 형태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동명사도 비동사의 보어로 올 수가 있으나 무엇과 잘 구분해라. 그렇죠? 현재

문장의 진행형이랑 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시고 헷갈리면 지금이라는 말을 넣어서 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현재 진행형, 부자연스러우면 동명사 보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to 부정사도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요. 어떤 용법일 때올 수가 있어요? to 부정사, 그렇죠. 명사적 용법일 때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대절 보어입니다. 우리가 주어랑 동사가 들어간 하나의 절을 보어 자리에 쓰고 싶다면 그 앞에 that을 붙여서 대절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뭐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예문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읽고 해석해 보세요. Unit A, 비동사의 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Step Up에서 우리 두 개의 지문 재미있게 읽고 해석하고 문제풀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습니다. Let's start! 네, 교재 76쪽에 우리 Step Up 첫 번째 지문부터 바로 갈게요.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이미 내가 입던 옷이 있고 그 옷을 사진으로 찍는 장면이 나왔네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질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se days, many people like to shop for second-hand items. These days,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These days, nowadays랑 의미가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요. To shop, 쇼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을 쇼핑하냐면요. For second-hand items. Second-hand 하면요. 이번 지문에서의 핵심 단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왔죠? 중고의라는 뜻을 가집니다. Second 하면 우리 친구들 뜻이 뭐예요? Second,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 손, 즉, 중고라는 뜻이죠. 첫 번째로 누군가 사용했고, 중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Second hand items 하면 중고 물품이 되겠네요. The first goal is to save money.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쇼핑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요. 그쵸? Goal 하면은 어떤 목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첫 번째 목표는 is,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 뒤에 to 부정사 이 부분이 앞에 있는 first goal,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목표는요,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새 물품을 사는 것보다 누군가 이미 사용했던 중고 물품을 사면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But it has other good points. But it has 하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Other, 다른 good points. 자, 여기 나왔어요. Good point는 장점이에요. 좋은 부분이니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helps reduce trash. 그것은, 즉, 그 중고 물품을 쇼핑하는 것은요. help, 돕습니다. 그 뒤에 reduce가요, 동사 원형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원형 목적어라고도,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이 help라는 동사는 이렇게 동사 원형의 형태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고요. to reduce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돕습니다. 그쵸? 남이 버리는 물건을 우리가 새롭게 사거나 그걸 다시 사용하면 물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Recycling is one way to reduce waste. Recycling 하면 우리 재활용이라는 뜻이죠. 재활용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 비동사 뒤에 온 one way는 앞에 있는 recycling을, 그렇죠.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for입니다.

아시겠죠?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입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뒤에 있는 to reduce waste가 어떤 방법인지를 설명해 주죠.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one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It is collecting items to make new things. 그것은, 즉, 앞에 있는 recycling이 되겠어요. 그것은 collecting items. 자, 여기 보시면 collect, 수거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수거하는 것이에요. 동명사 보어죠. 수거하는 것입니다. 물품들을요. To make new things.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을 나타내죠.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품들을 수집해요?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요. 새로운 물건들을.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들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Upcycling is another way. 자, recycling 나왔고요. 그 다음은 upcycling이 또 나와요. 그것은 another, 또 다른 방법이에요. 자, 여기 비동사 뒤에 나온 또 다른 방법이 앞에 있는 upcycling을 또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요. It is changing items to make something different. 즉, 그것은 앞에 있는 upcycling이요. 그것은 무엇이래요? 비동사 뒤에 나온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요. 바꾸는 것입니다. 물건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요. 자, 여기 something different 우리 친구들 익숙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교재에서 다뤘어요.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something different. 다른 무언가. 이렇게요. 다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꾸는 그런 행동입니다.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나왔어요. But, 그러나, 자, 이제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Shopping second hand is, 자, 앞에 리사이클링 재활용도 하고 업사이클링도 했는데요. 중고 물품을 쇼핑하는 것은, 자, 뭐뭐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문제 풀면서 채워 볼 거고요. It produces zero trash. 그것은 생산합니다. 제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You can easily buy second-hand items online or at a store. 당신은 can 할수 있습니다. easily가 중간에 있지만 살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easily는 쉽게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쉽게 살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Second-hand items. 중고 물품을요. 온라인 혹은 상점에서요. 그렇죠? Now save money and reduce trash for our planet Earth. 이제 자, 여기는 이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명령문입니다. 이제 아끼세요. 절약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돈을요. 돈을 절약하세요. 그리고 reduce trash.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세요. 돈도 절약하고 쓰레기도 줄이세요. For 전치사 나왔네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성인 지구를 위해서요.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중고 물품을 쇼핑함으로써 여러분 돈도 절약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 행성인 지구를 네. 지구를 그렇죠. 지구를 네, 도웁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지문 잘 해석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이에요. 필자의 주장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환경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환경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자, 그 환경을 살리는 그런 방법에 대한 종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방법이 조금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주로 다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고 쇼핑은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된다. 어때요? 중고 쇼핑을 하면은 세이브 머니 할 수도 있고, 그쵸?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중고품 구매는 업사이클링으로 이어진다. 자, 중고품 구매라는 내용도 있었고 업사이클링도 있었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에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 중고거래의 장점 두 가지를 그래서 찾아서 뭘로 적으래요? 우리말로 쓰세요.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영어로 쓰라고 했는지, 우리말로 쓰라고 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장점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People like to shop for secondhand items. 사람들이 중고물품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first goal, 첫 번째 목표는 save money였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할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왔어요. But it has other good points. 그것은 다른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it helps reduce trash라고 나왔죠.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도 된다라고 했어요. 즉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요. 여기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까지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우리말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영어 말고 해석해서 우리말로 바꿔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이에요. 빈칸 여기 있었죠. 그러나 중고 물품을 쇼핑하는 것은 어떠하다? 자, 빈칸 찾아볼까요? The same, 같다. 같다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아니죠. 그러나라고 하면서 뭔가 새롭게 내용이 다른 게 나오니까 The same은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even better, 심지어 더 좋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리사이클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중고 물품을 쇼핑하는 것은 심지어 더 좋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쵸? 내용상 자연스럽겠죠? Even better. 자, 세 번째, time saving은요, 시간을 절약하는 이란 뜻이에요. 중고 물품을 쇼핑하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 시간을 절약해서 좋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타임 세이빙도 어울리지 않아요. 따라서 3번에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The first goal is to save money. The first goal, 첫 번째 목표는 주어가 되겠고요. 이다, 동사죠, 비동사. 자, 그다음 to save money는 뭐가 될까요? 맞아요. 보어가 되겠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보어도 올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목표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recycling is one way to reduce waste. recycling은 주어고요. is 비동사 동사죠. one way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그쵸?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한 덩어리로 보어입니다. 그쵸? 비동사 뒤에 와서 리사이클링이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upcycling is another way. 자, 어렵지 않아요. upcycling은 주어, is 동사,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어가 되겠죠?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입니다. 마지막, it is changing items to make something different. 그것은 주어, is, 동사. 그 다음에요. 뭐가 될까요?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죠.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어가 되겠죠? Changing items. 물건들을 바꾸는 것이다. 보어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to make something different는 맞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지문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스텝 업두 번째 질문 함께 봅시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힌트가 나왔어요. 바로 화산 활동입니다. 화산은요, 지구 내부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와서 용암이나 가스, 재를 분출하는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질문 속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We live on a hard surface called the crust. 우리는 삽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주어 동사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on이라는 전치사 구입니다. 어디 위에 살고 있어요? 단단한 surface, 표면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called the crust는 그 표면을 꾸며줘요. crust는 여기 나왔어요.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표면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he crust is a thin layer of solid rock. 그 지각은요, 저 crust 지각입니다. 지각은 이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보어가 되겠죠? 얇은 layer 하면 층이에요. 얇은 층인데 무엇으로 되어 있는? of solid rock. solid는 단단한이고요, rock 암석이죠. 단단한 암석의 얇은 층입니다. below the crust we have the mantle. below 하면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지각 아래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mantle. 자, 바로 지구의 멘틀이라는 것입니다. crust 나왔고요. mantle 나왔어요.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습니다. It is hot rock and flows slowly.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멘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은 hot rock. 뜨거운 암석이에요. 뜨거운 돌입니다. 그리고 flow 하면 흐르는 거죠. 흐릅니다. 근데 어떻게 흐른다고 했어요? slowly. 천천히 흘러요. 선생님, 그런데 암석이 어떻게 흐르나요? 네. 아주 아주 뜨거워서요. 우리 친구들. 고체긴 고체인데 엄청나게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살짝 부드러워진 그런 고체예요. 여러분, 카라멜 먹어봤죠? 그 카라멜과 같은 그런 형태라서요. 빠르게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흐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se two top layers of the earth do amazing things. 이러한 두 개의 top, 맨 위에 있는 층들은요, 무엇의? 그 지구의. 그두 개의 층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앞에 나왔던 crust와 mantle이 되겠죠. 자, 이두 개의 지구 꼭대기에 있는 그두 층은요, do 합니다. 무엇을? Amazing things. 아주 놀라운 활동들, 놀라운 것들을 합니다. As the mantle flows, the hard crust breaks into pieces. As 하면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을 지녔어요. 그 멘틀이 흐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멘틀이 흐르면서 딱딱한 지각은 breaks into pieces.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 외워두세요. 여러 조각으로 잘게 잘게 깨지는 거예요. breaks into pieces. 여러 조각으로 깨지다. 자, 그래서 그 멘틀이 천천히 흐른다고 했었죠. 천천히 흐르면서 위에 있는 뜨거운 지각은 여러 조각들로 깨지게 됩니다. These pieces are called plates. 자,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어요. 이러한 조각들 있죠? 그 잘게 잘게 부서진 조각들은요, are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요? plate. 지구의 판. 판이라고 불려요. 그쵸? 자, 여기 나온 이 문장은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채워볼게요. along with the mantle. along은 무엇 무엇을 따라서예요. 쭉 따라서 with the mantle. mantle을 따라서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빈칸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And sometimes, 그리고 가끔, they

crash into each other. 그들은 충돌합니다. into each other.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그것들은 충돌을 합니다. It causes earthquakes. 그것은 causes s 붙였죠. 그것은 야기합니다. 무엇을? earthquakes.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지진 있죠? 영어로 earthquakes라고 부릅니다. 지진들을 야기해요. Sometimes magma from the mantle finds a crack in the crust. 가끔은 마그마라는 개념이 또 나왔죠. 한글로도 마그마예요. 마그마인데요. 어디에서 나온? 멘틀에서 나온 이 마그마가요. 찼습니다. A crack 하면요. 금이에요. 틈 있죠. 갈라진 틈. 그 틈을 찾는데요. 어디에 있는 틈? In the crust. 지각에 있는 틈을 찾습니다. 자, 이 마그마라는 것은요, 멘틀이 압력이 낮아지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조금 더 녹은 그런 형태예요.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 마그마가요, 지각의 틈을 찾아요. Then it breaks through. 그리고 나서 그것은, 즉, 앞에 있는 마그마요. 마그마는 breaks through 하면 뚫고 나오다란 뜻입니다. 쭉 흐르다가 틈이 보이면 뚫고 나옵니다. This is a volcano. 그것은 volcano, 화산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화산 활동 있죠?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나오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요. 첫 번째, 지각은 딱딱하고 얇은 층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딱딱하고 얇은 층이고요. 두 번째, 멘틀은 바로 아래가 지각이다. 멘틀의 바로 아래가 지각이다. 우리 친구들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멘틀의 아래가 지각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아니죠. 지각, 크러스트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below the crust. 그쵸. We have 멘틀에서요. 이것은 이 멘틀과 지각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알맞지? 아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뜨거운 멘트는 천천히 흐른다. 그쵸? 천천히 흐르는 형태가 맞습니다. 1번에 2번이 답이고요. 두 번째, 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판이요. 플레이트라고 했습니다. 1번, 멘틀에 의해 서서히 움직인다. 맞아요? 그렇죠. 멘틀에 의해서 서서히 움직이고요. 두 번째, 지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지각, 그쵸? 크러스트가요. 잘게 부서진 그 조각을 우리가 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지각 때문에 멘틀은 갈라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봐주세요. 지각 때문에 멘틀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멘틀이 흐름으로써 지각이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그 지각이 잘게 부서진 조각을 우리가 바로 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번은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판, 지진, 화산의 생성 원인에 대한 표를 완성해 봅시다. 먼저 플레이트라고 하면 판이죠. 얼스퀘이크 하면 지진이고요. 볼케이노 하면 화산이에요. 판은 when the breaks into pieces. 무엇이 잘게 부서진 것을 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지각, 크러스트가 잘게 부서지면 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은요, when the crash. 자,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서진 판들이 서로 충돌하면 지진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play. 판들이니까요, 복수 형태로 s까지 붙여주시고요. 마지막 화산은 when magma from the,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마그마가 breaks through the crust. 그쵸? 그 지각을 뚫고 나온다고 했어요. 자, 마그마는 무엇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렇죠. 멘틀이요, 멘틀. 자, 지구의 멘틀이 더 녹으면 마그마의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멘틀이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4번 문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면 be moved that the problem displays 있어요. 문제는, 자, 그럼 주어 적어봅시다. The problem. 문제는 이다 적어야겠죠? 비동사 the problem is

움직인다는 것. 전에 뱃절 적어줘야겠죠? Is that? 그렇죠? These plates. 이러한 판들이. These plates. 그 다음에요. 복수니까 그대로 move 적어주세요. The problem is that these plates move. 까지요. 다음 지문의 하이라이트 분석해 볼게요. The crust, 주어, is, 동사, a thin layer of solid rock.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와서요. It is hot rock. 주어, 동사, 보어요. This is a volcano. 주어, 동사, 보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The first goal is, 그 첫 번째 목표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어로 잘 작성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문 다시 한번 스스로 꼭 해석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퀴즈 잘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독해힘 레벨 3 22강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새로운 조동사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must와 have to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공부가 흘러갈까요? Learning Flow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Next Step Challenge, 여러분에게 준 도전 과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배운 조동사를 활용해서 문장 한번 써볼 거고요. 이어서 교재로 가볼까요? Get Ready에서는 조동사 Must Have To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학습 목표인 Today's Mission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가 진행됩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Next Step Challenge 모두 해보셨나요? 네,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히 Step by Step으로 한번 문장 완성해 볼게요. 네가 연습하면 너는 영어를 잘 쓸 수 있다. 네, 네가 연습하면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뭐 하면이란 의미가 되게 접속사 뭘 써줘야 될까요? If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네가 연습하면 이니까 you가 주어고 그 다음 연습하다 동사 practice 나옵니다. 자, 콤마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너는 영어를 잘 쓸 수 있다. 주어 you고 그 다음 뭐뭐 할 수 있다란 의미로 조동사 can을 써야 돼요. 쓸 수 있다니까요. 다음에 이어질 동사는 쓰다를 뜻하는 write를 써줘야겠죠. You can write. 다음은 영어를이 되도록 목적어 English 와주고요. 그 다음 잘이라는 의미로 well까지 써주면 완성됩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If you practice

You can write English well. 네가 연습하면 영어를 잘쓸수 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2강까지 오면서 많은 문장들을 써봤습니다. 이런 연습이 하나하나 쌓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술술 영어를 말하고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If you practice, you can speak and write English well. 자, 이 말 꼭 기억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오늘 새로운 문법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조동사 must have to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must와 have to는 의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동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should를 배우면서 약한 의무의 의미를 가진다. 뭐 충고나 조언할 때 쓰인다라고 말했었죠. 그때 강한 의무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어요. 뭐라고요? must와 have to로 써서 나타낼 수 있다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자,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강력한 의무를 가지는 사항에 쓰는 조동사예요. have to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 둘은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You must fasten your seatbelt. 너는 매야 한다. 너의 안전벨트를. fasten 하면 안전벨트 같은 것을 매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must와 함께 쓰여서 반드시 매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무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왜 must를 썼을까요? should가 아니라. 안전벨트 매는 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의무로 must라고 해야 돼요. 단순히 should 이렇게 권고하면 좀 어울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강한 의무의 의미로 must 쓸 수 있고요. 또는 have to faste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따가 step in에서 must와 have to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하면 today's mission을 완성할 수 있겠죠. 문맥에 알맞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다섯 개의 조동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can, may, should와 더불어서 오늘부터 배울 must와 have to가 있죠. 이 다섯 개의 조동사를 사용해서 문맥에 알맞게 문장을 써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must와 have to, 오늘 배우는 이 두 개의 조동사를 사용해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을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러면 step in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step in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A예요. part A는 네, 오늘의 주인공 must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무나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라고 제목이 쓰여 있네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강한 의무의 의미를 띠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강한 추측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일단 앞에 설명했죠, 선생님이. 법이라든가 규칙 등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를 나타낼 때 mu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찌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의무 외에도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입니다.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추측하는 의미로서 배운 조동사가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바로 may가 있었죠.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must에 비하면 약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may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must는 강한 추측이에요. 그러면 자, 예문 볼게요. You must follow traffic rules. You must know that. 당신은 지켜야 한다. 교통 규칙을 당신은 그것을 틀림없이 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문장 must follow는요. 교통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의무를 뜻해요. 근데 교통 규칙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한 의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문장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무조건 알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네, 당신은 그것을 아는 것에 틀림이 없다라고 강한 추측으로 해석해야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규칙을 지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추측할 수 있죠. 이처럼 must는 의무의 의미도 있고요.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예문을 step 체크해서 확인해 볼까요? 조동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Look at the waiting list. The food must be great here.
look at 보다죠.

그 대기자 명단의 목록을 봐라. 그 음식은 must be great. 훌륭할 것이다. 틀림없이 여기서. 네, 대기자 명단을 봐라. 여기 음식이 훌륭한 것에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웨이팅 리스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게 되겠죠. 그를 통해서 강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must be great. 맛있음이, 훌륭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인 must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2번 예문 보겠습니다. You must write your name on the test sheet.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시험지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써야 한다. 여기서 must write은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선 추측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시험지 이름을 써야 채점하고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must write이라고 규칙을 의미하는 강한 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must의 의미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have t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have to도 must처럼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갖습니다. 의무나 강한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 to라고 나와 있네요. have to는 have와 to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have는 가지다란 뜻이 아니라 have to 하나를 덩어리로 봐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의 조동사로 보셔야 돼요. 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조동사들처럼 뒤에 이렇게 다 동사 원형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또 다른 조동사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have 때문에 이 have를 통해서 시제를 바꿀 때도 형태가 변하고요. 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도 형태가 변해요. 자, 현재형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주어가 I라든가 they라든가 이렇게 복수형을 나타낼 때는 have 그대로 쓸수 있지만 3인칭 단수가 되면 have에 S를 붙인 형태. 그런데 형태가 바뀌죠? has가 오게 됩니다. have to, I have to, we have to, 혹은 they have to지만 쉴 때는 she has to, he has to.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때 의미는 현재로 어찌 해야 한다입니다. 자, 과거형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다른 조동사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죠. 주어나 시제에 따라서. 네, 아예 그 조동사의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have to는 과거형일 때 have의 과거형, had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had to 동사 원형하면 어찌 해야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미래형은 또 어떻게 나타낼까요? 미래형은 조동사 will과 have to 같이 써줘야 돼요. will have to 동사 원형하면 미래에 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미래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have to는 특이하게 현재, 과거, 미래형이 있어요.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She has to go now. They are waiting for her. 그녀는 가야만 한다, 지금. 네, 주어가 she니까요. have에 스위치 시켜서 has로 썼죠. 그녀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동사 원형 go가 나왔고요. They are waiting 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가 쓰였네요. 그녀를.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강하게 충고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강한 충고의 의미로써 또는 의무의 의미로써 have to를 쓸수 있다는 거 예문으로 확인해 봤어요. 다음으로 우리 self check 가볼게요. 조동사에 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to가 지금 had to 과거형으로 쓰인 문장이 하나 나와 있고 또 will have to에서 미래형으로 쓰인 네,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They had to cancel the picnic because of the rain. 그들은 취소해야만 했다. 그 소풍을 뭐 때문에? 비 때문에. 자, 여기서 had to를 지금 과거형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취소해야만 한다 현재가 아니라 취소해야 했다. 과거의 의무를 나타내도록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쵸? 뭐 때문에 해석했대요? Because of rain. Because of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됩니다. 좋아요. 다음 2번이에요. He will have to pass the exam. 그는 통과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시험을. 네. 자, 여기 will have to가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에 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have to는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3인칭 단수면 she have to 아니고 she has to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과거 시점을 나타낼 때는 they had to처럼 had to를 쓰셔야 돼요. 미래는 will have to를 써야 한다. 다른 조동사들과는 또 다른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have to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늘 하듯이 부정문 쓰는 방법 또 알아보려고 해요. 자, must와 have to의 부정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must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대로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must not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진행돼요. 자, must not을 줄인 표현이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mustn't라는 표현이, 네, mustn't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요거는 많이 안 쓰고요. must not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말해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자, must not 같은 경우는 의미가 뭐가 될까요? 바로 강한 금지입니다. 어찌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have to의 부정문은 또 어떨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have를 형태를 변화시켜줬던 것처럼 have to의 have는 일반 동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듯이 don't, doesn't를 붙여서 나타내야 돼요. 과거의 부정이면 didn't가 되겠죠? 그쵸? So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부정문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도요. must의 부정문과는 달라요. 이때 의미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불필요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must가 have to와 바꿔 쓸수 있었죠. 이렇게 긍정문일 때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부정문일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우리 정리해 볼게요. You don't have to pay for it, but you must not lose it. 당신은 그것을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pay가 지불하다죠?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당신은 must not lose.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앞에는 have to의 부정문, 뒤에는 must의 부정문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뒤에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금지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구별되시나요? 예문 더 볼게요. 자, self-check입니다. 조동사에 의해서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She doesn't have to come early. 그녀는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일찍 올 필요가 없다. 즉,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주어가 she니까 don't have to가 아니라 doesn't have to로 썼다는 것에 유의하시고요. 그 의미는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만약에 must not으로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She must not come early. 그녀는 일찍 오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즉,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의미 다르죠? 그냥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와 오면 안 된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정문이 나올 때는 해석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2번도 볼게요. You must not run in the hallway. 당신은 뛰면 안 된다. 복도에서. 자,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뛰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이것도 don't have to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You don't have to run in the hallway. 당신은 뛸 필요가 없다? 어디에서? 복도에서. 네. 자, 의미가 달라졌죠? 이건 아예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고, 이건 오히려 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서 잘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must와 have to의 부정문, 이때의 부정문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음 파트 D로 가볼까요? 자, must와 have to의 이번에 의문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의 의문문은 다른 조동사들처럼 must가 주어 앞으로 오면 돼요. 그다음 동사 원형이 따라오면 되고요. 뭐뭐 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되겠죠? 네, 반면에 have to의 의문문은 우리가 앞에서 부정문을 만든 것처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듯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do가 주어 앞으로 와야 되죠. Do you? 혹은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Does she have to? 자, 과거형일 때는 뭐, did they have to? 이런 식으로 어순이 진행됩니다. 예문이에요. Must they stay here or do they have to get another room?
그들은 이곳에 머물

흘러야만 하나요? 또는 그들은 얻어야만 하나요? 또 다른 방을. 자, 앞부분은 must의 의문문으로서 must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must they 동사원형 이렇게 쓰였고요. 다음으로 have to의 의문문이 나왔죠. 그쵸? 자, 어떻게 썼어요? 주어 앞에 have가 나온 게 아니라 do가 나옵니다. Do they have to?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셀프 체크 가서 더 많이 연습해 봐야겠죠? 1번, Must we wear a helmet while riding a bike? 우리는 헬멧을 써야만 하는가? 자, while이 나왔어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란 의미예요. 우린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헬멧을 써야 하나요? 하고 네, 묻고 있어요. 자, 주어 we 앞에 must를 썼죠? 그래서 must we wear 이렇게 어순이 진행됩니다. 뭐뭐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다음 2번이에요. Did they have to take a test to join the club? 그들은 시험을 봐야만 했나요? 그 동아리에 to join, 가입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자, 주어 they 앞에 did가 쓰였습니다. did로 물었다는 건 과거형이라는 거죠. 자, did they have to? 해야만 했나요? 봐야 했나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the club은 우리말로 동아리가 되겠죠? join 하면 가입하다란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must와 have to, 의문문 어떻게 쓰고 해석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자, must have to 이제 다 배웠고요. 여러분, easy 가이드로 한 번에 정리해 봐야겠죠? easy 가이드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동사 must have t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must는 의무나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이나 규칙 등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일을 말할 때 must를 씁니다. 반드시 어찌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해요. have to도 must처럼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have가 형태가 바뀔 수 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to로 쓰고요. 또 과거형일 땐 had to로 쓰고 미래형일 땐 will have to로 씁니다. must와 have to의 부정문도 알아보았습니다. must의 부정문은 must나 동사 원형의 순서로 쓰되 의미는 어찌하면 안 된다. 금지의 의미고요. 반면에 have to의 부정문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처럼 쓰셔야 돼요.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 과거면 didn't have to로 쓰는데 이때 의미는 must not과 다릅니다. 어찌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must have to 의문문 배웠었죠? must의 의문문은 must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고요. have to의 의문문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처럼 do 또는 does 또는 did 주어 have to의 순서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today's mission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문맥에 알맞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써보는 것과 또 must와 have to를 이용해서 세 종류의 문장을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동사를 문맥에 맞게 조동사 can, they, should, must, have to. 오, 벌써 다섯 개나 됐네요. 다섯 개. 이 중에 하나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요. She swim across the river. 우리말 형태도 나와 있네요. 그녀는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swim across 하면 헤엄쳐 건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단순히 수영을 한다, 헤엄쳐 건넌다가 아니라 건널 수 있다 하고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이럴 땐 조동사 can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 can swim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맞은 형태를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She can swim across the river. 잘했어요. 다음 2번입니다. You sleep at least 7 hours for good health. 당신은, 너는 at least, 최소한 7시간을 건강을 위해, 좋은 건강을 위해서 자는 것이 좋다입니다. Sleep은 자다고요.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유하는 의미가 되려면, 충고나 조언의 의미가 되려면 어떤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should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should sleep이라고 하면 자는 것이 좋겠다, 자야만 한다 하고 충고와 조언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 should sleep at least 7 hours for good health. 좋아요, 잘했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He be at home now. 그는 지금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그렇죠? 그런데 틀림없는 게 아니라 네, 약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조동사 뭐를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may를 써야 돼요. 그래서 may 쓰고 비동사의 원형 be 그대로 쓰시면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He may be at home now. 그는 지금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잘했어요. 다음 4번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지금 반드시라고 나와 있어요.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뭘로 쓸수 있나요? 조동사 must를 쓸수 있겠죠? must wear 이라고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오늘 배운 have to wear 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표현 모두 읽어볼게요. You must wear a seat belt while driving. 또는 You have to wear a seat belt while driving.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어요. 자, 이번엔 2번입니다. 괄호 안에 단어와 must를 사용해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을 써볼까요? 1번, 너는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니다. 네,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쓰기로 한 must 같이 써봐야겠죠? 주어, 너는이니까 you. 다음, 조동사 must. 다음으로 마스크를 쓰다 할때 쓰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쓰는 동사는 바로 wear입니다. 자, wear은 옷을 입다 할때 여러분이 입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도 wear 쓸수 있어요. 착용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스크도 역시 wear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WEAR, 그다음 마스크를 a mask 이렇게 쓰고, 그다음 건물 안에서라는 표현이 뭘까요? Inside the building입니다. 자, inside. 다음, the building. The building. 자, 완성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You must wear a mask inside the building.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너는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고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must를 사용해서 안 된다가 되려면 must not. 금지의 의미를 가져야겠죠. 자, 너는이니까 you. 다음, must not. 다음, 뛰다라는 동사. 뭐죠? run. 다음, 복도에서라는 뜻으로 in the hallway. 맞아, 써볼까요? In the hallway.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점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must not run in the hallway. 잘했어요. 다음 3번 가볼까요?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도서관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묻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하나요? 의문문으로 나타내야 돼요. must를 먼저 써줘야겠죠. 자, 대문자 M 쓰고 must. 그 다음 주어가 우리니까 must we. 다음 조용히 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형용사 quiet이랑 같이 써야 되는데 형용사는 바로 쓸 수가 없죠? 네, 비동사와 같이 써야 되니까 비동사의 원형 be, 그 다음 quiet, quiet. Must we be quiet?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In the library. 됐나요?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묻는 말이 완성됐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Must we be quiet in the library? 좋습니다. 자, must 해결했어요. 자, 이제는 have to 가볼게요. have to로 긍정, 부정, 의문문 써볼 거예요. 1번. 그녀는 어제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입니다. 자, 입어야 했다라는 의미는 어제라는 말 통해서도 알수 있죠? 바로 과거에 써야 될 의무사항을 말해요. 자, 그녀는부터 시작할게요. She. 그 다음. 과거의 형태는 have to가 뭘로 바뀌죠? had to로 바뀌어요. 그쵸? She had to. 그다음 입다 또 나왔네요. wear 동사 쓰고, 그다음 유니폼을 목적으로 씁니다. uniform. 네, 그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 쓰면 완성했어요. 그쵸?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had to wear a uniform yesterday.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너는 내일 버스를 탈 필요가 없다입니다. 자, 내일이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대요. 부정문인데 미래시제예요. 자, 어떻게 쓸까요? 너는이니까 you부터 시작해요. 자, 미래시제를 나타내려면 조동사 will이 나와야 돼요. 자, will not까지 써야겠죠. 그쵸?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will 다음에 not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have to를 쓰면 will not have to 하면 미래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 버스를 타다 할때 동사는 take를 써요. 자, will not have to.

take. 그다음 그 버스? The bus. 다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네, tomorrow까지 써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You will not have to take the bus tomorrow. 잘했어요. 자, 3번. 그는 일요일마다 일해야 하나요? 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그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죠? 일요일마다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니까 현재 시제 씁니다. 자, 그러면 does로 시작해야 되죠. Does he? 나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Does he have to? 그 다음 일하다가 동사 work입니다. Work. 다음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네, every Sunday. Sunday 할 때 쓰는 대문자죠? Sunday 하고 물음표. 됐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Does he have to work every Sunday?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모두 달성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써봤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독해 지문을 풀어볼 거예요. 미리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90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 그러니까 꼭 이제 어휘력을 보완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즐겁게 강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과 안전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건강과 안전 관련된 어휘들이 꽤 많죠. 중등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세 시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자, 공부할 순서는 어휘 소개하고 마무리 퀴즈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문장과 핵심 단어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듣고 따라해 보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이제 watch out가 되겠습니다. watch out 이렇게 되죠. 자, watch out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다의 뜻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명령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길을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갖다가 빨간불에 건들려고 하면 부모님이 혹은 어떤 어른이 watch out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고요. 자, 무슨 뜻일까요? used,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나요? warn. 아유, 우리가 앞쪽에서 조심하자라고 해서 다루어 드렸던 자, 그런 단어인데 여기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warn은 수여의 개념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경고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warn은 사물 목적어 앞에 of를 꼭 붙여서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warn,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붙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수요의 개념이 있으나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동사로 warn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언어는 뭐다? 반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셨던 내용들을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주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경고해 주다로 번역하지만 이 오브는 어때요 여러분들? 해석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될 동사 warn의 전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요? 누군가에게 위험이나 혹은 사고 따위를 경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고나 위험이 어떤 거예요? seems like, seems likely. likely는 뭐라 그랬어요? likely는 형용사로 주로 쓰여서 뭐뭐 할 확률이 높다. 요런 의미인데요. 얘가 부사 자리에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인가요? probable.

0: probably,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발생될 것 같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사고나 위험을 누군가에게 경고해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주로 명령문에서 많이 쓰고요. 조심하다, 주의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 out이라고 하면, 자, 조심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Watch out for children running into the str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 안쪽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이제 하나가 등장하는데, for가 되겠습니다. 별표 세 개. wait, look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세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어떻게 쓰죠? 나를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되죠? Wait me.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Wait for me. 이렇게 쓰죠? 나를 좀 봐. 어때요? Look me.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Look at m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지 않은 언어예요. 근접 언어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가까운 근접 언어는 문법적 체계나 시스템 자체도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먼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wait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써요? Wait for me라고 해서 일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를 봐. 타동사예요. 근데 look me라고 안 써요. Look at me. 마찬가지로 watch out도 뭐뭐뭐를 조심하다라고 하면 watch out childre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watch out for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굳이 따지면 문법적으로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조심하다 이렇게 하는 모순이 생기는 그런 일부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wait for, look at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어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watch out for A. 그러면 A를 조심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그방 안에다가 넣어 두시면 실수하지 않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의 watch out은 자,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까지 자, 주의하셔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reath. 자, breath. 이렇게 발음하죠. breath. 이렇게 되겠습니다. breath. 뭔가요? the air. 공기입니다. 뭐죠? you take. 당신이 take는 이렇게 취하는 거죠. 어디로? into your lungs. lungs는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굳이 따지면 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단어일 수 있는 거죠. lung은 폐입니다. 그 다음에 send out. 내보냅니다. 어디로부터? 당신의 폐로부터. 뭐할 때? when you breathe. 아우, 잘 걸렸어요. 이게 명사라고 하면 이게 동사입니다. 숨 쉬다. 자, 보통 동사를 만들 때 쓰는 어미들이 뭐, fy도 있고, 그 다음에 ize, ze,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특이하게도 뒤에다가 이를 하나 붙여서 동사가 됩니다. 당신이 숨쉴 때, 자, 폐로부터 내보내거나 폐 안으로 빨아들이는 공기를 말해요. 그래서 breath라고 하는 단어는,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쉬는 숨을 말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breath라고 하는 거예요. breath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take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take a breath. 라고 하면 숨을 쉬다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take 동사를 쓰니까 아예 take a breath 전체를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긴 deep이 나와 있으니까 긴 숨을 쉬다. 요런 요 정도를 말하는 걸 거예요. 자, make sure는 수거입니다. 뭐뭐를 확실하게 하다. 수거예요, 수거. 자, make 다음에 형용사 sure가 왔는데 하나의 타동사 취급하죠. 자, 무엇을요? that, er을 확실하게 하라. 당신이 긴 숨을 갖다가 자, 쉬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뭐 하기 전에? before going under water. 됐어요? 물 밑으로 가기 전에. 자, 긴 호흡을 하고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disease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어휘 시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illness나 disease 같은 단어는 여러 번 등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 단어고 자, 두 개가 거의 유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disease.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에요? affect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형용사절이고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사람, 동물, 혹은 식물. 그러니까 생물이네요. 모든 생물체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을 우리가 자, diseas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여러분들 뭐 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질병이라는 단어도 있고, 질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영어로도 그 정도 뉘앙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isease라고 하는 단어도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단어는 그런데 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펠이 아주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거는 자, S가 C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disease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disease라고 하는 단어는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예요. 자, 다행인 것은 요거는 중등용 단어지만 요건 고1용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고등학교 1학년 단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우리가 나중에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아두면 쓸모 있다니까요. 연관 어휘로 스펠이 저렇게 비슷한 단어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두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리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실게요. The disease is spread. 자, spread는 뭘 주목해야 되죠? 자, 3단 변화가 spread, spread, spread. put, put, put, cut, cut, cut처럼 A, A, A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PP로 쓰인 것이겠죠.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 퍼집니다. 확산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mosquito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mosquitoes라고 하는 이 mosquito라고 하는 단어는 중등용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이것도 중등용 단어가 아니대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중등용 단어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mosquito라고 하면 모기죠? 그래서 그 질병이 모기에 의해서 확산이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자, 저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단어로 가볼게요. 야, 이 단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wound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뜻입니까? injury는 부상이잖아요. 사실 injury 같은 단어도 요 다섯 개의 소개 단어 중에 넣고 싶었어요. 예. 자, 그런데 마침 또 등장을 하니까 잘 됐습니다. 건강과 안전 관련된 단어예요, 부상이니까. 그런데 그 부상이 유발이 됩니다. 자, 언제요? 바로 when. 칼이나 혹은 bullets. bullets는 여러분 총알이에요, 총알. etc.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cuts the skin 되겠습니다. 바로 피부를 갖다가 cuts, 자르는 거죠. 찢는 거죠. 이럴 때 유발되는 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상, 상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단어는 동사로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동사의 뭐, 사전적 정의는 또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건 타동사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부상당하게 하다, 누구누구를 상처 입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발음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wound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 wound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저 wound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wind가 되겠습니다. 바람이에요. wind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구불구불하다. 라고 할 때는 이거를 wind라고 읽지 않고 wind라고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불구불하다에 wind는 wind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 wind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wind가 과거형이 되면 winded, winded 이렇게 규칙동사처럼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때요?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처, 부상의 운드와 발음이 달라요. 자, wind, 구불구불하다의 과거동사와 분사로 자, wound가 쓰일 때는 wound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읽는 방식이 사실은 관습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읽을 뿐이지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graph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F 발음 나잖아요. graph. 이것도 fish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혹은 이게 발음이 안 나고 그냥 P로 발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발음을 우리가 따라서 쓰고 있지만 거기에 법칙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로나 강 등이 구불구불할 때는 wind, wound, wound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발음을 전반적으로 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여기 어때요? 이건 어떻죠? 자, 상처 입히다, 부상당하게 하다는 wound, wounded, wounded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발음과 정체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겠다.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Doctor checked the w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자, 체크했습니다. 자, 뭘 찾기 위해서? 바로 sign, 징후를 찾기 위해서. 무엇의 징후입니까? Infection은 이미 했죠, 우리? 자, 우리 시간에 한번 다뤘던 단어입니다. 감염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감염의 징후를 찾기 위해서 상처를 점검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로 갈게요. Tragedy. 자, 어떤 뜻일까요? Bad event. 나쁜 사건이래요. 뭘 유발하는? 커다란 슬픔을 유발하는. 그리고 어때요? 종종 누군가의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나쁜 이벤트랍니다. 뭘까요? Tragedy. 비극 되겠습니다. 혹은 비극적인 일을 말하죠. 자, 이 단어도 건강 안전 관련된 단어로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상담이 주어지고 있는데 those는 people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 그 비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어떻게 받았어요?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의 뜻이죠. 그래서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those는 people의 의미로 쓰였을 때 반드시 수식어구를 동반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넘어가서 자, wound부터 한번 해볼까요? 상처입니다. tragedy, 비극, watch out, 조심하다, breath, 숨이고요. disease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로 가죠. 비극적 사건 뭘까요? the tragedy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상처가 뭘까요? wound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따라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for children running into the street. Breath. Breath. Make sure that you take a deep breath before going underwater. Disease. Disease. The disease is spread by mosquitoes. Wound. Wound. The doctor checked the wound for signs of infection. Tragedy. Tragedy. Counseling is being given to thos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tragedy.

0: 자, 여러분들 오늘 어휘 다섯 개 건강 관련, 안전 관련된 것들 살펴봤어요. 자,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1: ...놔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의 종류는 논픽션 책입니다. 비문학 책이라고 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읽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구름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 안 떨어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름의 정체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pter 3, Condensation. 자, Condensation이라는 것은 응결입니다. 응결, 우리말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우리말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우연히 생각이 난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딱 찾으면 응결이라는 우리말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Condensation, 응결, 응결의 의미를 모르면서 이 응결이라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응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있던 것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이게 바로 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condense 혹은 condensation이 응결, 응결시키다 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물, 증기, vapor이라고 하면 증기죠. 그래서 수증기는 condenses. condense라는 것은 응결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Around these particles. 주변에. 이 입자들 주변에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입자들이 무엇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었죠? 흙이라든가 재라든가 연기라든가 바다 소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물질들과 결합할

드랍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되는 거죠. 그 입자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막이 수증기가 붙어서 물방울로 서서히 맺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mall drops form. 그래서 작은 drop. drop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 바로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small drops가 되겠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small drops를 대신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물방울들은 freeze라는 것은 얼다라는 의미입니다. 꽁꽁 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꽁꽁 얼는 것이죠. 그들은 얼 수도 있습니다. 엽니다. If the air is cold enough.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물방울들 그 주변이 만약에 충분히 춥다면, 즉 얼기에 충분히 춥다면 아마 이 작은 small drops들이 언다, freeze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그래서 많은 물방울들, 물의 물방울들이나 얼음 조각이나 얼음들이 join together, 함께 합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A cloud forms. 그렇게 해서 작은 물방울들이나 이런 작은 얼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a cloud forms. 이제 구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Clouds can be very heavy. 그러니까 이런 물방울들과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louds, 이런 구름은 can be very heavy.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무거울 수도 있겠죠. But they do not fall. 그런데 이 구름이 they do not fall.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Some clouds weigh is as much as 100 elephants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구름들은 weigh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 weigh는 WAY고요. 이 weigh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게가 얼마얼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름들은 무게가 얼마얼마만큼이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As much as 100 elephants. 코끼리 100마리만큼이나 무겁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있는데 저게 어떤 구름은 코끼리 100마리 무게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지? 곧 있으면 그 이유가 공개가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공개되기 전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as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as를 활용해서 응용된 표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 볼까요? as 정리. 자,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as인데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통해서 이걸 왜 쓰는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있는 긴 문장 말고요. 짧은 문장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크다라고 하는데 키가 얼마나 크지? 몇 센치지?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만큼이나 크다. 누구보다 두배 크다. 아, 이렇게요. 누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 문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문장 she is tall이 있는데 거기에 as와 비교 대상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as와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튀어나온다가 되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she is tall이 있는데 이제 as를 집어넣어 봅시다. tall 주변에 as를 집어넣고 비교 대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키가 크다. 얼마나 큰데? as her brother,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 she와 her brother이 유사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she is tall인데 거기에서 as를 넣어서 비교 대상을 좀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이 중간에 tall 쓰는 거 맞나? as 사이에요. 그러면 as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as와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은 she's tall이 되겠죠. 원래 문장 맞네. she's tall. 이게 원래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as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s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뒤에 거, 두 번째 as 다음 거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녀는 뒤에 거만큼,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 tall 한, 키가 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nished the test as quickly as he could.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끝냈다. As

0: quickly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것이죠. 원래 문장은 아래 문장입니다. 그러면 as와 he could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시험을 빠르게 끝냈다인데, 그럼 어떻게 끝냈냐?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as he could를 넣어준 것이죠.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아, 요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다음 이제 서서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장 이제 보이십니까? He has many books가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he가 가진 책의 권수랑 내, 나, I가 가진 권수랑 책의 권수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중간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이런 형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큼이나 그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as 앞에 조금 다른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This test, 이 시험은 is nearly, 거의 as difficult as the last one. 어려웠다. 거의 어려웠다. 뭐만큼이나 어려웠냐 하면 as the last one.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렇죠. 거의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nearly가 없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거의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nearly를 집어넣은 것이랍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부정어를 집어넣는 건데 이 부정어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은 재밌다. 그런데 반대로 This book is not interesting인데 거기에 as를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저 책, that one. 저것만큼이나 이 책은 재미가 없다. 가 되겠죠. 그래서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만약에 not이 없다면 이 책은 저 책만큼이나 재밌다. 저 책도 재밌는데 이 책도 그만큼이나 재밌다. 그런데 not이 되면 저 책만큼이나 재미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as 앞에다가 어떤 배수를 넣어주면서 비교를 하긴 하는데 몇배더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he has twice as many books as I do. 그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I do, 내가 가진 책보다 두배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as many books 앞에, as many books as 앞에다가 twice, 두 배의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as를 활용해서 앞에 뭔가를 좀 넣음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문장은 three times, 세 배를 넣어두었습니다. He has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몇 배나 더 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면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내가 가진 연필들보다 세 배나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s에 대해서 기본 의미나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응용되고 원래는 형용사 부사가 오는데 거기에 as many books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0: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구름의 weight, weight라는 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구름의 무게는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 쫙 퍼져 있냐면 많은 물방울들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구름 자체의 무게는 엄청 무거울지라도 이게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자, 여기에 나오네요.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the drops. 이 물방울들이 are not heavy enough. 충분히 무겁지 않답니다. 뭐 하기에? 떨어지기에는 충분히 무겁지 않다. 않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게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작은 한 곳에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하늘에 보면 쫙 퍼져 있잖아요. 엄청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이렇게 막 확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0: 무겁지 않아서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그리고 바람이 pushes up against them. 그들을 반대하여. 그 만약에 물 입자들이나 그런 얼음이나 물 입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바람이 밀어 올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또안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그래서 구름은 mostly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대개 공기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새로운 단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into droplets. Freeze. Freeze.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Weigh. Weigh.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Weight. Weight.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Mostly. Mostly.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문해력이 길러지고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CON,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N이 들어간 단어를 두 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책에 나왔던 조금 어려웠던 단어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condense라는 거 있고요. condense 조금 어려웠죠. 두 번째는 constru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ON부터 보도록 할까요? CON, 함께입니다. 그리고 dense라는 의미가 빽빽한, 밀집한, 뭔가가 옹기종기 붙어있는 그런 게 바로 dense를 의미하거든요. 빽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계속해서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수증기들이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는 거죠. 응결되다, 농축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컨과 댄스. 댄스는 은근히 좀 많이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친구들도 한두 번은 접해봤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에 컨이 붙은 거네. 컨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게 함께 빽빽해지고 밀집하게 되니까 아,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함께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겠네. 응결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struct. 커는 함께라는 의미고요. struct는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고 아 이게 세우다가 안 되니까 너도 좀 도와줘. 함께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세우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건설하다, 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외우다 보면 아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팍팍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세상인데요. 아이들의 수면 패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말 꿈의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양의 낙원, 몰디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즉,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1: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2: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had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키워드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고요. 들어보시죠.
1: According to
2: According to
1: Effect
2: Effect
1: Stick to
2: Stick to
1: Routine
2: Routine
0: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According to 다 아는 내용이죠. 뭔가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 표현을 자꾸 이상한 곳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Effect, effect. 영향이나 효과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Stick to. Stick to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뭔가를 고수하다, 지키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 결심을 세운 지도 석 달 정도 조금 넘었죠, 이제. 새해가 이제 석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새해 결심을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할 때 Stick to New Year's Resolutions라고 쓰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Routine.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여기까지 끊어도 되겠고요.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라고 되어 있군요. According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때 따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ccording to 뒤에 나오는 명사는 지금처럼 study라고 한다든가 같은 연구라고 하더라도 research. 참고로 연구라고 할 때 study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A study, two studies. 그러나 research는 추상명사 쓰셔야 되겠고요. A report, statistics, 통계라든가 a survey,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인용할 때는 according to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얘기가 되었고요. 이 연구의 내용은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제가 조금 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전치사가 of와 on 두 개가 나와 있네요. Of, on. 이때 전치사의 쓰임새를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of라고 하는 것은 주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뭐가 미치는 영향인가 하는 거죠. 누구의 영향일까요? 바로 the COVID-19 pandemic, 즉 코로나19 팬데믹이 끼치는 영향이에요. 이때 of는 그 뒤에 주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때 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effects on, 즉 어디에 미치는가, 목적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how much effects the COVID-19 pandemic has on high school students. 이렇게 바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고등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they have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Have a harder time, ing.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tick to가 나왔군요. 다시 말하면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가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3: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0: 그죠? Recommended 9 hours of sleep이에요. 이제 고등학생 기준이죠. 성인들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만이 하루 권장 수면량인 9시간 혹은 그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94%가량은 권장 수면량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2: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had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었고 보았던 기사가 되겠는데요.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Single-use는 일회용을 얘기하는 거죠. One time이에요. Disposable 이런 느낌이고요. Ban은 금지하다. 중요한 거, 투부정사는 미래를 얘기한다 그랬죠.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2: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0: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News Keywords,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시죠.
1: Tropical.
2: Tropical.
1: Drastic.
2: Drastic.
1: Preserve.
2: Preserve.
1: Environment.
2: Environment.
1: Phase out.
2: Phase out.
0: 자, 이 표현은 뭐 알아야 되겠죠? Tropical. Tropical, 열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rastic, 요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들으셨다면 아주 훌륭하신 거고요. Drastic, 과감한 혹은 극단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0: preserve, 지키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preserve. environment, 환경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environment,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hase out,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phase something out, 뭔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반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다는, 그렇죠? phase in,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볼 텐데요.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제가 방송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꾸며주는 얘기를 뒤에 붙입니다. 대부분 명사형으로 붙이는데요.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즉 which is, 이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대 지방의 파라다이스죠. 몰디브라는 곳인데요. 인도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인도양에 있습니다. 이 몰디브가 has taken drastic measures. take measures. 역시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되겠죠.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때 take measures인데요. drastic이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의미를 그대로 보면 과감한, 급진적인 이런 의미니까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케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조치를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극약 처방을 취했습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극약 처방이라고 할 때, 극약, poison prescrip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take drastic measures라고 쓰면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물론, take extreme measures라고 쓰셔도 돼요. extreme,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거니까요. 또 take 말고도 resort to extreme measures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esort to라고 하는 말은 원치는 않지만 더 이상 옵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의존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자, 몰디브가 이번에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가 to preserve its environment, 환경을, 자국의 환경 보존을 위함입니다.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자, phase out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by가 중요한 겁니다. 자, by the year 2023와 in the year 2023.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보통 연도 앞에는 in을 쓰는 게 맞죠. in 2021, in 2050.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만, 기준점을 잡을 때는 by를 씁니다. 연말에라고 할 때는 at the end of the year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라고 할 때는 by the end of the year. 마찬가지로 in the year 2023면 2023년에 라는 의미라면 by를 쓰면 그때까지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몰디브는 말입니다. 2023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phase out, phase in.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탈원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phase out nuclear power라고 쓰면 됩니다. 반면에 뭔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럴 때 phase in a new project 이렇게 쓰면 단계적으로 도입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2: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0: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오늘의 표현과 패턴은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꼭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할땐 according to밖에 없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할때 according to a recent study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예컨대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럴 때,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bese people are more likely to develop diabetes than people of normal weight. 뭐 당연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꼭 according to 외에도 이걸 주어로 쓰는 것도

0: 무조건 과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꼭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할때 according to만 써야 될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병역법에 따르면 모든 신체 건강한 한국 남성들은 접니다. 약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진다. 네,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는 2년을 조금 넘게 복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according to the conscription law, 이게 병역을 얘기해요. 징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according to the conscription law, all able-bodied South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bout 2 years. All able-bodied, 신체 건강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기에 뭐를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according to 아니고요. under the law를 씁니다. 같은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해도 통계라든가 연구라든가 뭐 보고서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인용할 때 쓰는 경우는 according to입니다만 법이나 제도, 정책과 같이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즉, 귀속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according to가 아니라 under the law, under the policy, under the system, according to가 아니라 under라고 쓴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 Under the conscription law, all able-bodied South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bout 2 years.
2: Under the conscription law, all able-bodied South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bout 2 year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몰디브에 관한 내용인데요. The Maldives grappling with plastic waste. grappling. 아마 그 mixed martial art이라고 하는 그 MMA, 그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라고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막 꺾고 조르고 하는 걸 grappling이라고 하죠. 씨름하다라는 의미예요. 몰디브가 플라스틱 웨이스트,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다라고 할 때, 요 grapple with, 혹은 wrestle with, struggling with 다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몰디브는 매년 15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요.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연간 2억 9천만 킬로그램 가량의 옥소리가 나는데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청취를 할때 청취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동사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로 기사를 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동사 부분이거든요.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광객을 유치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attract라는 단어입니다. attract 유치하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다. 즉 외자 유치하다라고 할 때도 attract foreign investment이라고 쓰니까요. draw 쓸수 있고요. lure. attract와 draw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면 lure는 미끼를 던지고 꼬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the Maldives blank 1.5 million tourists a year.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attracts 혹은 draws 혹은 lures 다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연간 이만큼이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쓰레기는 이제 garbage나 waste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배출하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problem is tourists and residents blank about 290 million kilograms of garbage a year. 자, 배출하다 뭘 쓰면 좋을까요? 쓰레기를 배출할 땐 produce garbage 혹은 generate garbage라는 말을 쓰니까 요두 단어도 garbage와 함께 혹은 waste와 함께 하나의 쌍으로 한 쌍으로 외워두시면 그리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The Maldives attracts 1.5 million tourists a year. The problem is, tourists and residents produce about 290 million kilograms of garbage a year.
2: The Maldives attracts 1.5 million tourists a year. The problem is, tourists and residents produce about 290 million kilograms of garbage a year.
0: 오늘의 중요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0: Stick to.
1: Stick to.
0: Take drastic measures.
1: Take drastic measures.
0: Phase out.
1: Phase out.
0: Produce garbage. Generate garbage.
1: Produce garbage. Generate garbage.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를 함께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4강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단어와 수거 또 재밌게 복습해 보셨나요? 자, 그리고 문제도 선생님 내드렸었는데요. 우리 퀴즈 정답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즐거움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면 됐었어요. I couldn't hide, 난 감출 수 없었는데요. 나의 뭐뭐를 감출 수 없었대요. 자,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요, 바로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맞춰주셨죠? 맞습니다. 바로 amusemen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죠. 자, 모두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데이 10부터 데이 12까지 열심히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출발해 볼까요? improve 건강을 improve 시키다. various한 사람들. expensive 정말 expensive하다. already 피곤해. main 원인. meat 요리. envy 사람들을 envy하다. tag 가격 tag. honor 멋진 honor. relief 정말 relief해. fix 기계를 fix하다. scene 마음 따뜻해지는 scene. upset 정말로 upset해. save 돈을 save. rage 손을 rage 해주세요. for example 옷을 나누다. pass by 집 옆을 pass by. listen to 부모님 말씀을 listen to. stay calm 하고 내 말 좀 들어. give na a hand 해줘.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1번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improve라는 단어였는데요. 자, 난 네 건강을 improve 시킬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건강을 improve, 뭔가를 향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사 형태로는 뒤에 mount라는 전미사가 붙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선, 향상의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182번인데요. various. 자, 한번 뜻을 추론해 볼까요? 나는 여러 지역 출신의 various 사람들을 만났다. 이 나라에서도고요, 저 나라에서도고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바로 자 다양한 여러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various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중학교에 가면 우리 명사 형태, 우리 IETY의 전미사 형태인 variety. 자, 우리 여러분 variety show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아주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쇼였어요. 바로 다양성, 다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met various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expensive. 자, 우리 강세 여기 있죠? expensive. 많이 들어보셨을 아주 쉬운 단어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자동차는 정말 expensive해. 정말 expensive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저금해야지만 살수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값비싼이란 뜻이겠죠. 자, 우리 반이어도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cheap이라는, 자, 상대적으로 짧은 발음의 단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expand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자, 지출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꼭 기억해 주세요. expand, 금전, 돈 등에 지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car is really expensiv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lready, 여러분. 자, 난 already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또, 자, 우리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all 하면 여러분들, all,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ready는요, 여러분들, 뭔가 준비된, 뭐 ready, set, go 들어보셨죠? 준비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모두 준비됐어.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집에서, 자, 가족끼리 어디 외출하려 그래요. 아빠가 엄마한테, 보니까 엄마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준비가 돼 있어. 가족들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lready 이미 모두 다 all 준비된 ready 요 느낌으로 가셔서요. 자, 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자, 그리고 yet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가면요. 우리 yet이라는 부사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직이라는 의미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I'm already so tired. 뭐한게 없는데 벌써 너무 피곤한 거죠. 좋습니다. 자, 메인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올림픽 보셨으면은 당연히 아셨을 건데요. 메인 원인이 무엇이니? 여러분들, 그쵸? 형용사인 거알수 있는데요. 올림픽 보다 보면요. 메인 스테디움. 자, 우리 메인 경기장이라는 거 있죠. 그쵸? 그다음에 요리를 먹을 때도요. 메인 디쉬, 메인 요리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appetizer 먹고요. 그다음에 메인 디쉬가 나오죠.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 주요한, 중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 is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무엇이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meat. 요것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반찬으로 많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주방장이 meat을 요리하고 있다. meatball. 여러분, 콩글리쉬로 하면 미트볼 있죠, 여러분? 그쵸? 알아들으시죠? 미트볼 하면요, 여러분들. 요걸로 만든 거예요. 그 뭐죠? 그쵸, 바로. 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싫어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고기로 만든 거예요. 그쵸? The chef is cooking meat. 자, chef. 요리사가, 자, 고기를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envy. 요것도 많이 써요. 자, 누가 너무 잘 됐어. 상을 탔어요. 그때 할수 있는 표현. I envy you.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envy한다. 일반적으로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보면 envy할 수 있어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형태로 질투, 부러움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The poor generally envy the rich. 자, 더 rich하게 되면은 부자, 뭐 부유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ag. 자, 이거는 여러분 되게 많이 보셨어요. 옷가게에 가시면 되게 많이 보셨을 법한데요. 자, 판매원은 제품의 가격 tag을 붙였다. 여러분, 자, 옷가게에 가요. 자, 옷을 사기 전에 선생님 항상 요거를 확인합니다. Price tag. 그쵸? Price tag. 가격이 붙어 있는 태그예요. 다른 말로 뭐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표, 인식표 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The salesperson put a price tag on the project. 자, 그 상품에 가격표를 붙였다. 요런 느낌 가시면 되겠습니다. owner.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정말 멋진 owner이다. 정말 이렇게 사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멋진 owner. 보실 수 있겠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주인, 소유권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 owner보다 여러분 동사가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뭔가를 own하다 하게 되면요. 그쵸. owner가 own하겠죠. 바로 소유하다 요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a cool owner. 진짜 멋진 뭐 사장님이다. 뭐 owner이다. 요런 느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relief 보겠습니다. relief. 정말 relief다. 여러분 우리 화장품 가게 가면요. 어떤 화장품 로션 같은 거 보면요. 스킨 피부가 스킨이죠. 스킨 relief. 요런 이제 기능이 있는 로션들이 있는데요. 스킨 피부를요. relief 시켜 줘요. 어떻게 시켜 주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자 뭔가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뭔가를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느낌이겠죠? 안도, 안심, 경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leave도 여러분 동사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쵸? 뭔가를 안정되게 하는 거야. 안도하게 하다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a relief. 정말 안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fix. 자, fix. 수리공이 기계를 fix하고 있다. 자, 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많이 읽읍시다라는 광고 표지판이 갑자기 픽 쓰러지려 그래요. 픽 쓰러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시켜 놔야겠죠? 픽 쓰러지려고 하자. 고정시키다. 무슨 뜻이라고요? fixing. 그렇죠? 수리하다, 고치다, 고정시키다도 써주세요. 고정시키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the repairman is fixing the machine. 그렇죠? 수리공이 기계를 고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scene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scene이다. 그렇죠? 자, 우리 scene stealer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crime scene,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scene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장면이란 뜻이고요. 자, scenery, 자, scenery라고 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어떤 자연의 풍경, 경치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Rather heartwarming, 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다, 요 느낌이죠. 자, upset, 가끔씩 upset 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upset 했다, 그쵸? 내 과자를 나도 몰래 누가 먹어버렸어, upset 하겠죠. 그렇죠. 바로 속상한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Angry도 역시 여러분 같은 의미로 화가 난, 자, 성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I was really upset. 다음에 save.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단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 돈의 절반을 save 할수 있다. We can save half of the money. 자, 용돈 받으면 여러분들 반 정도는 save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절약하다, 저축하다, 생명을 구하다라는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Raise. 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이 볼게요. 질문이 있으면 손을 raise 해주세요. 자, 질문이 있으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raise 해야 되겠죠? 그럼 손을 뭐한 거예요? 그렇죠? 손을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리다. 기르다. 자, 그 다음에, 자, 잘 여러분들이 모르는 의미로, 자, 요건 몰랐지라는 뜻. 자, 모금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please, 자, 해주세요.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 example,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For example, 우리는 옷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렇죠? Example 자체가 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for example 대신에 instance라는 표현까지 같이 많이 쓰시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or example, we can share. 자, 우리 공유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옷들을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7번, pass by. 자, 이미 pass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네 학교 버스가 너희 집 옆을 슝.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죠? 옆을 지나가다. Does your school bus pass by your house? 그렇죠? Listen to. 짱구는 부모님 말씀을 잘 listen to 하지 않는다. 이러면 혼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짱구 doesn't listen to his parents.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Listen to 이미 아시죠? 그렇죠? 바로 자, 귀를 기울이다. 말을 잘 듣다라는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ay calm. 그렇죠? 아까 우리 upset이라는 단어 배웠는데요. upset 했을 때는 여러분들 stay calm 할 필요가 있어요. stay calm 하고 내말좀잘 들어봐. stay calm and listen to me.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돼? 화났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give A. 자, A는 여러분 보통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give A a hand 하게 되면요. A에게 자,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리 와서 자, give. 자, A에 뭐 들어갔어요? 여기서 보면 me라는 나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자, 나에게 a hand. 손을 줘봐. 손을 뭐 손을 진짜 손을 주라는 게 아니라요. 도움을 줘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Come here and give me a hand. 그렇죠. 이리 와서 나좀 도와줘. A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개 단어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Show Me the World 통해서 또 재미나게 연습해 보고 올게요. Improve, 개선되다. Various, 다양한. Expensive, 값비싼. Ready, 임의벌써. Main, 주요한. Meet, 고기. Envy, 질투하다. Tag, 꾸리표. Owner, 소유자. Relief, 안심경감. Fix, 수리하다. Scene, 장면. Upset,

속상한, save, 절약하다, wait, or lead. For example, 예를 들어, pass by, 지나가다, listen to, 잘 듣다, stay calm, 침착하다, give a hand, 도움 주다. 그릿, 나에게 그릿했다. Talkative, 그는 talkative해. Outgoing, 그녀는 outgoing해. Then, 샤워를 하고 then. Skip, 수업을 skip하지 마. Pick, 사과를 pick하다. Join, 동아리에 join하다. Prize, 우승자는 prize를 받을 거야. Ostrich. Ostrich는 목이 길다. Pity. 정말 pity스럽다. Donate. 물건을 donate 해주세요. White. White한 지역. Hug. 아빠를 hug 해드리세요. Spread. 너무 두껍게 spread 하지 마세요. Brave. Brave 시민. Believe in. 자신을 believe in. Be sure of. 그것을 be sure of 한다. Far away from. Far away from 하지 않다. Up to date. 스마트폰이 up to date 하다. Set the table. Set the table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또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eet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이거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단어인데요. 자, 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greet했다. He greeted me with a very gentle voice. 그쵸? 안녕, hi, 이런 거죠. 그쵸?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어요. He greeted me with a very gentle voice. 자, 다음 볼게요. talkative. 여러분, talkative에 talk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자, 그는 친절하고 talkative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다. 뭔가 재치 있는 이야기. 자, talk가 이야기죠. active하게 되면 형용사 의미를 만드는데요.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바로, 자,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He is a friendly, talkative, and witty person. 좋아요. outgoing. 자, out이 뭐예요, 여러분? 바깥쪽이죠? going은요, 가는 거예요. 자,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러 바깥으로 가서 이 사람이랑도 이야기, 저 사람이랑도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자, 그녀는 성격이 outgoing이고요. 밝고요. 재미있는 소녀이다. 라는 그런 예문 나와 있네요. 바로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자, 성격이 사교적인, 외향적인 느낌 보시면 돼요. She's an outgoing, bright, and funny girl.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n이요. 부산대 여러분, 나는 샤워를 하고, 자, 끊고요. then, 잠자리에 든다. 그쵸? 자, 행동이 첫 번째 행동하고 두 번째 행동 사이에 then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바로, 그 다음에 또는 그때라는 느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마오코치의 암기 팀, 여러분. then을요, 땡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학교 종이 땡땡땡 치던 그때. 자, 땡, 그쵸. 그때 우리는 수업하러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I take a shower and then go to be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 볼게요. skip.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써요. 그쵸? 수업을 skip하지 마라. 그러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 이미 우리말처럼 쓰고 있어요. 그쵸? Don't skip your classes and you will get good grades. 그렇죠. 무슨 뜻이요? 그렇죠. skip. 당연하죠. 거르다, 빠뜨리다, 뛰어넘다. 그쵸? 수업 skip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 다음에 206번 보겠습니다. pick.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농부들이 사과를 pick하고 있다. pick me, pick me, pick me up. 들어보셨죠? 그쵸? pick. 나를 픽해달라.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를 뭐 뽑아달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여기 경우에 따라서 뭐 과이 등을 따다, 꽃 등을 꺾다, 코, 귀 등을 후비다, 그 다음에 뭔가를 뽑다, 이런 의미까지 같이 있어요. 자, the farmers are picking apples. 그렇죠. 자, 농부들이요. 사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고 있겠죠. 좋습니다. 자, join 갈게요. join. 자, 찬원의 컴퓨터 동아리에 join 했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암기 팁. 여러분, 조. 1조, 2조, 3조 할 때 그 조, 이는 아니에요. 조 안에 들어가면은 가입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join 하면.

가입하다, 연결하다, 채널 join, the computer clu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rize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쵸? 대회 우승자는 prize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1년마다 뽑는 상이 있어요. 우리 노벨이라는 위인이 주시는 노벨 prize라는 상인데요. 그쵸? 노벨, 이미 정답 나왔네요. 바로 뭐예요? 상, 상품이겠죠? The winner of the contest will win a priz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strich. 약간 생소하시다고요? 자, 의미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하 하실 거예요. ostrich는 모기의 길이다. 기린 말고 모기인. 자, 세 종류의 동물 뭐 있을까? 요거예요. 그렇죠. 타조입니다. 자, the ostrich has a long neck.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PT 여러분. 자, 정말 PT스럽다. 자, 여러분, PT를요. 자, 마우코치 암기팁 나갑니다. 피 튀기다. 자, 약간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자, 피 튀기다에 PT로 갈게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피가 튀기는 불쌍한 유기견이 보여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런 감정 들겠죠. 피티, 동정현민, 애석한, 유감스러운, 예,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What a pity. 자, 약간 표정, 약간 불쌍한 듯이 보면서 What a pity. 이렇게 가시면 돼요. That's too bad도 많이 써요. That's too bad. 요거는 아시죠? 정말 유감스럽다. 이거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자, 볼게요. 자, donate 보면 여러분 동사인데요. 자, 노숙자들에게 여러분의 오래된 물건을 donate 해주세요. 그쵸? 자,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또는 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바로, 자, 기부하다, 기증하다. 자, 그 다음에, 자, donate, donation. 이렇게 강세 가시면 되는데요. 자, 앞에 강세 있고요. 뒤에 강세 있습니다. 동사는 donate, 명사는 donation 가시면 되는데요. 자, please donate your old things. 누구한테요? To the homeless. 자,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 노숙자겠죠? wide 선전에 너무 많이 나와요. wide TV, wide 모니터 보셨죠? 이 식물은 wide 지역에 걸쳐서 자란다. 뭐예요? 이미 나와서 정답 뭐예요? 그쵸? 넓은 반대말 좁은이겠죠? narrow가 좁은이라는 이런 단어고요. 그다음에 자 width까지 알아두면 여러분들 자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width는 바로 넓은의 명사 형태로 너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 갈게요. hug 여러분, 자, 우리 길 가다가 우리 free hug 합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엄마나 아빠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hug 해드리세요. 뭐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껴안다, 포옹하다. 또 명사로 포옹, 껴안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입니다. spread라는 단어인데요. 자, 동사죠. 자, 우리 예문 볼까요? 버터를 너무 두껍게 spread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망고잼, 망고잼이나 버터는요, 빵에다가 이렇게 스프레드 해야 돼요. 싹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바르는 거죠. Don't, 자, 그렇죠. 버터, 잼 등을 얇게 바르다, 펴다, 펼치다인데요. Don't spread, 바르지 마세요. 자, the butter too thick,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자, 같은 동의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자, unfold라는 단어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brave, 요건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brave 시민이 되어라. 그렇죠. 뭔가 정의를 위해서, 자, 우리, 바로 브레이브하게 되면 좋겠죠? 바로 그렇죠. 자, 용감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사 형태로 브레이버리 하게 되면 용기, 용맹입니다. 용감한의 반대말은 이제 겁이 많은 거겠죠.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외워둘게요. cowardly 하게 되면요, 겁이 많은이고요. coward, 자, ly 빼고 coward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겁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표현. 자, believe in, I believe in you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자, 네 자신을 believe in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it's really important to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believe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믿다. 자, 누구누구의 존재 인격을 믿다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e sure of. 자, 그네 뭔가를 숨기고 있어. 나는 그것을 be sure of. 정말, 그렇죠. be sure of. 정말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 바로 어때요? 바로 확신하다 보시면 되겠죠. He's hiding something. I'm sure of it.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Far away from. 자, far away from 있지 않다. Far 자체의 단어가 뭔가, 그렇죠. 가까운의 반대말, 먼이겠죠. 나의 학교는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My school is not far away from here. 여기서부터 멀지 않아요. Up to date. Up to date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 스마트폰이요. Up to date이다. 자, 그 모델이 얼마 나온 지안된 거예요. 그쵸? 바로 이런 뜻이겠죠. 최신식의 반대말인 out of date 하면 이제 이미 한물 간 거야. 구식에. 자, my smartphone is up to date. 오, 내 스마트폰은 최신식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0번. Set the table.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Set the table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엄마를 도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식탁에 차리다. 자, 동의어 표현으로 lay라는 동사 써서 lay the table도 가능해요. Dinner's ready. Please set the table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배운 20개의 단어. 자, show me the word.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Greet, 인사하다, talkative, 말이 많은, outgoing, 사교적인, then, 그 다음에, skip, 거르다, pick, 다다꼽다, join, 가입하다, prize, 상품, ostrich, 타조, pity, 동정인민, donate, 기부하다, white, 넓은, hug, 포옹하다, spread, 바르다, brave, 용감한, living, 뭐를 믿다, be sure of, 확신하다, far away from, 먼 곳에서, up to date, 최신식에, set the table, 식탁 차려. 불인 useful 하다. volunteer 해서 돕자. leave 나이 좀 leave 해도. envelope에 넣었다. lift 오른팔을 lift 하다. pull 그걸 pull 할게. vote 반대 vote 하다. kindly 대답하다. safety 교통 safety 규칙. relax 집에서 relax 하다. along 호수를 along. huge 나무. visit 중국을 visit 하다. information 유용한 information. lead 안내견들이 lead 한다. try on 새 드레스를 try on 해보다. put up 교통 표지판에 put up 한다. do the laundry 할 차례야. make up 50%를 make up. stand for 평화를 stand for 하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ful이란 단어 매우 쉽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은 우리 삶에 매우 useful하다.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use, 사용하는 것이 full, 가득한 거예요. 사용할 때가 아주 가득할 만큼 많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유용한 쓸모 있는. 반대로 사용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 쓰잘데기 없어요. useless, 자, less가야 무엇무엇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Fire is very useful in our liv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volunteer. 자, 뒤에 강세 있죠? volunteer. 자, 우리 선생님들이 volunteer 해서 뭔가 선생님들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volunteer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도와보자.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원봉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로는 자원하니, 동사로는 자원해서 무엇무엇을 한다. 명사, 형용사, 동사 이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고요. Let's volunteer to help other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자, leave. 자, 이것도 많이 보셨죠? 자, 날 좀 혼자 leave 해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혼자 있고 싶을 때. 자, 그렇게 해줄래? 자, 날 좀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다, 음식 등에 남기다, 뭔가 놓아두다. 여기서 날 좀 내버려둬,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입니다. envelope. 자, 명사인데요. 자, 수잔은 그 편지를 envelope에 넣었다. 자,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보내기 전에 여기에 넣어야 돼요. 바로, 그렇죠. 봉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봉하다, 싸다. 자, 우리 동사로서 envelope. 자, 우리 아까는 envelope이었고요. 동사일 때는요, 뒤에 강세가 있어서 envelope 하게 되면 뭔가를 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o, just put the letter into an envelop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lift 하면 여러분 스키장 가면 lift 많이 타죠? 네 오른팔을 세 번 lift 해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들어 올리다. 자, 같은 표현으로 rai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ift your right arm three times. 세 번 올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ull. 여러분, 우리 문에 가보면

보면요,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풀과 푸시 이렇게 볼 때가 있죠. 네가 그것을 밀면 내가 그것을 풀할게. 자, 푸시는 미는 거고요. 풀은 당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끌어당기다 보시면 되고요. 반대말인 푸시겠죠? 자, you push it and I pull it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what. 자, 우리 what 나는 그것의 반대 what 할 것이다. 자, 찬성 what 할 수도 있고요. 반대 what 할 수도 있겠죠? 자, 투표 투표하다. 자, 우리 against에 보면 여러분들 what against 하게 되면요. 누구누구의 대항해서 반대해서 이렇게 투표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 왜 what against it? 나는 그것의 반대해서 투표할 거야. 자, 228번. 자, kindly, kind, kindness. 자, 전부 다 kind가 들어가 있죠? 그녀는 네 질문에 kindly 대답해 줄 것이다.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kindly, 그렇죠? 친절하게, 친절한, 친절. 자, 품사별로 우리, 자, 우리 어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kindly answer your questions. 좋습니다. 자, safety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safe 알면 safety 모를 수가 없어요. 너는 교통 safety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럼요, 그쵸? You have to follow the traffic safety rules.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자, 안전. 자, safe는 당연히 알죠, 여러분. 안전한이란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230번. 자, relax. 그쵸? 이것도 너무 많이 들었죠? 난 집에서 머물면서 relax 하고 싶다. I want to stay home and relax. 그렇죠? relax. 몸을 이렇게 relax 하는 거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풀다, 쉬다. 그다음에 relaxation 하게 되면 명사로 긴장 완화, 휴식 보시면 되겠죠? 자, along. 그들의 호수를 along 자전거를 탔다. 자, 호숫가를 alo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따라서 끼고. They rode their bikes along the lak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huge. 여러분, huge. 이 아주 작은 씨앗이 huge한 나무가 될수 있다. 일본에는요, 여러분들, 후지산이 있어요. 휴지랑 약간 비슷하죠? 후지산 작지 않죠? 엄청 거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huge는 거대한 보시면 돼요. 아주 큰, tiny, 아주 작은. This tiny seed can become a huge tree. Visit. 자, I visit China 3 times a year. 나는 중국을 1년에 3번 visit한다. 이거는 아시죠? 알아야 돼요. 뭐예요? 방문하다. 방문. Visitor. 방문하는 사람. 방문자죠. 그쵸? 다음 표현입니다. Information. 자, 명사고요. 이 책에는 유용한 information이 많다. 자, information 하면 여러분 너무 쉽죠? 그렇죠. 바로 이런 뜻 갖고 있죠. 정보나 정보 지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book has a lot of useful inform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참고로 동사형의 단어일 때는 inform에서 누구누구에게 알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인데요. 자, lead. 자, 우리 lead 많이 들어봤어요. 자, leader 들어보셨죠? lead 하는 사람인데요. 자, 안내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lead 한다. guide dogs. 자, lead blind people.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바로, 자, 인도하다, 이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ry on. 자, 옷가게에 가서 새 옷을 try on 해볼 수 있어요. 수는 새 드레스를 try on 해보고 있다. Sue is trying on a new dress. 어떻게 보는 거죠? 그쵸? 새 드레스니까 한번 입어봐야 되겠죠? 입어보다 또는 신발을 뭐 신어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put up. 자, 나는 길가에 교통표지판에 put up 했다. 자, 교통표지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세우는 거야. 또는 현수막 등을 내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I put up a traffic sign on the side of the roa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do the laundry. 자, laundry라는 단어 아시면 이 수거 표현 아실 거예요. 자, 네가 do the laundry 할 차례다. 내가 지금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 차례야. laundry는 빨래고요. do는 하다죠.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빨래를 하다. 또는, 자, 우리, wash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do the washing 이렇게 가셔도 돼요. It's your time to do the laundry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239번. makeup. 자,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독수리의 눈은 머리에 50%를 메이크업한다. 눈이 그만큼 크고요. 머리가 작은 거겠죠. 메이크업 바로, 자, 어떤 의미예요? 처지하다, 뭐 구성하다, 지어내다, 만들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e eagle's eyes make up 구성합니다. 50% of its hea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and for. 자, 비둘기는 평화를 stand for 한다. 자, 평화를 stand for 뭐 하는 거죠? 떠오르시죠? 그쵸? Doves stand for
peace. 그쵸. 바로 상징한다는 거야. 자, 다른 우리 단어로요. mean 또는, 자, 약간 어려운 단어죠. 자, 별표 칠게요. 바로 symbolize 보시면 되겠습니다. symbolize도 상징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20개 단어 또 우리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0: 보고 오도록 할게요.
1: Useful, 유용한, volunteer, 자원자, leave, donada, envelope, 봉투, lift, 올리다, pull, 당기다, vote, 투표하다, kindly, 친절하게, safety, 안전, relax, 편 쉬시다, long, 머리를 따라, huge, 거대한, visit, 방문하다, information, 정보 지식, lead, 인도하다, trying, 입어보다, put up, 세우다, do the laundry, 빨래하다, make up, 구성하다, thankful, 의미하다.
0: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요. 자, 우리 단어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나는 진짜 안도감을 느꼈다. 자, I felt a real sense of. 자, 빈칸 나와 있어요. 자, 안도감이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뭔가 안정된 느낌? 그렇죠. 바로 relief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녀, she has, 가지고 있는데요. 자,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personality, 그렇죠. 자, 성격은 성격인데 어떤 성격이에요? 외향적인 성격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outgoing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요.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과일을 딴다. people. 자, 일단 주어죠. 사람들이. 자, 빈칸하는데 food. 자, 뭘 따요? 과일을 따야 되겠죠. 자, 따다란 표현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pick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에서요? Adam. 자, orchard 하면 여러분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는 내게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줬다. 자, he, 그가요. 말해줬어요. 나한테. 자, the direction, 방향을 말해줬는데 어떻게 말해준 거예요? 친절하게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kindly 들어가면 되겠죠. kindly. 자, 영영 한번 가볼게요. 1번이에요. to move. 자, 움직이는 건데요. to higher position. 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올리는 거기 때문에 raise 들어가면 되고요. to say hello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죠. to, 자, 또는요. welcome, 환영하는 건데요. 누군가를 환영하는 거예요. 자, 이미 정답 나왔습니다. 인사하다 뭡니까? 바로 greet 이란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자, 3번, fact. 자, 사실들인데요.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정보, 사실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당연히 바로 information 가시면 되고요. 자, to take a break, 그렇죠. take a break, 휴식 갖는 거예요. 자, 뭔가 편하게 있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relax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우리 코너의 마지막 순서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전 나도 워킹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o 빈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셔서요. 자, 그 정답을 우리 마오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단어 공부 같이 잘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들 또 더 재밌고요. 더 유용한 단어들 많이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 아래에 보이시는 우리 EBS 중학 들어오셔서요. 마오코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통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상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신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어?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15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번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계속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가 많다. 즉, 최신 문제가 많다는 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You are the narrator of your own life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narrator 하면 해설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해설가이다. The tone and perspective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generates fee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나 혹은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잖아요. 어떤 어조나 관점이냐면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너가 각각의 경험을 묘사하는 그 어조 각각의 경험을 그 묘사하는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generate, 만들어낸다. 어떤 거를 만들어낸대? feelings,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associated with that nar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설과 관련된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뭐래? 해설가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긴대? 그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뭐 가져오는 거야? For example,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려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 find yourself constantly assu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is is hard.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계속 풀거나 혹은 I wonder whether I'm going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It looks like this is going to turn out bad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게 될 것 같아. 즉,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내가 어떤 경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nerate, 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generate anxious feelings,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래?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아, 별로 안 어려운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자꾸 말을 해야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긴대?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s time to restructure the way you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이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즉 다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Underlying this

Inspiration, 이러한 해설 아래에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딱 보니까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 뭘까? 원래는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에 끌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are, the belief 이라고 하는 이 둘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법도 우리 같이 짚어보고 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해설 하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대? That frame your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경험을 틀에다가 끼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치 않아,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경험이 어떤 틀에 끼워지는 거야? 부정적인 틀에 지금 끼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rame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give it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ink of your belief as having many la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래요. 너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n the surface are your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빨간색 쳐져 있거든?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잖아. 우리 문법 시간 할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your automatic though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대. 자,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These are like short tap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짧은 테이프 같은 건데 that momentarily flash through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의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짧은 테이프 같은 거래요. 자, call these automatic thoughts a form of self-tal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뭐라고 불러보자? A form of self-talk. 어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즉, 혼잣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혼잣말의 형태라고 한번 명명해보자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you use as you navigate through the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루를 항해하는데 너가 사용하는 혼잣말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You produce a wide variety of these automatic though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대. 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대. 이게 맞는지 한번 밑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 that relieve anxiety 우리의 불안도를 완화시켜주는 자동적인 사고는 go something like th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대요. You walk into a room, see a few new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And say to yourself, 그리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Oh no, I don't like this. This is not good. 이렇게 스스로 말한대.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말한대. 얘들아, 뭔가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야, 별로 안 좋아.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or these people will soon find out that I'm full of anxiety and will reject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내가 불안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고 결국에는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내용 해석은 다 됐고, 얘들아, C번 봤을 때 produce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는 다양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아, 맞겠지,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자동적으로 딱 새로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안 좋다. 라고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C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뒷번에서 봤을 때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불안도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거든? 밑에서 얘들아, 지금 불안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오히려 불안도가 가중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쓰여야 될 단어는 r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다? fuel이라고 해서 가중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요, 불안도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랬을 때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are bad habits, 나쁜 습관이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the cloud fresh and positive experi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얘들아 cloud라고 하면 뭘까? 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가려주는 나쁜 습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줬으면 좋은 경험들은 막아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도 맞는 겁니다. 이랬을 때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turn a potentially good experience into one fraught with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좋은 경험을 뭐로 바꿔버린대? 어떤 불안도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you tell yourself that 너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you're always stressed or full of anxiety before doing something 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때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that new experience 그 새로운 경험은 will be tainted by that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안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내용 파악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본인이 서술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치?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동 사고는 새로운 경험을 cloud, 우울하게 만들다 혹은 덮게 만들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fuel, 부추기는 나쁜 습관이 된다. 라고 하는 게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0번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zaar이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상점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백하게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하면 flexible 하면 뭐야, 얘들아?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딱 정찰제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동적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즉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se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유되는 문화의 enduring ties라고 하면 지속되는 유대 위에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러한 상점과 경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상점가에서 내가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흥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그 각각 서로의 restriction 하면 제약이거든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ar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내. 즉, 그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다그 서로 각각 상황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Delhi's bazaar

Bih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델리라고 하면 인도의 한 도시죠. 인도 한 도시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can assess to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A large extent to financial constra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첫두 번째 문장이랑 세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즉, 얘들아, 지금 단어를 항상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살짝씩 다른 단어들로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1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Be aware of의 쌤이 아까 전에 밑줄을 그어놨었거든. 인지하다, 알아채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Assess, 평가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어. 그 말인즉슨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런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수 있고 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each actor, 각각의 사람은, 자, 어떤 사람? belo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요, understands, 이해한대. 무엇을 이해하냐면 what the other sees as necessity and a lux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luxury, 즉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필수품, 즉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 in the case of electric products like video gam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electronic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계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a necess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볼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 게임기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in the same level, at the same level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래요.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과 같이 그런 가정 구매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여러분, 식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필수품이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기가 필수품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비디오 게임기를 필수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식품이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디오 게임기라고 하는 것이 not a necessity, 필수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 is car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리 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상인들은 careful, 조심스럽대요.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심한대. 얘들아, 내가 비디오 게임기가 뭐라 그랬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비디오 게임기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그 팔고 있는 상인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이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왜? 필수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불러. 그럼 사겠어?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사겠니? 생활 필수품도 아닌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해서 high prices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at no point,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at no point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지금 because 절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뭐 일어나야 돼?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will the buyer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되게 도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저번에 문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왜냐하면요,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사는 소비자는 will cede possession of them,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as an absolute necessity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필수품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뱀은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러면 비디오 게임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아, 저 사람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필수품이 아닌 거에는 많은 돈을 낼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access,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A price consens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에 있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아, 100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뭔가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선호, 그리고 각각의 제한점을 서로 서로 관련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 그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세계관에 서로 속해 있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때, 얘들아, similar culture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다고 대답할 거야? 맞다고 대답하겠지. 왜냐면 4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때 그냥 similar cultural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었냐면 shared cultu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었거든. 우리 모두 공유된 문화에서 있다고 했었어.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 즉 공유된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선호도 그리고 서로의 제한점들을 연관시키면서 가격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질문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자, 델리의 바자르 경제라고 하니까 상업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상점과 경제에서는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맞는 가격, 뭐 컨센서스, 일치,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컨센서스 혹은 constraints, assets 이런 표현들 몰랐으면 지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된 키워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was a hand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이었대? 수작업 과정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작업 과정이었는데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lig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건데 특정 지리적인 지역에 있어만 가능한 직물을 사용하는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particul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iber, 섬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cotton, 여기서 말하는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모라고 하는 울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말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Trade among religi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
는 increase,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높일 수밖에 없었냐면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differentiated textiles made from the fi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용성을 높여주었대. 즉,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무엇을? 이러한 섬유들을,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과 관련된 그 가용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얘들아, 무역이 일어난다는 말인즉슨 어떤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니까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생각나?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야? Fiber, 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만 무역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고, 이런 무역이 무엇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냐면, These fibers availability 라고 나오시니까, 이러한 섬유들의 가용성을 높여 주었다. 자, 즉, A 지역에서 나는 면, 그리고 B 지역에서 나는 양모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높아져? 당연히 이 섬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okay, increase라고 하는 2번 표현도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anufactured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어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냐면요, 제조된 fibers라고 하면 섬유죠. 제조된 섬유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은 added,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무엇을 더해주었냐면요.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을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The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 b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첫 번째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직물이나 섬유 같은 것이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지. 이미 얘들아, 지금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사실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3번 표현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볼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문장 구조가 특이한 것 같은데, fashion companies, 이러한 패션 회사들은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주고, 목적어는 뒤에 하나로 빠졌어. 어떤 목적어? textiles and products 이라고 해서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textiles 직물들과 그리고 상품들을. 자, 그런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made from textiles 이러한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얻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and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연결고리 없이 혹은 아예 연결고리 없이 그냥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위하게 다 이제 배포되게 되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반박했는지 한번 보자면,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 앞에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문장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문장이.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너무나도 싱겁게
앞부분에 둘다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disconnect부터 basis까지 묶어줄 겁니다. 두 번째, a loss of부터 products까지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and를 끼고 unassociated disregard부터 creation까지 묶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이것은 반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반박했다. 어떤 것을 반박했냐면,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for daily, on daily ba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라고 하면 단절이잖아. 단절을 반박했대. 얘들아, 바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이 말인즉슨 소비자와 상품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counter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을 초래했다?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내게 되었냐면, 그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즉,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nd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il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러한 상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이해가 상실되게 만들었으며, 그쵸? 여러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펜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기술을 다 평가하고 알고 있어? 모르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해내게 되었고요. And the associated disreg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무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ily for the product's cre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천연 자원과 인간의 뭐, 어떤 관련된 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문장도 되게 길었고, 지금 여기가 심지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문장, 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별표 치시고, 아,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therefore, the renewing the value of on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reconnects. 다시 연결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다시 연결시켜주냐면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와 다시 연결시켜준대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particular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의 지리, 특정 지역의 문화와 다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Renewing the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만드니까 당연히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 이 지문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직물 생산의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치?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파이버, 어떤 섬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Disconnect, disconnection,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renew,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reconnect,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깔끔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면, 19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way music is produc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구분해 왔냐면, music i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어지는 방식을 구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은 상당히 짧게 끝났는데, 쌤이 지금 여기 the way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해놨어. 그 말인 즉슨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가 떠올라?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떠올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how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the way라고 하는 명사, music이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바로 붙어 있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와 명사가 접속사도 없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뭐가 생각되었다는 거야? 아, 무언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the way를 보아하니 방법에 관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way라고 하는 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나오던지 혹은 뒤에 나오는 관계 부사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별을 해왔는데 음악이 만들어진 방식, the way만 쓸 수도 있고 혹은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how music is produced 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 live jazz concert,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요, the bass player can provide an audience with a 10-minute jam s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 관객에게 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하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unable to do so if making a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냐면요.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불가능해? 녹음을 하는 상황, 음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왜? But 이라고 하는 역적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잖아. 앞에 상황은 가능하지만 뒤에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1번 괜찮고요. 그랬을 때 time and space limits on early disc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 어디에서?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뭔가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겠죠?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performance style 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디스크의 용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often 종종 pieces would be separated into a number of disc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종종 어디로 나누어져 들어갔냐면요. 굉장히 많은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용량이 길어, 용량이 커. 그래가지고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되면 leading to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A lack of continuity. 뭔가 연속성의 부족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한 작품인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length, 이러한 길이에 더해서 자, 길이는 길인데 musicians, 음악가들은 또한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 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길이도 문제였는데 음악가들은 또한 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했냐면 how the machinery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이 소리, 기타 소리를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고려를 해야만 했대.
고려할 것도 많다. 그치? 내용 길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 소리를 흡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됐대. 특히나,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뭐 뿐만 아니라 그 instru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악기잖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소리도 were often distorted, 왜곡되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할때 왜곡이 되어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가 왜곡되었다는 말은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런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대. 뭐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어? To alter the sound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즉, 아, 뭔가 녹음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를 바꿔서 내야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재즈 뮤지션, 그 재즈 음악가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은요, almost molded their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 즉,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음악이었겠죠? 그들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냐면, recording paramet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의 기준, 녹음의 한도에 맞춰서 본인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오는 alter,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랑, mold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어떤 기록, 즉, 녹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많은 음악가들은요, were resistan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했대. 오케이, 아, 저항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 왜? 지금 뭔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 기술의 제한, 그리고 녹음 기술의 혜택에 대해서 저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저항하다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and로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이러한 음악가들은 만들었는데, they're recorded according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음악을 뭐에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그들의 음악을 뭐에 따라서, 그냥 그 규율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raint, 저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그 규율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음악가들은 그 제약들을 그냥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음악들을 바꾸어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니까 이때 resistant, 저항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쓸수 있을까? 수용하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니까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랬을 때, the recording limitations bega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러한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 즉, 3분짜리 음악만 만드세요 라고 하는 이런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은 어디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에까지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musicians were restricted to the 3-minute song in the recording studio. 그 음악가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3분짜리 정도의 음악을 만들도록 제한이 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they soon kept their songs to that length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그 길이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유지했대요. 어디에서도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길이로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and로 연결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음악을 3분으로 제한했고 그것을 무대에서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5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초기 녹음의 기술은 시간적인 제약과 소리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의 restriction, 제약과 어떤 소리에 있어서의 왜곡 때문에 뮤지션, 음악가들은 기술적인 parameters, 한계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봐야 될거 뭐냐면요. 수용하는 방식에서 영어 표현, 뭐라고 나왔어? receptive wa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음악가들은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다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domination of nature is a familiar trope in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political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환경 윤리 그리고 환경의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 표현이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It's history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그것의 역사는,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는요, is tied more broadly t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넓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의 등장과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of modern science, psychology, and pol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philosophy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과학, 철학, 그리고 politics 하면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의 등장과 매우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들아, 자연에 있어서의 지배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노력은 노력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자,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냐면, that gover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얘들아, 살짝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을까? 문장 되게 길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얘들아? 쌤이 힌트를 살짝 줬는데, 이 밑부분에 보이는 mark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주어가 엄청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되게 자주 봤었거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 effort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자, 이런 인과관계,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라고 했고요. 동사는 어딨어?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the W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계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so as to intervene in this relation in ways that could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쉽게 한번 따져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더 낮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드러내게 되었냐면요. The beginning of moder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상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했었어, 우리. 그랬을 때,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the dominance of nature,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refer to 무엇을 의미했냐면, the effor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non-hum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대? 그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치? 얘들아, 지금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를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한다.

거라고 했어. And it was seen as clearly good thing.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를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지금 5번 문장 앞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그치? 따라서 한번 별표를 쳐보시자면 왜 별표를 쳤을까? 역시나 너무 문장이 길어. 너무 문장이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문장이 길면 우리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어. 이러한 노력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것 같아. 동사 어딨어? 자, 첫 번째 동사는 made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ade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prosperity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주고 두 번째, promise, 약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suffering 부분까지 묶어줄 거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등장하고요. demonstrated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사 등장하면 맨 끝까지 묶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뭔가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요, 만들어주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리고 and promise an end to many forms of human suffering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의 종말을 promise, 약속해줬대.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받는 거를 종말, 종식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했냐면 the triumph of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면요.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신이나 혹은 무지에 대해서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clearly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B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A번은 왜 괜찮아? dominance of nature 이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뜻이잖아. 자연을 지배하는 게 통제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니까 A번, B번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cause,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cause라고 하는 거는 대가거든요. 자연을 지배하는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 언제? With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연 지배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 얘들아,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아니지, 얘들아. 산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을 지배한 거의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되어야 되니까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generated obvious environmental damage,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명백한 자연에 있어서의 훼손을 보여주게 되었고 cause among many people a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land and the more than human communities compos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간 너머의 그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됐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가 지금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랬을 때 one sees, 어떤 사람은 보는데요, a growing unease, 어떤 높아지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unease 하면 불안감이거든요. 높아지는 불안감이 어디서 보여지기는 하냐면요. about thes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se costs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 즉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나온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In novels of the era.

genre such as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poems like Wordsworth's Micha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그 워즈워스의 마이클이라고 하는 시에서조차 이런 불안감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불안도가 높아진 모습이 이런 소설, 이러한 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하지만 systematic critical analysis of the dominance of nature as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뭐에 대한 어떤 자연을 지배한 것이 문제점이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과를 발휘하게 되었냐면요. Only with the environmental studies movement in 1970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70년에 환경연구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환경연구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 그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이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얘들아 이때 말하는 그때 이래로의 그때는 언제야? 1970년대겠죠. 그래서 이런 1970년대 이래로 the trope,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70년대를 이래로 그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제 널리 negative meaning,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With the dominance of nature being viewed as harmful. 자, 이때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냐면요. harmful, 굉장히 유해하고 부당하고요. as well as dangerous to human interests. 인간의 이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조건을 ameliorate,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비용, 여기서는 cost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눈에 보여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 지배, 즉 dominance of nature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점점 negative,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밑줄 친 어휘의 뜻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쵸.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그쵸. 구한다든가 아니면 안 되면 예.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0: of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1: 예.
0: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1: 아,
0: 됐거든요. 이 정도로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Oh,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my
2: Yes,
1: dog.
2: beautiful.
1: Yes.
2: 서
1: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no, no, no, no, no, no.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2: Hello,
1: Happy.
2: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Dog area?
2: Yeah, you
1: Oh.
2: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현관에?
2: That area over there. Yes,
1: Oh,
2: yes.
1: 예, yeah.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It's
2: Happy?
1: great.
2: Oh, good.
1: Dog area, great.
2: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2: Ah,
1: dog,
2: don't
1: yeah, need.
2: worry. You sit on the
1: Oh,
2: porch.
1: good
2: Yeah.
1: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
1: 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강아지들,
0: 강아지들이요.

0: 얼라우가 저는 허락하다.
1: 어.
0: 로 외웠어요.
1: 오케이, 오케이.
0: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1: 어허.
0: 이 안에.
1: 어디 안이요?
0: 식당 안에.
1: 아.
0: 예. 그럼 식당이니까.
1: 네.
0: 레스토랑 되겠네요.
1: 오케이.
0: 네.
1: 자,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0: 자,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1: Alright.
0: 레스토랑.
1: 오!
0: 트!
1: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0: 네.
1: R-E-S-T-A-U-R-A-N-T.
0: 아.
1: Restaurant. 만나지 보겠습니다.
0: 요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1: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0: 그죠?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다 맞았네.
1: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네.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0: 네.
1: 본인한테 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0: 예.
1: 이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0: 아,
1: 그
0: 그래요?
1: 정도로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0: 원어민임에도요.
1: Right,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이죠, run.
0: 예.
1: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0: 그래요?
1: So, restauran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t. 이런 느낌.
0: 오.
1: Okay,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Okay.
0: Yes. restaurant.
1: Okay.
0: restaurant.
1: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0: 예, 괜찮았어요?
1: 이렇게까지.
0: 예.
1: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렇죠?
0: 네.
1: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0: 네네.
1: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이라고
0: 허용되는.
1: 해서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0: 아,
1: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0: 네.
1: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0: 네.
1: 근데 얘는 allowed가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Allowed.
0: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0: In.
1: In,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0: 예.
1: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0: 네.
1: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0: in.
1: 그냥 고정입니다.
0: 네.
1: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 The cafe.
1: In the cafe.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0: In this area.
1: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0: 네.
1: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Dogs.
1: 아, 그건 개만 되죠?
0: 아, 그래요?
1: 어허. 반려동물.
0: 반려동물이요?
1: 으흠. P로 시작하는 거?
0: 퍼피.
1: 그건 강아지고요?
0: 예.
1: 펫입니다. 펫.
0: 아, 펫.
1: Right. 자,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0: 네.
1: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0: 아.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
0: 네.
1: 라는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0: 네.
1: 구역.
0: 오케이. 네.
1: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0: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있고.
1: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0: 있어서.
1: 때문에 이거는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0: 허용이
1: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0: 네.
1: So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0: 할 수밖에
1: 그렇죠?
0: 없네요, 정말.
1: That's right. 네.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0: 네.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에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0: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1: In this cafe, right?
0: In this cafe.
1: 왜냐면 물어보면

0: 이럴 수 없잖아요.
1: 그쵸? 그렇죠?
0: Oh,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준
1: 되네요.
0: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그래서 감사해 또 그러면.
0: 아, 그럼요. 네.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1: 이게
0: 왜냐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n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0: 뭐를요?
1: 공간. 공간을 어떤 공간? For dog owner.
0: Yeah.
1: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0: Yes.
1: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0: 다른 지역에 있다.
1: 네.
0: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1: have
0: 써보세요.
1: Have a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a other area.
0: 아.
1: 예, 다른 구역.
0: 예.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1: 그쵸.
0: 구역.
1: Okay. 구역.
0: 많이 줘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 other area for dog owners.
1: 어, 아들이면 언이 돼야 되네. 아.
0: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0: 정답.
1: 아, separate area.
0: 가 되겠습니다. 뭐, 아.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1: 아.
0: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1: 우리는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0: right.
1: 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기
1: 네.
0: 때문에.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놨다. 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1: 그쵸.
0: 이런 데 있을 때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0: Right,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를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1: 네.
0: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separate them. 이런
1: separate.
0: 식으로, right?
1: 네.
0: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1: 아.
0: So, rate이 아니라 rut.
1: rut.
0: rut.
1: 지금 쓴 게요?
0: 아하.
1: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발음이 예.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하시고.
0: 왜냐면 얘는 개별의 area.
1: 그렇죠.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area라고 separate. 하면 들리고요. Separate area.
1: 아.
0: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1: Yes.
0: Okay?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오, 훨씬 좋아.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1: yes.
0: 돼요.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1: 예.
0: 두 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right.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1: For dog owner.
0: 워가 아니라 owners.
1: Owners.
0: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워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1: Owner.
0: Ooh.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1: 그쵸?
0: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원 아니라 own.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 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1: 네.
0: 겁니다.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때요?
1: For kids.
0: For kids.
1: Mm-hmm.
0: 너를 위한.
1: For you.
0: 오,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0: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자, 다음 문장은요.
2: 네.
1: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라는 말씀입니다.
2: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1: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2: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1: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1: 선물입니다, 오늘.
2: Yeah. Sit on the porch.
1: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2: Yes.
1: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2: 네.
1: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2: 그쵸?
1: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이게 집이라고 칠게요.
2: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1: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2: 예,
1: 있어요.
2: 예,
1: 이렇게
2: 예.
1: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2: 그렇죠.
1: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2: 아~
1: 여기 이렇게 계단이 그렇죠? 쭉쭉쭉 올라가서요.
2: 네네.
1: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2: 예, 예,
1: 그리고
2: 예.
1: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2: 오, 운치 있다.
1: 아, 뭔지 알죠?
2: 네.
1: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2: 예, 예, 예.
1: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2: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1: 다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쵸?
2: 네.
1: 그래서 거기에 라고 할 때는 그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2: porch.
1: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2: 광합성 해야죠.
1: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요?
2: Let's sit the porch.
1: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2: Let's sit on the porch.
1: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2: Yes.
1: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2: Can I sit on the porch?
1: 오케이, 우리면은
2: Can we sit on the porch?
1: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2: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2: Let's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2: Can we sit on the porch?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2: 네.
1: You can sit on the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2: Mm-hmm.
1: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아하.
1: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2: 네.
1: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2: 맞아요.
1: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2: 맞아요.
1: 그게 문제예요.
2: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1: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볼 수 있거든요.
2: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1: Worried 전에도 한번
2: 네,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조금이니까.
1: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2: 네.
1: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2: 자,
1: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2: 네?
1: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2: 맞아요.
1: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2: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1: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2: 그거는 근데 잘 안 쓰죠?
1: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좀 네. 격식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2: 그쵸.
1: 글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2: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1: 아니면 그냥 Frankly
2: Frankly,

0: 얘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Trust me. 많이 okay? 들어봤어요.
0: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아,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2: 아,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2: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0: 아, 아니. 자, 두 번째는요.
2: 예.
0: 솔직히 그 너 내 타입이 아니야. 아,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2: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0: Oh,
2: it hurts. Yeah. 이런 right.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0: 해보고 싶은 거죠?
2: 영어로 하니까 좀 잘 나오네요.
0: 아, 잘 나오네요.
2: 예.
0: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Mm-hmm.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2: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Mm-mm.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2: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2: 예.
0: Yeah. 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네.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2: 아, honesty. Honesty.
0: 그거는 명사입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아니고. Honestly.
2: 아, honestly.
0: Honestly에다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2: 아.
0: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2: honestly,
0: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Honestly.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네. Honestly, honestly,
2: honestly, honestly.
0: Okay.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2: 네.
0: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2: 예. Yeah.
0: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2: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you.
0: 오케이.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yeah.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2: 어?
0: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2: 에?
0: To be honest with you. 왜냐하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2: With you.
0: 네, 그래서 to be honest with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2: 아.
0: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2: Be honest with you.
0: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알아둬야 됩니다.
2: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자, 두 번째는요.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1: Are pets allowed?
0: 개들.
1: Are
0: Are.
1: dogs allowed?
0: 그렇죠. 이 식당 안에.
1: In this restaurant?
0: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 Yes.
0: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1: Are
0: 이번에는 이제.
1: pets allowed?
0: 자, 그 카페 안에.
1: In the
0: 그죠?
1: cafe.
0: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1: Yes.
0: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오, perfect. 같이
1: Yes.
0: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1: 네.
0: To be
1: To be
0: honest. 네, 이것으로
1: honest.
0: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솔직히
1: To be honest.
0: 난 약간 걱정됐어.
1: I was a little worried.
0: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내 이상형은 아니야.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사실은 타입 아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1: Yeah.
0: 오케이. 자,
1: 한번 해보고
0: 읽어보겠습니다.
1: 싶었어요.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ait, wait, wait. Oh, yeah. My dog.
4: Oh.
1: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1: Oh.
4: can sit on the porch.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4: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Come
1: Yeah.
4: in. Come on.
1: Come here. Come here. Yeah.
0: 오, great job, you
1: 이렇게
0: guys.
1: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0: 아름답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라는 문장이었죠. We studied English all
0: 네,
1: day.
0: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 와.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인 명사
1: 네.
0: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1: 오.
0: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죠.
1: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1: 네.
0: 사실, 많이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1: 네.
0: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1: 맞아요.
0: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 집에서 몇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복기만 해도
0: Of course.
1: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좀 쉬워지더라고요.
0: 당연합니다.
1: Yeah.
0: Alright.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바로
1: 텍스팅입니다.
0: 네, 문자를 보내는 걸 말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게 좋다, 전화가 더 좋다, 문자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도 이야기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easy to be late with texting.
0: Mm-hmm.
1: Okay, 문자, I agree.
0: Yeah. I agree too. 문자 메시지와 함께 늦는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or because we have texting.
1: Yeah.
0: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be late, 지각하기가 약속 시간에 늦기가 쉬워요라는 mm-hmm. 내용입니다.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렉스 씨가 해 줄 건데요.
1: That's right.
0: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볼까요?
1: Okay. Alex 씨, 나와 주세요.
2: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0: 네, 알렉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So Alex said,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0: 네, 굉장히 짧은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장입니다.
1: Right.
0: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저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 것 같아요. To be late, 늦게, 늦어지게, to certain meetups, 일부 모임에 늦게 가게 만든 것 같아요. More often, 더 자주.
1: Mm-hmm.
0: 정말 요소가 많죠?
1: Yeah.
0: 왜냐하면 now I know,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I can tell them, 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I'll be late.
1: Yeah.
0: 늦을 거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늦어 조금 늦어도 괜찮은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더 자주 지각하게 된다.
1: Mm-hmm. I think so. Grea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섞이고는 있는데요.
1: Yeah.
0: 구어체의 특징입니다.
1: Mm-hmm.
0: 만약에 글로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글로 써달라고 하면 아마 조금씩 다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Yes.
0: I would never be late. 저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시제 통일되어 있어요. I would 하면 과거에 하곤 하던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never가 들어갔을 뿐이죠.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Because if you were late, 만약에 늦으면 How do you meet up with them? 여기서 시제가 섞였죠. 늦는다면 How would
1: Would
0: you?
1: you?
0: 라고 했다면 다 통일감이 좀 있었을 텐데
1: Mm-hmm.
0: 구어체니까. 그래서 늦으면 어떻게 만나요? 네, 못 만난다는 이야기죠.
1: Yes. And next he says, now we can text and tell him that we'll be there in 5 minutes.
0: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자메시지 뭐 거의 요금 없이 다들 쓰니까
1: Yeah.
0: We can text 문자를 보내서 and tell them
1: Them.
0: 발음은 tell them 이렇게 됐습니다.
1: Tell him.
0: 네, that will be there in 5 minutes. 문자 보내서 상대방에게 5분 뒤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1: That's right.
0: Yeah.
1: And it's very easy and quick to tell them you'll be late as well.
0: You can use the voice control too.
1: Right?
0: Tell so and so that I'll be late, and then they will do the job for you.
1: Right? I need to try that.
0: Yeah.
1: I'm behind the times.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e're 10 minutes behind. We'll be there soon. And I think because of that, I've become a little lazier. I've become a little bit more lax, and I'm late to meetups more often.
1: We're 10 minutes behind. We'll be there soon.
0: 10분 정도 늦어진다고. Behind라는 것은 뒤에 있는 건데요.
1: Mm-hmm.
0: 일정상에서 behind는 항상 behind the schedule.
1: Yes, you're behind schedule,
0: 네, 그래서
1: right?
0: behind schedule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원래 일정에서 이제 늦춰진 거니까. 그래서 10분 늦어진다는 거고요. We'll be there soon. 곧 도착할 거라고. 그런데 10분 늦어지는 거 아니고 10분 남았다. 만약에 나 지금 가는 길인데 10분 있으면 도착해. 10분 남았어라고 할 때는 behind를 쓰면 안 되죠.
1: All right, then you can't say behind, you'll just say be there in 10
0: 예.
1: if you want to make it really short.
0: 네. I'll be there in 10 minutes. I'll be there in 10 and be there in 10 아니면 we're 10 minutes out.
1: Oh, yeah,
0: 네.
1: 10 minutes out.
0: 네. out 하면은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잖아요. 10
1: Yeah.
0: minutes out. 근데 곧갈 거다.
1: Yeah, that means you'll be there in 10
0: 네.
1: minutes.
0: never behind when you're not
1: Yep.
0: late.
1: Only behind is when you're behind schedule.
0: 맞아요.
1: There's a set time and you'll be coming 10 minutes after.
0: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거리상으로 10 minutes away. 근데 금방 갈 거다.
1: Yes.
0: 그리고
1: And I think because of that, I've become a little lazier.
0: 그리고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I've become a little lazier. 조금 더 게을러진 것 I think
1: Yes,
0: 같아요.
1: I think, right? He says more. I've become a little bit more relaxed and I'm late to meetups more often.
0: 저는 a little bit more relaxed, 조금 더 느긋해졌고, relaxed, 그러니까,
1: Relax.
0: 뭐, 급하게 서두를 거 없지, 뭐, 그냥 천천히
1: Yeah.
0: 가지, 뭐, 말하면 되니까. So you worry less
1: Worry
0: about
1: less.
0: being late.
1: Yeah.
0: And I'm late to,
1: Meetups. Meet up.
0: 네, 모임, 만남이죠. meet up,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펠링은 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meet 하고, 띄어쓰기 하고, up 하면 동사 표현처럼 쓸수
1: Yes.
0: 있고요. more often, 모임에 더 자주 늦어요.
1: Perfect.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See, now that I know that if I'm 5 minutes late, I can just send them a quick message and tell them I'm 5 minutes late, then I guess I think it's okay.
1: See, now that I know that if I'm 5 minutes late.
0: C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you see에서 you가 생략이 된 거예요.
1: Yes, you see.
0: 네, 보면은 딱 이해가 되죠. you see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이잖아요라고 설명하기 딱 좋은 표현인데 see now that I know that 여기 문장 전체가 나온 건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아니까 그런데 뭘 아냐면 if I'm 5 minutes late 제가 만약 5분 늦어지면
1: Then what can you do? If I'm 5 minutes late, I can just send them a quick message and tell them I'm 5 minutes late. Then I guess I think it's okay.
0: 네, 두 가지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I can just send them 그냥 보내면 돼요. A quick message. What's a quick message? 문자 메시지 옵션 중에 더 빨리 가는 게 있나요?
1: No,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에서의 멋진 대사를 준비해 봤어요. 그 영화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영화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나이를 꽤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쯤에서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음악으로 쫙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작권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억 여행을 통해서 그 음악이 들리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대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With all due respect, miss, I'm not the one hanging off the back of a ship here. 조금 길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With all due respect, miss, I'm not the one hanging off the back of a ship here.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대사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진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했었던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누군가가 내 귓가에 읽어주는 것처럼 막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사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자, 타이타닉에 보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죠? 잭과 여자 주인공이죠? 로즈가 있는데, 이 잭과 로즈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대화를 나눌 때이 대사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이따 이 장면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 그때 했던 말이구나. 무릎을 탁 치시면서 기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오늘의 문법 포인트죠. 자, 바로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표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는 잠깐의 어떤 그 단어 공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나온 do라는 단어, 뭐 do라고 읽어도 되고요, new라고 읽어도 됩니다. 우, you, 모음을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약간 미국 쪽에서는 do라고 하고 영국 쪽에서는 new라고 하기도 하니까,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편하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뜻은 똑같죠? 뜻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Respect는 존중이란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사인 거고, 이걸 합쳐서 with all due respect라고 말하면, 당신이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요란 뜻으로서, 뭔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조금 듣기 어려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아, 그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이라면서 말을 꺼내잖아요. 바로 그게 영어로 with all due respect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영어 문법만을 책임져 주지 않고 있습니다. Grammar Inside는요, 한발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원활한 사회생활까지도 이렇게 챙겨드린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문 같이 몇개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With all due respect, it's clearly your fault. With all due respect. 아, 죄송한데요. 아, 송구스럽지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을 하는 게좀 어려운 거야. 이럴 때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It's clearly. 이게 명백히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에요. 뒤에는 되게 그 팩트 폭행을 막 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죠. 아, 죄송한데 당신 잘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앞에다가 오늘의 표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냥 문장 앞에다 붙여주면 상당히 공손하게, 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문도 같이 볼게요. With all due respect, you need a bit of exercise. 아, 송구스럽지만 당신 운동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문장입니다. 아,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부상을 입었나 봐요. 하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더 하래요. 네, 근육이 더 필요하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상대방이 듣기 거북할 수 있을 때 with all due respect 앞에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건데, 오늘의 문장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영화 그 시나리오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지만, 이게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꽤 오래된 영화라서. 로즈라는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요. 삶의 고단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 뒤에 가가지고요, 난간 밖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점프하려고.
점프하려고. 절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 잭이 로즈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장난을 치면서 이제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여자 주인공 로즈가 잭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로서 막 농담 따먹기를 하니까 당신 미쳤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잭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With all due respect.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Miss. Miss라고 이제 호칭해 주는 거죠. I'm not the one. 제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Hanging off the back of a ship here. 여기서 그 배에 뒷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 죄송하지만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게 아니라요. 지금 약간 정신 차리셔야 되는 부분은 당신이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with all due respect라는 오늘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자 문장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디자인이 조금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이 말 디자인 올드해 보여요 라고 말하면 이거 디자인 하시는 분은 화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매너를 갖춰야죠.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이란 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장 앞에다 그냥 붙여주세요. With all due respect. With all due respect. 그래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죠. 그 디자인이 말이죠. The design. The design. 그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The design looks. The design looks. 근데 old해 보인다는 거. 여기다 그냥 old라고 넣으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outdated. Outdated. 라는 표현을 또 많이 사용해요. 이 단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ith all due respect, the design looks outdated.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ith all due respect, the design looks outdated. 굉장히 공손해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죄송하지만 수프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싱겁다는 거죠. 아, 근데 그냥 싱거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듣기 거북할 수 있잖아요. 매너를 갖춰야죠. 어떻게? 요렇게. With all due respect로 문장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넣는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격식을 차려보자는 거예요. With all due respect 라고 한 다음에 자, 이 문장이 별 3개인 이유는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을 넣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요. 넣다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with all due respect 그리고 나서 I think 나는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The soup could use. 이 수프가 use,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직역이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could use가 필요하다. need 정도의 뜻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수프가 could use, 쓸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수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A bit of salt. 이 수프가요, 그 설탕을 조금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싱거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ith all due respect, I think the soup could use a bit of sal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어에 반말이 뭐 없다고 해서 그렇죠? 아무 말이나 우리가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격식을 차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표현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ello, so nice to see you again at Fit to Be Fit with Yenny Park. Now, let's go do some yoga and some English, okay?
1: 안녕하세요. 박예니의 Fit to Be Fit에 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영어랑 요가 하러 가요. 알겠죠? 빨리!
0: So, today,

0: while you sweat. 알죠? 오늘 영어 표현 같이 공부해보는 동안 편하게 자세 취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어 표현. It takes something something, blah blah blah, to 어떤 동사. 그죠?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또는 그 사이에 뭐 시간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걸린다 몇 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So it takes blah blah blah to blah blah blah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t takes a lot of strength and willpower to do yoga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가를 하기 위해선 it takes a lot of strength 많은 힘과 또 willpower, 의지, 의지력이란 뜻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요가를 할수 있어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say it takes time to heal, but this is taking too long. I know, but it's true, so just wait a bit more. I'm getting too tired. It also takes so much patience and courage to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1: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People say it takes time.

time to heal. But this is taking too l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It takes time to heal. 시간이 걸린대죠. To heal. 나아질 때까지. 한국 분들 힐링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요. 딱 그거예요. It takes time to heal.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다는데. But this is taking too long.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0: It also takes so much patience and courage to go through. 와, 길었어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It also takes so much patience. 정말 많은 인내심과 and courage. 용기가 필요하대요. 뭐 하려고? To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이런 거를 이겨내기엔, 이런 거를 지나기엔 굉장히 많은 힘과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to carry the baby elephant? Why would anyone carry it? Because it's heavy. You know it can walk, right? All it takes is a delicious snack to guide the beautiful animal.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하죠?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뭐 하려면? Does it take to carry the baby elephant? 저 아기 코끼리를 들기엔 몇 명이 필요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Why would anyone carry it?
0: 아니, 도대체 왜 그걸 들려고 한대요?
1: Why would anyone do that?
0: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왜 들려고 한대요? 그랬더니,
1: Because it's heavy.
0: 무거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All it you know it can walk, right?
0: 이럽니다. 알죠? 걸을 수 있는 거, 저 아기 엘펜트도 걸을 수 있는 거 아시죠?
1: All it takes is a delicious snack. All it takes.
0: 뭐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필요하대요. Is a delicious snack. 맛있는 간식만 있으면
1: to guide the beautiful animal.
0: 저 아름다운 동물을 그렇게 간식만 있으면 가이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들려고 하는지 들어서 괴롭히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할게요.
2: Hi, so we did the fetal pose together and I hope you got some rest, all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doing the cat-cow sequence and I think you're gonna like it.
3: 오늘 우리 아기 자세로 조금 휴식 취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 소 자세로 진도 더 나가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은 It takes something something to blah blah blah 이 표현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얼만큼 걸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일까지
2: I will see you so soon, okay? And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이번 이야기 속에서는 감자를 심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심는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쳐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y plant the potato using Inca tools. I helped out.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How would the potato they grew taste like? Finally, it's time to taste the potato of Andes.
0: Well, did you catch the answer? There you go. Inca tool. 잉카 도구를 사용해서 감자를 심고 캐고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plant the small potatoes.

0: 낡은 감자들을 다시 심다. 이런 의미죠. Okay, here comes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how to pay gratitude.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지 들어볼까요? Shall we?
1: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2.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0: All right, now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Well, the first one is,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한 번 수확한 작은 감자들을 replant, 다시 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ll right, second listening sentence, that is,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그들은 오래된 도구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좀 느긋하게 내가 과연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말을 잘못 들었는지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ey plant the potato using Inca tools. I helped out.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How would the potato they grew taste like? Finally, it's time to taste the potato of Andes.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replant the small potatoes. 네, 이야기의 전개 속에 감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지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potatoes가 등장을 했긴 했어요. 자, 여기서는 replant the small potatoes. 정관사 더를 제외한 모든 세 가지의 단어가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각각 있죠. replant the small potatoes. potato 아니죠? potatoe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네요. Google listening 1. replant the small potatoes.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replant the small potatoes. Alright, Google listening 3. replant the small potatoes. Now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한 번 더.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how to pay gratitude. 자, 또박또박 발음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할 때 지금 이야기 속에서 들어봤을 때 how to pay gratitude 이렇게 캐치하셨겠죠? 이때 to는 강세를 받지 않는 function word일지라 how와 to, 자, 요 글자를 딱 봤을 때 how, u라는 모음과 to의 u라는 모음 사이에 to 껴있어요. 이런 경우 T 사운드 사라져버리고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서 how to 더군다나 강세를 받지 않는 to이기지라 how to pay 여기 강세 주시고 gratitude에서 T 사운드가 지금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껴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역시 T 사운드 맞아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플랩 현상 gratitude 강세에 이 부분에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how to pay gratitude. Okay, Google listening 2. How to pay gratitude.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How to pay gratitude. 네,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한 번 더.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listening.
1: Go listening. 1.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2.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plant the potato. 그들은 심어요. 감자를요. 뭘 이용해서? Inca tools 했습니다. Inca 도구들을 이용해서. I helped out. 저는 돕습니다. 도왔어요.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그들이요. 다시 그 작은 감자들을 어떻게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hey have harvested once. 한번 네, 수확했던 그 감자들을, 작은 감자들을 다시 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그들은 알아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뭐에 대한 blank.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ven for an old tool 했습니다. 오래된 도구에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Okay, move along. Blank the potato they grew. Blank 했는데, 자, 각각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How would taste like? 맛이 어떨까요? 자, 그들이 키운 감자 맛이 어떨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w would taste like? 이렇게. Finally, 드디어, it's time to taste. 뭐뭐 할 때이냐? 맛볼 때입니다. 무엇을 맛봐요? The potato of Andes. Andes의 감자를 맛볼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얘기 모두 충분히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0% 얼마나 캐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y plant the potato using Inca tools. I helped out.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How would the potato they grew taste like? Finally, it's time to taste the potato of Andes.
0: Hey, 우리 듣기 연습할 때 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발음도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발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소리를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www.ebse.co.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적으로 학습, 네,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Desire versus need. Desire versus ne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desire 그리고 need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desire.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desire. 네, 여기 스펠링은 de이지만 di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desire가 아니고요. de, 그 다음에 s는 여기서는 z 발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desire가 아니고요. desire. 해볼게요. desire.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스스로 이제 녹음도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빨리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desire.

desir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바랄 때 desire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Okay, so desire is a very strong feeling of wanting or wishing something to happe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문장들 몇 가지 볼게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Desire, 욕구, 갈망, desir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맞지 않아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그래서 desire, it's a strong feeling of wanting something. We all really want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근데 이 열망을 좀 더 강하게 has a strong desire. 정말 강한 열망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를 배우고 싶은지 또 얘기하셔도 돼요.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English.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how to ride a bike.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그는 성공을 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거라고 해서 has no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Desi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need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는 need, 우리나라 말로도 need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need는 깔끔하게 이름절로 그리고 마지막 소리는 d 소리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need, 으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Need, need. Okay? 이거는 필요 혹은 요구입니다. 뉘앙스 차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뭔가 필요할 때 need를 사용하고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욕구를 need라고 표현합니다. So a need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something that's important, and something that is required. Ok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all need to be loved.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Do you need some help? Need. 필요, 요구. Nee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all need to be loved. 네, 이거는 desire하고 약간 다르게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필요가 있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We all need to be loved. 물론 우리는 다 뭔가 좀 갖고 싶은 그런 강한 느낌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 We all need to be loved. It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It is required. We all need to be loved.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나는 내 취업 면접을 위한 조언이 필요해. Okay, 그럴 때는 need가 적합하겠죠.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서 만약에 I desire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그러면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좀 느끼해져요. 그래서 need는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Okay?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커피에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면서 커피 변천사 얘기를 좀 했었죠. 옛날엔 정말 우리가 커피를 한 스푼 한 스푼 떠가지고 프리마하고 설탕 섞어서 만들었던 시대가 커피 믹스로 바뀌고 요즘에 원두 커피 시대로 바뀌었다. 그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할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커피 머신이나 커피 기계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아졌고요. 집에서도 커피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특히 요즘에 거리두기로 카페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커피 기계를 실제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커피 기계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고, 뭐 캡슐 커피 기계 같은 건 영어로 뭐라고 할지, 뭐 내려먹는 거, 갈은 원두 같은 것도 뭐라고 할지, 자,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봅시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다. 자, 내리다. 집에서 커피를 만들다. 이게 내려먹는 게 이제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먹는 건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make 동사로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물론, 내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brew가 맞아요. 그 cold brew coffee에서 brew coffee at home.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단어도 이따 쓰긴 쓸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하는 거 그냥 집에서 커피 내려먹다. 이거 있죠? make coffee at home. I make coffee at home. 이런 식으로. 난 집에서 직접 커피 만들어 먹는다. 그렇죠? 약간 인스턴트 느낌보다 직접 내려먹는다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0: 자, 그래서 직접 집에서 이렇게 내려 만든 커피를 뭐라고 그래요? Homemade coffee.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커피만 쓰는 단어는 절대 아니고요. 집에서 만든 이걸 다 그냥 homemade. Homemade. Homemade 하면 돼요. Homemade coffee. 응? I like to drink homemade coffee. 난 집에서 직접 내가 만들어 먹는 커피 좋아해. Homemade coffee. 들어볼게요.
1: Homemade coffee. Homemade coffee.
0: 오케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신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한국말은 되게 긴데 되게 짧네요, 영어는요. 집에서 직접 커피 만든다니까 make coffee at home.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직접 집에서 커피 만든다.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자, 들어볼게요.
1: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0: 직접을 뭐 강조하려면 themselves 하면 돼요. themselves.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themselves. themselves. 그냥 붙이면 돼요. 그렇게 되고, 없어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고요. 자, 됐죠. 집에서 커피 직접 만들어 먹는다. 요거 이제 대전제가 깔린 것 같고, 자, 그러면 드립 커피 기계. 갈은 원두가 있어야 되죠. 갈은의 단어가 필요할 것 같고, 바로 내린 커피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 자, 커피 기계는 드립이란 건 드립. 뚝뚝 이게 드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립 커피 머신이라고 그래요. 드립 커피 머신. 그쵸? 요즘 뭐 요거 쓰시는 분들보다 캡슐 기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드립 커피 머신. 들어보세요.
1: Drip coffee machine. Drip coffee machine.
0: 자, 드립 커피 기계. 자, 이런 것들 이제 썼던 것들이 뭐냐면 초창기 때 기계들이죠. 갈은이 뭐냐면 여러분 그라인드 아시죠? 그라인드. grind. 갈다. grind. 그것의 과거분사 형용사가 ground예요. 오, 저 땅바닥이란 뜻 아닌가요? 맞아요. ground가 땅바닥이란 명사도 되는데, 갈은의 의미로 ground. ground coffee beans. 그러면, 갈은 원두예요. 갈은 원두. ground coffee beans. 들어보세요.
1: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0: 그래서 여러분, 커피 찌꺼기 있죠? 이게 커피 내리고 나서 그 찌꺼기. 카페 같은 데서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 탈취 효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used coffee grounds라고 그래요. used coffee grounds. 이걸 명사로 s로도 씁니다. 그러면 커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 coffee grounds. used coffee grounds. 네.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도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가르는 의미지만. 자, 바로 내린 커피를 뭐라고 하냐면요. freshly brewed coffee. 여기 나오네요. brew. 이게 뭐야? 내려 먹는 거죠. 뚝뚝뚝 떨어뜨린. freshly. 아주 막갓 내린 커피예요. Freshly brewed coffee. 아침에 일어나서 막갓 내린 커피를 먹는 거 좋아한다. Freshly brewed coffee. 들어보세요.
1: Freshly brewed coffee. Freshly brewed coffee.
0: 오케이. 문장에 드립 커피 기계는 갈은 원두를 이용하죠. 그렇죠? 원두를 갈아가지고 그걸 이용하니까 drip coffee machines used ground coffee beans. 하면 되겠네요.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들어볼게요.
1: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0: 그렇죠? 이거를 뚝뚝뚝뚝, 그렇죠? 이걸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는 이제 고압 수증기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뚝뚝뚝뚝 빨리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계들을 또 전문 기계들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캡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편해진 세상인 것 같아요. 캡슐 넣고 잉 돌아가면 2, 3분 안에 내가 원하는 커피 종류가 웬만큼 다 나오죠. 맛도 다 다르고요. 캡슐은 그냥 영어로 캡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퍼드라고도 해요. 퍼드라고도 하고 캡슐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하나 있죠? 캡슐 하나를 퍼드 혹은 캡슐. 캡슐 커피 메이커. 커피 머신 해도 되고 메이커란 말도 쓰죠? 커피 메이커, 커피 머신. 캡슐 커피 메이커. 들어보세요.
1: 캡슐 커피 메이커. 캡슐 커피 메이커.
0: 나 집에 캡슐 커피 기계 샀다. I bought a capsule coffee maker at home. 이렇게. 자, 커피 캡슐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퍼드라고도 한다고요. 캡슐이라고도 하고 퍼드라고도 해요. 이 단어 알아두세요. Coffee pods. There are various flavors of coffee pods 하면 다양한 그 캡슐 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될 때도 있죠. Coffee pods. 들어볼게요.
1: Coffee pods. Coffee pods.
0: Beautiful. 자, 인기 상품. 뭐 popular 이런 거 써도 돼요.

0: 근데 제가 표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The hot ticket. 요거 너까지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뜨거운 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콘서트, 영화, 매진돼요. 그죠? 그러면 뜨겁죠? 그 표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비유합니다. The hot ticket. 요즘에 캡슐 커피 기계가 아주 인기예요. 그러면 그 기계가 is the hot ticket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1: The hot ticket. The hot ticket.
0: 좋죠? 그럼 이거를 넣어가지고 얘가 이거 인기다 이거 붙여볼게요. 문장에 캡슐 커피 기계들은 요즘 아주 인기 상품이다. 이거 the hot ticket 뭐가요? Capsule coffee machines or makers are the hot ticket.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요즘 these days. Okay? One more time.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들어볼게요.
1: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0: 좋습니다. 자, 집에서는 다양한 커피 기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들 혹은 단어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다 그러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일단 만들다죠.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들어볼게요.
1: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0: 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단어가 이 갈은 커피였어요. 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Grind. 갈다란 뜻도 되고, 뭐, 사실, 가는 기계도 grinder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과거분 사용이 ground였죠? ground. 저거 기억하세요?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다시 들어보세요.
1: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0: 그 다음에 커피 다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coffee grounds. coffee grounds s를 붙여가지고 그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캡슐 커피 기계는 capsule coffee maker. 그죠? capsule coffee maker. 들어보세요.
1: Capsule coffee maker. Capsule coffee maker.
0: 혹은 이 자리에 pod을 써도 돼요. pod coffee maker. pod coffee maker.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슐 커피 기계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This week we talked about coffee. So many aspects of coffee, right? 자, 다양한 커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었고 커피 잘안 드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뭐 카페인에 내가 좀 예민해서 커피를 잘안 먹는다. 이런 표현들은 꼭 갖다가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한주 단위로 여러 가지 주제를 수십여 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주제들 중에 여러분이 또 유용하게 쓰고 싶은 주제나 관심 가는 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 들어가서 옛날 거쭉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좋은 주제 많습니다.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천 분의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매일 하고 있어요.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Have a great day.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그거를 살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can I buy 무엇에서 구입할 것을 물어보면은 어디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꼭 여행지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되게 여행 갔을 때 어디에서 그걸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0: buy, 구매할 것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제가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때 이제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동사 자리에 구매하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can I buy 구매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쵸? 제가 그거를 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문장이 끝나면은 제가 그거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패턴이었죠? 그렇죠. 어디에서 그걸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앞에 where 붙여주세요. 그래서요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거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해서 그 구매할 것에 다양한 여러분이 명사를 넣어주시면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에서 혹시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여러분들 영어로 souven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해서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나?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해서 기념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디에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그렇죠. 바로 umbrell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an umbrella?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can I buy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an umbrella? 해서 어디에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Where can I buy an umbrella?로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객 패스는요. Travel Pas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 가시면은 티켓 한 장으로 이제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Travel P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혹시 그 여행객 패스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해서 어디에서 트래블, 저 여행객 패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is이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되게 좋아 보여요. 그거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거는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that on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that on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that one? 해서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매하다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매하다는 뒤에 구매할 것이 되게 붙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그걸 어디에서 구매할 수가 있느냐라고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으로 여러분이 그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거든요.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can I buy a souvenir? Where can I buy a souvenir? Where can I buy an umbrella? Where can I buy an umbrella?

0: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Where can I buy that one? Where can I buy that one?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에 약간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어디에서 그 기념품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a souveni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uvenir 이렇게 약간 인토네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장소에서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그 기념품 가게를 좀 들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되게 투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니까? 그렇죠. When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가이드 선생님, 혹시 기념품 가게는 언제 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can I buy a souvenir? 한 번만 더. 시작. When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When can I bu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그것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When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언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응용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요. How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그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 How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그 얘기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can I buy 구매할 것? 혹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can I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질문을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10 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바로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고 자신감까지 올려보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라는 의미의 Try Again.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얼만큼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어떤 스스로의 문제점과 스스로의 장점을 살펴보는 도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Okay, get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게 바로 딱 너한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긴거 같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게 뭐뭐이다. 이거는 예전에 이미 나섰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딱 뭐뭐이야. 그래서, 바로 딱, 요 부분. 정확하게 그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at? 바로 이거죠. It's exactly, 그 다음에, What I. 요 what도 굉장히 구어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뭐뭐 하는 것할때요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딱이란 표현은 그냥 exactly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you know what we are going to do,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그게 바로 딱 뭐뭐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의 출발점으로는요. 뭐뭐 타는 것이다라는 느낌으로요. 원하는 거야, 생각하는 바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야 라고 해서 앞에 전부 다 it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what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가 내가 바로 원하는 거야. 그러면 what I want 이렇게 붙이면 돼요. It's What I want. 그래서 바로 it's what I want. 물론 exactly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딱이라는 표현을 살리시고 싶으시면 it's exactly what I want. 자, 발음은 what I want. 빨리 하면 what I가 되는 거죠. 예, 일로 what I 이럴 때 자, what I want가 되고요. 이거 왜 바뀝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독 립문이 있는데 그 한국말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이거 왜 독립문으로 써놓고 독립문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발음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미국식 영어에서는 What I want를 T 발음이 살짝 부드럽게 What I want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거요. 예, 내가 생각하는 바야? 그럼 똑같습니다. It's what I think.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바로 내가 하는 거야. 하나가 뭐예요? 두죠. It's what I do. 되게 쉽죠? 자, 이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바야 라고 할 때는 It's what I expect. 해서 what I expect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이 what 대신에, 여기 나오는 what 대신에 무슨 뭐 that, 무슨 뭐 which 이런 거 쓰면 다 틀려요.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it, 그것의 대상도 없죠. 그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want의 대상도 없죠. 양쪽을 다 받을 때에는 what를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살짝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Ready for practice round? Okay.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Your turn. 네, it's what I want. 자, 내가 생각하는 바야. Your turn. 네, it's what I think. 내가 바로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Your turn. 네, it's what I do.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예, 네, 바로 your turn. 네, that's 혹은 it's what I expect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스트레칭 타임. 몸도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문장도 스트레칭을 한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칭 타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텝 2. 그게 딱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야. 딱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다. 그러면 아까 it's what I want. 몸하고 싶다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듣다는 뭐예요? Here. 너로부터. From you. 그러면 거기에 딱이란 단어 exactly 하나만 넣습니다. It's exactly, 그렇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Exactly라고 안 들리고요. Exact 한 다음에 그으 소리 때문에 트 발음이 잘안 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exactly가 맞지만 들리는 발음은 exactly. 마치 끌리가 어디서 오게? 이런 식의 느낌처럼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Exactly, exactly예요. Exactly, Jake Lee. Exactl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어 이름이 제이크 리니까. 자, 그래서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너로부터, from you. 됐죠?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그래서 발음도 want to가 원화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거 갱상동 분들은 잘 아시죠? 원하나 할 때 원하 이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요. 그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야.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하다 뭐였어요? It's what I do. 거기 exactly만 써볼까요? It's exactly what I do.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가 힘들잖아요.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 그걸 first thing이라고 합니다.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게요. 앞에 first 앞에 더가 왜 없습니까? 분명히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first thing이라는 표현이 부사로요. 그러니까 부사란 말도 부담되시면 첫 번째로란 뜻이에요, 이게요. First thing이 정해진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일인 거죠. 일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할 일, 세 번째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 더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로 이런 식의 느낌으로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정해진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그게 딱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야 라고 했더니 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마음을 읽은 거지. 자,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동작과 함께 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반응은 뭐예요? Right, I read your mind. 이게 read가 아니라 읽은 거니까 I read your mind. 만약에 read라고 발음하시면 항상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이야기겠죠? 자, now you know what I'm gonna say because you read my mind. If you wanna practice this, then visit our website here. 자, ebsc.co.kr 함께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 모두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6: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6: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7: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아만타니 섬은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용상 전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잘 들리셨어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out of thanks, out of sorry.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잘 캐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2.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캐치 하셨나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그것은, 즉 그것이 당나귀예요. 당나귀는요, 흰머리의 농부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연세가 지긋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그는 한 번 더 쳐다보고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되셨겠죠? 자, 이번엔 그럼 자막을 보면서 본인이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잘못 들은 부분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Whose gray hair shows. 다 중요한 내용이죠? Sign, age. 더와 of만 기능어예요. 자, 강세 다 주시면서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 sign of age 발음하실 때 들리는 소리가 sign of age 이렇게 들리죠. sign의 은 소리가 자음, of의 어 모음, 연음현상 sign of. V, 철자는 F지만 소리는 V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자음이에요. 뒤에 age의 에 모음이죠. 연음현상 of age. So, sign of age, sign of age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비어 캐피캣 Google listening 1.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네, Google listening 2.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Sign of age. Okay, Google listening 3.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잘하시네요. 자,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One more tim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여기서는 전치사 of 뒤에 모두 다 자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of의 F 소리는 V 발음이죠. 얘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out 여기에 T 사운드가 각각의 그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R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out of thanks, out of sorr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Okay, Google listening 3.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There you go.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한 번 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0: Sorry.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e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ey hair shows the sign of age. 2.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blank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빈칸에 들어갈 말은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이런 의미죠. 그 당나귀가 소중해요. 누구에게? To a farmer, 농사, 그 농부에게. 근데 이 농부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whose gray hair shows 그 희끗희끗한 우리는 흰머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gray hai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희끗희끗한 머리가 shows the sign of age 연령대를 알려주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농부 이렇게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직독직결을 해봤고요. 자연스러운 해석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의미 파악은 되셨겠죠? He gives one more blank,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그는요, gives one more, 줍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몰려, stare. 그러니까 눈길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해요? 쳐다보기 응시란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번 또 쳐다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Look out of thank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보고요. Out of sorry. 미안한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Blank continued the Inca civilization.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이어가기 위해서 잉카 문명을요. An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기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ivilization, 영국식 발음. 북미권에서는 civilization. 기억하시죠?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자,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2: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bs.co.kr로 오셔서 지나키는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실력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to review. Bye, everyone.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nny versus slim. Skinny versus slim.
1: Th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kinny 그리고 slim인데요. 외모 관련된 단어들이라서 더욱더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0: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1: 첫 번째 단어 skinny부터 할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kinny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skinny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래어고요. 영어로 확실하게 발음하실 거면 skinny. skinny.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kinny 같은 경우는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좀 삐쩍 여인을

스캐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어감으로 뭔가 깡마른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skinn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bit of a negative nuance. It can depend on your tone,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So you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I was a skinny kid. Skinny, 깡마른, skinn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네, 제 표정 보이시죠? 네, 이것도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거죠. 부모님은 너무 마르셨어. 그래서 여기서 too, too라는 단어까지 넣으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르셨어.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lim라고 하면 어색해요. 네, 여기서는 skinny라고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장이요.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네, skinny 청바지, skinny jean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영어로 skinny jeans라고 합니다. 네, jeans 이렇게 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저 스키니 청바지는 너무 꽉 끼는 것 같아. 네, 여기는 스키니가 이제 형용사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청바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이거는 나는 깡마른 아이였어. 나 정말 말랐어. I was a skinny kid. Oka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다음은 slim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도 슬림 아니고요. 이름절로 slim, slim. 여기서는 I 발음이 있는데, I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E도 아니고, E도 아니고요. 약간 중간이에요. 그래서 에 해볼게요. 에 거기다가 slim, slim. 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Okay. Slim, 사람의 체격 등이 호리호리한 이거를 slim이라고 하고요. Skinny보다는 긍정적인 어감으로 날씬한에 더 가까워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little bit of a negative nuance to it, but slim on the other hand means you are skinny but in a healthy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look slimmer. She has a slim waist.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Slim, 날씬한, slim.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너는 더 날씬해 보인다. 여기서 you look skinnier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더 조심스럽게, 좀더 긍정적으로, 보기 좋다는 뉘앙스를 좀 넣고 싶으면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look slimmer. Oh, wow. You look slimm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lim waist. 그녀는 허리가 날씬하다. 그럴 때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She has a slim waist. She has a slim wai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do you manage to
to stay so slim. 오, 문장이 좀 길죠? 여기서 how do you manage?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너는 어떻게 무엇을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How do you manage? 이거는 통째로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You have 3 kids and you know you're already in your 40s.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What do you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 볼게요.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Very good. 정리해 드릴게요. Okay. Skinny 같은 경우는 이 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깡마른, skinny, skinny. 그래서 이거는 맥락 따라서 아주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국 문화, 특히나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영어권 나라들에는 외모 관련된 말들은 아주 조심하게 사용하거든요. Okay. 그리고 slim. slim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Great work!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디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커피 한 잔을 가볍게 좀 마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잠이 깬 기분이고요.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잠이 올때 드시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게 커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이 커피라는 주제입니다. 커피 관련된 주제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커피숍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커피를 마시면 방금 전에 제가 좀 잠이 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각성 효과라든가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약간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계속 커피가 당기는 이유도 아마 카페인 성분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효과부터 시작해서 커피숍이나 이제 카페 관련된 얘기가 또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단어들 좀 살펴보고 커피숍 앱은 왜 했냐면요. 요즘에 그 주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리두기 시대에 더 활성화된 게 뭡니까? 앱으로 주문하는 거. 저 원거리에서 주문하는 거. 그 저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하는 거. 그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변전사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뭐 설탕하고 커피하고 프리마하고 섞어서 먹던 시대에서 커피 믹스 나오고 요즘 이제 원두 커피에 요즘 캡슐 커피 기계까지 우리나라도 지난 4, 50년간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0: 커피 기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캡슐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자, 커피 효과는 딱 나와야 되는 말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뭐 나와야 됩니까? 카페인 나와야죠. 카페인 영어 발음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카페인. 카페인. 일단 카는 아니고 약간 캬에 가깝고요. 뒤에다 강세를 주시고 이제 좀 끌어주셔야 돼요. 카페인. 카페인. 됐습니까?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1: 카페인. 카페인.
0: 됐죠? 카페인. 자, 카페인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잠 깨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각성 효과라고 뭐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는 약간 stimulat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졸려요. 나른해요. 커피 한 잔하면 잠이 깨고 막 그런 stimulating effect. stimulating effect. effect. 요건 뒤에 강세 줘야 됩니다. 들어볼까요?
1: stimulating effect. stimulating effect.
0: 이런 거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Caffeine has a stimulating effect.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카페인에 이렇게 좀 잠이 깨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 할 때. 자, 이것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독성. 즉, 커피를 계속 마시고 또 마시게 되는 이유는 약간 이 카페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Addictive. Addictive. 형용사죠? Addictive. 읽어보세요. Addictive. Caffeine is addictive. 그죠?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다.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효과 얘기하면서 필요한 말들이죠. 카페인 안에는, 자, 커피 안에는요. 카페인 성분이 중독성이 있게 만든다. 카페인 자체가 중독성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카페인이 커피 안에 있는 거니까 in coffee 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이 addictive하게 만든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를 카페인으로 잡을까요?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아, 요 뒷부분 조금 명작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커피 안에 카페인이 바로 그것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되셨어요? 요런 영작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요 뒷부분에 갑자기 의문사 절이 들어가가지고 What makes it addictive? What makes it addictive? 즉, 요 카페인을 꾸며주는 말로써 요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문장은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요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요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어적으로 붙여서 영작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인 발음 잘하시고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0: 나른할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점심 먹고 한 잔 하게 된다. 나른할 때는 뭐 졸린 거는 sleepy. 그거 아시죠? sleepy. 요거 한번 볼까요? drowsy. drowsy. 요건 언제 쓰는 말이냐? 요거예요. 몸이 좀 나른해요. 네. 충곤증이나 뭐 식곤증 같은 거 올 때라든가 아니면 어제 좀 늦게 자서 좀 졸려. 그때가 drowsy입니다. 그죠? 나른할 때. 자, 커피를 언제 먹어요? I drink coffee when I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자, when someone feels drowsy. 자, 들어보세요.
1: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른할 때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일단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을 해보죠. Perk someone up. 좀 생소한 단어죠. Perk 자체가 이렇게 기분을 띄운다의 어떤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perk up, perk up, up까지 들어가면 확실해집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다 혹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그죠? 그래서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 별명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은 cup of coffee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명이 뭐냐면요. A cup of joe. 요거 커피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A cup of joe. A cup of joe perks me up. A cup of joe. Joe. 이게 커피라는 뜻입니다. 요게 a cup of coffee 대신에 요건 별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A cup of joe. A cup of joe.
0: 자, 그러면 나른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 번쩍 든다. 이 말을 영작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요 부분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는 나른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준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주어를 커피를 잡고 coffee can perk you up. 됐죠? 배운 거 써봤죠? coffee can perk you up. you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화 시킨 거예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나른하거나 졸릴 때 커피 한잔 하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이 표현만 잘 쓰면 돼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자, 들어볼게요.
1: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0: 카페인에 예민 증상이 있으신 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를 안 단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카페인에 예민하다. Sensitive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2가 연결고리입니다. 카페인에 예민하다. Sensitive to caffeine. 그죠? Be sensitive to caffeine. Some people are sensitive to caffeine. 그렇게 영작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단어가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커피 마시는지 나오는 증상들인데 요 단어 꼭 좀 알아둘게요. Jittery. 처음 보신 단어지만 외웁니다. Jittery. 요게 무슨 말? 요거야. 초조하고. 그죠? 신경 과민이고. Jittery. Jittery. Jittery. 들어보세요.
1: Jittery. Jittery.
0: 카페인 예민 증상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Jittery. 하나 더 있어요. Hyperactive. Active는 되게 좋은 거예요. 활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hyper는 과한 겁니다. 신경 과민이에요, 이것도요. 비슷한 뜻이에요. 흥분된 이란 뜻으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hyperactive. Hyperactive. 오, 커피 마시면 너무 없대. 이런 거 있죠? Hyperactive. Hyperactive. 그렇죠? 과다 섭취하거나 일단 커피 자체에 예민하신 분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들어볼게요.
1: Hyperactive. Hyperactive.
0: 자, 문장으로 만들어볼게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신경 과민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예민한 사람, sensitive to coffee 하신 분들은 jittery 될 수 있다. 어서볼까요? Jittery.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Jittery.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커피 마시면 신경 과민이 될 수 있다. 됐죠? 다시 한번.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이해되시죠? 이 문장 연습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1: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0: 오케이, 할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커피 효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 자, 카페인 때문에 중독성 있죠? Addictive.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예민한 경우는 sensitive.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Caffeine. 발음 잘해주시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과 커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효과 관련된 이런 주제도 저희가 안 해본 주제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보기는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화통화로 어우,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어떤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쪽에 있는 어떤 것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궁금한 상황을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단은 궁금한 것의 그 상태를 물어보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혹은 How are 궁금한 것.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죠. How are you? 그렇죠? 넌 어떠니? 라고 그렇게 궁금한 대상을 물어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이제 그쪽 상황에서 어떤가요? 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 궁금한 것의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뒤에 there 붙여주시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제 앞으로 궁금한 것 그 자리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re가 빠진 이유는요. 이제 궁금한 것을 단수로 오늘은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것에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으로 날씨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날씨, 그쵸? weather 넣으세요. How is the weather? 이렇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there 붙여주시는 순간, 그쵸?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there 넣고 빼고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만났을 때 How's the weather? 날씨는 어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거기 날씨는 어때?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해서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미세먼지가 이슈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거기 미세먼지는 좀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미세먼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혹은 인도 이쪽에서 사실 이제 이슈가 많은 거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미세먼지 자체는 fine dust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기질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how is the air quality? 라고 해서 air quality 어떤 느낌이요? 공기질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상태는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how is the air quality예요. 그런데 거기 미세먼지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re까지 넣어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Quality, quality.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그쵸, 바로 situation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거기 좀 상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ife라는 명사가 바로 삶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how is your life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좀 사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한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거기서 좀 사는 거는 어때?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을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0: 그렇죠. 원래는 how is 궁금한 것으로 해서 그건 좀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되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how i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얘기를 해서 there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과 전화통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 여러분이 구분되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0: 첫 번째 문장으로 그쪽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온 거예요. 혹은 출장을 갔다가 온 겁니다.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땠어요? 라고 과거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했었던 네 가지의 문장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떠냐? 라는 거를 그쪽 상황, 그쪽 궁금한 건 어땠습니까? 라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실 때는 How wa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쪽 미세먼지 어때?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답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세먼지 안 좋아요. 나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무엇? is 형용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 좋아. 뭐 여기 날씨 지금 여기 상황 괜찮아. 여기 삶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일단 the air quality 혹은 the situation 뭐 혹은 뭐 my life 이런 것들 혹은 the weather 이런 것들 넣고 나서 이제 is good, is ba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안 좋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 나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여기니까 here 넣어가지고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제 답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걸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as you know. 자, 매일 10분 영어죠. 그 중에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 어떤 문장,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맨 처음 the starting point is really important. 오늘의 mindset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을 기다려요. 내가 그냥 받아 적고 공부하고 외울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0: 그래서 도전이야. 해볼 거야. 내가 얼만큼 할지? 이런 나름대로 열정을 좀 불살라 보세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드리는데 왜 결과가 달라야 됩니까?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재미도 얻으시고요. 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진짜 해보신 거 맞죠? 자, 느낌은 이거예요. 어?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혹은 여자분들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궁금한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고요. 영어에서는 당연히 how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How는 어떻게, do you, know지만 빨리 하면 how do 할 때 the 발음이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연습해 보러 갈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알아? 이거 사실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계속 보시면서 아이 그거 안 했잖아, if.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if가 만일의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것인지 어떻게 알아?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인지의 느낌이 if인 거죠. 자, 이게 네 권자인지 어떻게 알아? 증명할 수 있어? How do you know? 그 다음에 뒤에는 It is yours. 그 사이에 if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So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발음도 if it is인데 빨리 하면 if it is. If it is. 이게 되는 거죠. If it is. If it is. 됐죠?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자, 그게 이거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과일이나 뭐 다른 것들. 그죠? So how do you know if it is? 익다가 뭐예요? 익은. R-I-P-E. Ripe라고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R-I-P-E가 익은의 뜻이에요. 자, 그게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뭐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뭔가를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거죠.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예, 그래서 blocked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물론 이 단어 말고 stopped, 막혔다 아니면 clogged, C-L-O-G-G-E-D 쓰셔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다 외워야 된다.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나만 딱 하시고요. 나 stopped가 마음에 든다. 그럼 하나만 하세요. 마음을 비우셔야 사실은 더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자, 그래서 바로 R-E-A-L 이거 알아두세요. 발음이 real 하면은 이거는 진짜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R 후방의 이란 뜻을 쓸 때는 rear. 걔는 rear, 얘는 real. 을 발음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힌트 드리면 your turn time. 이게 내 건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얘를 보고 따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상대편한테 야, 이게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책이 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됐고요.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B-L-O-C-K-E-D. Stopped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러면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If it is real. 아시겠죠? 자, 그러면 step 2. 연결해 볼까요?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나 뭐 이런 어떤 바디 랭귀지를 읽고 싶다는 거죠. 뭐 머리를 뒤로 넘긴다든가 아니면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Many signs that a girl when a girl likes you, right?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그렇죠? 인지 아닌지 if. 그렇죠? A girl.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if a girl likes you.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빨리 하면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이 발음은 자주 해드리겠지만 girl, G-U-L-L, girl, seagull, seagull 할 때 우리가 갈매기라고 할 때 그거는 girl 이거고요. 이거는 girl, girl 한 다음에 Earl 처음 뒤로 땡기면 돼요. Girl. 됐죠? 아보카도가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보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How do you know? 그렇죠? If it is ripe에서 그 이 자리에 If an avocado is ripe.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라고 얘를 잘 비벼서 잘 익어서 후숙을 시킨 다음에 색깔이요. green인데 얘가 green이 becomes brown. brownish로 바뀌어요. 약간 브라운 색깔로. 그때 후숙을 한 상온에서 한 2, 3일 정도 시키면 잘 익습니다. 부드러워요. 걔를 쫙 비벼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고 토마토, 그게 과카몰리라고 하는 멕시코식 샐러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된장 정도 됩니다. 된장. 쌈장 같은 느낌이 바로 과카몰리. 그게 바로 아보카도로 만듭니다. So how do you know if an avocado is ripe? 됐죠?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내 번호를 찾아냈어요. 이거 어떻게 알지? 전화가 안 되는. How do you know if someone blocked my number? How do you know if 인자는지 if someone blocked whose number? My number. 이게 부담되시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장면 떠올려도 부담되시면 다 버리고 문장 하나만 두 번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아, 무슨 뭐 이럴 때 아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이렇게 거기까지만 딱 끊어보시고요.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A girl likes you.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라고 했더니, hey, go and ask a girl about it, not me. 그래서 g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sk a girl about it, not me. 물론 제가 이렇게 해드렸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쌤, 혹시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예. 뭐, making eye contact, 뭐, 눈을 맞춘다든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With your sincerity and dignity. 여러분의 진정성과 무엇인가 integrity. 이런 어떤 진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의 진심을 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it's an easy thing to do. Okay, it's a breeze. Where? Just right here. 아주 쉽습니다. 자, ebse.co.kr 오셔서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And most of all, love. By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팝송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오늘의 이 노래가 꼽힐 가능성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비틀즈의 Yesterday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꽤나 옛날 노래라면 옛날 노래죠. 하지만 요즘에도 들었을 때그 울림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Yesterday가 떠나간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이 Yesterday의 가사 중에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프다 이런 내용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헷갈리고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가사의 제대로 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used to be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사용되는 이 문법 요소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정도의 뜻이라고 들 많이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습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used to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강조하는 쓰임으로써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옛날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봤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이해가 되면요, 오늘의 가사가 진짜 그 큰 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분명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이렇게 나와 있죠.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한번 더.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A law firm 하면은요, 이게 법률사무소거든요. 법률사무소. 그거 신경 쓰시면서 I used to work 그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일을 하곤 했었다는 거죠. 적어드린 것처럼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게 과연 내 습관일까 따지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used to가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에 썼는데 과로치고, 어떻게 말하자면 과로치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라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는 말을 used to work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이거 발음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use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연음 때문에 used to. used to. 그러니까 중간에 used to 발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I used to work. I used to work. 이 정도로만 읽으셔도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politician now, but he used to be an actor. 자, he is a politician now. Politician 하면 정치가죠. 그는 지금은 정치가예요. But 하지만 he used to be an actor. Actor 하면은 배우니까 그는 예전에는 배우 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문장에서도 이 의미가 드러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used to be an actor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때는 used to be 이 d 발음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he used to be an actor, he used to be an actor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해 주시면 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Suddenly, 갑자기요. I'm not. 자, 잘라서 해석해 볼게요. I'm not. 내가 아니랍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Half the man. The man 하면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 Half the man. 그 남자의 반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남자냐면 I used to be. 내가 예전에 이었던. 그러니까 내 옛날의 그 모습. 그 남자가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내 옛날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요. 내 옛날 모습의 반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내 반쪽이 떠나간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내 반쪽보다도 더 가져갔나 봐. 5대5 지분이 아니라 내가 4였고 나의 사랑이 6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나를 떠나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예전 내 모습의 반도 아니게 됐습니다라는.

사실 어딘가에 뭐 아프다, 슬프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신경 쓰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네사는 예전에 뉴욕에 살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 신경 쓰면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먼저 주어 넣어줘야 되고요. Vanessa. 영어로는 Vanessa.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Vanessa가 옛날에 뭐뭐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말할때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Vanessa used to live. Vanessa used to liv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쵸?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었는지 in New York 말해주시면 이 문장 완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읽을 텐데 발음에 신경 써서 used to는 아니다. used to. 이렇게만 읽어도 된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가볼게요. 두번 갑니다.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한번더 갈게요.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좋아요.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제 어머니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시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렸어요. 읽어주시곤 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과거의 습관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 안에 여전이나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라는 뉘앙스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주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네, 엄마로 시작하면 되니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used to 쓴다는 것까지 합쳐서 시작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My mother used to. My mother used to. 그리고 그 다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긴 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사 read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살짝 어색할 수 있거든요. Read me stories. 나에게 stories, 이야기들을 읽어줬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언제 읽어준 거예요? Before bed. 침대 전에가 아니라 여기서 bed는 그냥 잠자리라는 의미로서 잠자리 전에, 즉 잠들기 전에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요. 해서 오늘의 문장, 두 번째 문장이었죠. 완성이 된거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before bed. Every night.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Yesterday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정말 3분만 시간 내서요. 그 가사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코브라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뭐였죠? ish였어요. ish. 되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어떤 형용사 뒤에 ish를 붙이면 그 형용사의 약간 긴가민가한 버전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시간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9ish 하면은 9시 경 이런 뜻도 되고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 라는 걸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하고 ish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back feels a little tired-ish, that's awesome. 이랬어요. 혹시 등이 약간 이렇게 지치시다면, 약간 지치시다면 That's awesome.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큐!
1: How was your date?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That's good. Finally,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ish.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How was your date? 친구가 데이트를 했나 봐요. So, how was your date? 데이트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여기서 sheepish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sheepish에 나오는 그 ish는 오늘에 다루는 ish이긴 하나 sheepish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어리바리하고 아니면은 조금 너무

순진해서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거를 sheepish 얘기해요. 그래서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조금 어리바리해 보였는데 in a cute way. 대신 조금 귀엽게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oh, that's good. 완전 좋은 거잖아. Finally, 드디어.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이랬어요. 너는 정말 stay away. 좀 피해야 돼. From bad guy. 나쁜 남자. 좀 그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 ish. 이럽니다. Oh my gosh. He did say.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뭐라고? He has a girlfriend. 여자친구 있다고. ish.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has a girlfriend-ish. 그랬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think he has a girlfriend-is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Were you? No, I got there at 9-ish. That's not late. 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오늘 상사가 왜 이렇게 그쪽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그러니까 상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I was late. 내가 출근을 늦게 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were you late? 그냥 줄이는 거죠. Were you?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아니요. I got there at 9-ish. 이랬어요. I got there at 9-ish. 한 9시쯤 도착했어요. Well, that's not late. 그건 늦은 건 아니죠. That's not l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ish를 붙으면은 약 9시 경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대화문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So now your back is so much stronger because of the cobra pose.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prone hip opener and I'll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So 오늘 우리 코브라 자세를 통해서 등 근육을 좀 단련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엎드려서 하는 골반 열기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ish. 조금 생소하게 좀 다가왔죠, ish.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워 맞춰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내일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And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I texted you the other day and you didn't write back.
1: Yes.
0: You didn't even read it.
1: I did read it. I just decided not to answer.
0: You basically ignored
1: yes,
0: my text.
1: I purposely ignored you. 네. You should know by now.
0: 지금 문자를 주고받은 아니 제가 보내기만 하고 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주제가 바로 문자 메시지.
1: We're talking about texting.
0: Exactly. Texting입니다. Texting 하면은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그냥 texting 문자 보내기, 문자 메시지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번 주 주제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text slower than I thought.
0: I text slower than I thought. Mm-hmm. 좀 바꾸면 I text more slowly than I thought 하면

0: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상위 95%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상위 5%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뺄셈을 좀 해야죠. 그래서 그 속도라면 which puts me 나를 어디에 넣어준다. In the 95th percentile of all the people, 뭐 전 세계 인구의 타자 속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1: Of course.
0: 그 점검을 안 해봤다면, 그래서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타자 속도를 한 번이라도 재본 사람이라면 그들 중에서 상위 5%에 puts me 해당됩니다.
1: Right. That is actually quite fast. You got an A+ in Georgia.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1: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0: 이 문장 구조를 보자면 the time was when이 아니고 the reason was when이어서 약간 연결이 100%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right.
0: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뭐 때였을 거예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알아보다, 알다. 그래서 how quickly I type, 내 타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고 싶었던 이유, 왜 알고 싶었을까? Was probably 아마도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일자리를 찾고 있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1: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0: 네, 먼저 단어부터 글로 받아 적는 것.
1: Transcription.
0: 네, 이 trans라는 것이 translate에도 쓰이지만 yep.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1: Transfer.
0: 파일을 이전하는 거, 보내는 거, 돈을 송금하는 거 다 transfer죠. 누군가가 다른 회사, 다른 뭐 지사로 발령나는 것도. 그런데 transcription에서 transcribe, 뭐 script 이런 말 있잖아요.
1: Yeah.
0: 그게 다 글로 적혀 있는 걸 말하죠.
1: 그래서 Writing.
0: transcription 하면은 글로 받아 적는 것, transcribe를 하는 거, 받아 적어진 그 녹취본은 또 transcript라고 하기도 해요.
1: Yeah.
0: 그래서 그쪽 분야로 가볼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going into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어떤 분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쪽 일을 하는 거.
1: Yeah,
0: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1: And what else does she have to say?
2: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when texting.
1: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0: That was definitely some additional info.
1: yeah.
0: Typing과 관련은 없었지만.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핑 속도를 알고 싶었던 게 이쪽 일을 해볼까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그냥 앞으로 what to do with my life 앞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뭘 할지라는 걸 이제 직역하면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1: Yeah, like how do you want to live? But basically what job you want to have? Yeah. What career you want to pursue?
0: What kind of path you want to take with your life? 그래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As most young people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1: Right?
0: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그런데,
1: yeah.
0: 그런데.
1: She says,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0: 그래서 타이핑 속도는 빠르다는 거, 상위 5%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알게 되었지만,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치는지는 한 번도 알고 싶었던 적이 없대요.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1: Yes.
0: 당연히 타자랑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get curious to 뒤에 아까는 요약 문장에서는 C가 나왔고,
1: C.
0: get curious, you are curious to What other verbs? Like see, know,
1: no.
0: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보는 거, 알게
1: yeah.
0: 되는 거,
1: find out,
0: get curious to, 여기서는 test라고 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And she tells us how it's different, which is something that we know.

0: 문자 메시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Translation, I text slowly. When you're typing a funny text, but the group chat is moving on too fast, you're just like, slow down. You're ruining my comedic timing.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Okay, so Baron says,
0: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Mm-hmm.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actual words, 그러니까 실제 단어를 쓴다는 말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자 안 쓰고
1: yeah. No LOLs 네. and BRBs.
0: I'll be right back, laughing out loud.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실제로 단어를 쓰고 punctuation, 그러니까 마침표, 느낌표, 점 다 찍는다.
1: Exclamation point.
0: Translation,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번역해 주자면 mm-hmm. I text slowly, 나는 yeah. 문자 메시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이고요.
1: And Christy says,
0: When you're typing a funny text, but the group chat is moving on too fast, 재밌는 문자를 쓰고 있는데 뭔가 웃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전체 단체 창이 너무 빠르게 문자가 올라갈 때 you're just like,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Slow down, 좀 늦춰봐. 천천히 해. You're ruining my comedic timing. Comedic timing이라는 것은 웃길 타이밍인데 그걸 yeah. 지금 너네들이 놓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Mm. And she probably can't type because she's slow.
1: Yeah, because she's too slow, right? Mm. I feel you on that one, Christy, because that happens to me all the time. But I send it anyway.
0: Anyway.
1: And I say, go up and see.
0: Do people laugh anyway?
1: Yeah,
0: okay.
1: they do.
0: You have nice friends.
1: Perfect.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okay.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 조시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great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Today's recipe is cream curry hamburg steak. Creamy curry hamburg steak.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ground beef and ground pork. Ground? 맞다. 땅은 아니에요. Ground beef 얘기는 다진 소고기. Ground pork, 다진 돼지고기. 그리고 breadcrumbs. Crispy breadcrumbs. 그 판가루 필요해요. We have cream, 생크림. We have an egg, 딸기알. 하지만 빵만 필요해요. We have curry powder, onion, water, 그 카레 파우더, 양파, 물.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Canola oil, 카놀라유. Carrots, 당근. 다진 마늘, minced garlic. Minced도 다진요, 다진. When we mince something,

0: We make it into little pieces. 그 아주 조금만 부분 잘라요. 손으로 아니면 기계로. 그래서 minced garlic. 소금, salt, we just need a pinch. Soy sauce, 간장. 그리고 통후추. We need whole black pepper. 나우 Let's start cooking. First, we're going to finely chop the onion and the carrot. Now, let's chop the onion. Finely chop.
1: 손가락 조심하세요.
0: Be careful of your fingers.
1: 이렇게.
0: And now, let's chop the carrot.
1: 이렇게 잘라요. 당근 조금 더 딱딱해요. 손 조심하세요.
0: 아이고. Now, let's cut this way.
1: 당근은 조금 더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힘 써야 돼요.
0: And now let's chop this way.
1: 이렇게 잘라도 돼요.
0: 다진 양파하고 당근 있습니다. Now let's make the hamburg steak. 이제 우리 함박 스테이크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put in the ground beef, 우리 다진 소고기. We put in our ground pork,
1: 우리 다진 돼지고기. 오, 저는 돼지고기 너무 좋아요.
0: We put in our breadcrumbs, 우리 바삭한 빵가루 들어가요. 와. Now let's crack the egg. 우리 반만 필요할 거예요. So let's whisk the egg.
1: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노랗게 됐을 때 됐습니다.
0: Now we put in half the egg. 우리 달걀 반 정도?
1: 오, 제 생각에 이 정도 충분해요.
0: Now, we need our onion and carrot. Now we add in the onion.
1: 우리 양파 들어갈 거예요. 다진 양파.
0: Chopped onion. And chopped carrot.
1: 우리 다진 당근도 들어가요.
0: And we need our minced garlic.
1: 우리 다진 마늘도 들어갈 거예요.
0: We need a pinch of salt.
1: 아, 여기도 pinch.
0: P-I-N-C-H. 이렇게. pinch. 그래서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1: 소금 한 꼬집.
0: And some soy sauce. 우리 간장 조금 필요해요. 마지막에 통후추.
1: 아, 통후추 되게 좋아요. 오, 통후추 냄새는 맵지만 좋아요.
0: We mix. 장갑 좀 필요해요. 우리 믹싱 하겠습니다. Let's mix with our hands.
1: 우리 손 믹싱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재료들이 섞여서 해야 해.
0: Now, let's make a patty.
1: 우리 이제 그 함박 스테이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납작해 만들어요.
0: We're gonna make it a little flat.
1: 네, like this.
0: Okay, let's fry the hamburg steak.
1: 네,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서 함박 스테이크 요리합니다. 우리 함박 스테이크 팬에서 넣을 거예요.
0: 이제 우리 좀 참아야 돼. We have to wait 5 minutes for each side.
1: 우리 이적 조적 5분씩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I think it's ready to turn.
1: 우리 한번 뒤집어요.
0: 오, 좋습니다. 아, look at this.
1: 아, 그 색깔이 되게 좋습니다.
0: 우리 golden brown 하고 살짝 또 어두운 갈색 있을 때, 오, 진짜 맛있어요. 또 5분 기다려야 돼요.
1: 이제 우리 이 숟가락 빵만 물 넣을 거예요. 그 다음 lid 덮여요.
0: We put the water in.
1: 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리 왜 물 넣는 거 아세요?
0: 왜냐하면 그 스티밍 할 거예요. 이런 스팀 요리는 물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을 때 온 고기는 요리할 수 있어요. We can cook all the meat inside and outside. 그 안에 있는 고기 그리고 밖에 있는 고기 모든 것은 다 요리할 수 있어요.
1: And we turn it.
0: And one more minute. And now our hamburg steak is done. Now, let's make the creamy curry.
1: 이제 크림 카레 만들어 볼 거예요.
0: We put the curry powder in and the water in.
1: 네, 우리 카레 파우더하고 물 이렇게 넣는 거예요.
0: And now, on high heat.
1: 와, 벌써 카레 냄새 나오는 거예요.
0: I can already smell the curry. Now, let's put in the cream.
1: 우리 생크림도 넣을 거예요. 달콤한 크림 쓰지 말고 Don't use sweet cream. 설탕 없는 크림 쓸 거예요. 왜냐면 설탕 들어갔을 때 너무 달콤한 가래 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터치 할 거예요. Do you like eggs? 우리 친구들 달걀 좋아하세요? Let's crack the egg. One egg. Now we wait. 이제 기다리세요. Okay. Now everything is ready. First, we put the sauce on the plate. 우리 카레 접시 위에 넣을 거예요. 우리 함박 스테이크도 넣을 거예요. Let's put the Hamburg steak on top. The Hamburg steak. 마지막은 fried egg. 우리 함박 스테이크 위에 예쁜 달걀 프라이. 이제 크림 카레 함박 스테이크. Creamy curry Hamburg steak. 완성됐습니다. Now it's time to taste. 이제 맛보기. 와. 와. 그 고소한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그 맛있는 크림 카레. That delicious creamy curry. Everything goes together. 뭐 합쳐서 진짜 맛있어요. We have creamy curry, savory Hamburg steak, delicious fried egg. 드디어 다 끝났어요. We made a delicious dish. Yes, 크림 카레 함박 스테이크. Creamy curry Hamburg steak. I hope you like it.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할게요. So come back soon. See you.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1: 아.
0: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1: 그리고 이제 아.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0: 아하.
1: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0: 아하.
1: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예,
1: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1: 예.
0: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0: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1: 네.
0: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1: 그렇죠.
0: 나요.
1: 누구나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0: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e in, knock?
0: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Oh, 미안,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0: What?
1: Sorry, I'm sorry. I 그 knocked before I can't.
0: You didn't knock.
1: Sorry.
0: What? Listen, I'm 13 now.
1: Mm?
0: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이고, privacy?
0: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 알았어. 13살 따라.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0: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1: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0: Promise?
1: Promise. 아우, 간간시러워.
0: Okay. Next time you better knock.
1: 어머머머.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1: 아유.
2: 그래서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1: 네.
2: 좀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1: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2: Yes.
1: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2: 지금
1: 이런 톤이에요.
2: 엄마에서
1: 예,
2: 느꼈습니다.
1: 엄마. 예.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2: Mm-hmm.
1: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2: Alright. Mom, can you 뭐뭐?
1: 예, 그쵸. 노크 할 수 있어요?
2: 뒤에가 뭐예요?
1: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2: Okay.
1: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2: Okay, okay.
1: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 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2: 오.
1: 예.
2: 와, 단어는 진짜.
1: K 묵음.
2: 믿고 보는 슬기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1: 네.
2: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1: Yes.
2: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당연히.
1: 네, 그쵸, 그쵸.
2: 다행히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1: 맞아요.
2: 근데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1: 그쵸.
2: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 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1: no라고
2: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1: 네?
2: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O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1: Knock.
2: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knock 이건 절대 안 되고요.
1: 네?
2: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1: knock, knock.
2: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2: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knock를 하는 거, 뭐 문에 knock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1: 어, 그래요?
2: 네.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1: 예.
2: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1: On.
2: Why?
1: 우에다 하는 거니까.
2: 우에다가요?
1: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맞죠? 그
1: 예.
2: 면에다가
1: 그쵸.
2: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2: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1: 네.
2: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door 이라고 해야지
1: door.
2: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1: 오,
2: 안 됩니다.
1: 네.
2: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네.
2: So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1: 오.
2: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1: 야.
2: 면에다가 그쵸?
1: 그렇죠.
2: Right?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1: 네.
2: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1: Before.
2: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에인데
1: 네.
2: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1: 문장인데요? 평서문?
2: 맞아. That's right.
1: 네.
2: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 라는 느낌.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
1: 그쵸.
2: 가 되는 거죠.
1: 네.
2: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1: 예.
2: get이 도착하다죠?
1: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1: 네.
2: So,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 거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1: 네.
0: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어,
0: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1: 그렇죠.
0: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1: 맞아요.
0: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맞아요.
0: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1: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0: 오,
1: 이런
0: 쓰기 너무
1: 느낌으로.
0: 좋죠.
1: 네.
0: So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1: 그렇죠.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0: 다
1: 틀렸네요.
0: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1: 예.
0: 너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자,
1: 아하.
0: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1: 그렇죠.
0: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니까 자,
1: 모르죠.
0: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p.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얘는
1: 와,
0: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얘는
1: 이렇게?
0: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1: 네.
0: 그래서 문장 두 배, 세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1: 오케이.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라고
1: 진짜.
0: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0: 약간
1: 나오거든요.
0: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오케이. Okay. 약간
1: 예.
0: calm하고 아,
1: 그쵸.
0: 인정해줘야 된다.
1: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you're sorry.
0: I'm
1: I'm
0: sorry.
1: sorry.
0: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오케이. 자, I'm sorry. 이거는 미안 아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에서
1: 네.
0: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쓸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sorry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sorry.
0: 그렇죠.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apostrophe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1: 아.
0: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을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1: Should have.
0: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렇게
1: 아하.
0: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수 없으면 소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기 갔어야 됐는데. 아, 너나 깨워줬어야 됐어. 이런
1: 맞아요.
0: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1: 네.
0: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1: 그쵸.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So,
1: Yes.
0: again, should have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줄 알았는데
1: 아.
0: 잘못 엉뚱한 걸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랬을 때 두 번 영어로 보여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아,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Yeah.
0: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아,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랬을 때 아,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예.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1: 어.
0: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추천한다.
1: Should have.
0: Yes. 그러면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1: 그렇죠.
0: 그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 한 겁니다.
1: 그렇죠.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1: 오.
0: Privacy 존중해 주세요.
1: 야.
0: 이게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1: 오.
0: 미국에서는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그것도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1: 아.
0: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 네.
0: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1: 맞아요.
0: 걸 중요하다 보니까
1: 네.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0: Yeah.
1: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에, 존중해달라.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에,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 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Oh, respect해요.
1: 네, 이렇게 또
0: okay.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1: Yes.
0: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mm-hmm.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그렇죠?
0: admire 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 예,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1: 예.
0: 정확히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privacy를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respect 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admire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 것 같은
0: 딱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말해줘요. I admire you.
0: Oh, no. 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1: 네.
0: 있다.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Mm-hmm.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 좀 인정해줘라.
1: Yes.
0: So, my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외래어로.
1: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1: 예.
0: 그렇죠?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해보세요.
1: V.
0: Mm-hmm.
1: V.
0: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

0: 있는 no, no, 네. privacy, privacy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관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1: 예.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1: 그래요.
0: 저도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please 그 다음에 명령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듯한.
0: That's right.
1: 네.
0: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렇죠.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1: 자,
0: 이번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그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오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더 주의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네. 하게 되네요.
0: Oh, respect.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0: 더 뭐 할 거다.
1: 주의한다.
0: 주의한다.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주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0: Mm-hmm.
1: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0: Mm-hmm.
1: 조심하는 거니까요.
0: Mm-hmm.
1: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Hey,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1: 그쵸,
0: 겁니다.
1: 그쵸, 그쵸.
0: So carefu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쵸, 그쵸.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1: 어.
0: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1: 아.
0: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1: Yes.
0: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그래서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1: careful, careful.
0: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Now On.
1: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만 들려요.
0: 오케이. So, From Now 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1: 오.
0: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yes,
1: wow.
0: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둘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From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이 순간.
0: This
1: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런 거.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yeah.
0: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리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1: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1: 네네.
0: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 네.
0: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1: I should have knocked.
0: 그렇죠,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Mm-hmm. 뭐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1: 예. Yeah.
0: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Okay?
1: 네.
0: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1: yes.
0: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1: 네.
0: I'll be
1: I'll be
0: nice,
1: more
0: 뭐 이런 식으로
1: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0: 갑자기요. 아,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1: Yes.
0: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서 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1: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0: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6: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6: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You should be.
6: Yeah, knock.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1: 정말.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0: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1: 맞아요.
0: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1: 그렇죠.
0: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됩니다.
1: 와우.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와, 이걸
1: 오,
0: 만들어 볼
1: 지금
0: 겁니다.
1: 신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예.
0: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약간 저의 느낌입니다.
1: 오.
0: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거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1: 네.
0: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0: 아하,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1: 근데 저는 차이를 잘
0: 저도
1: 모르겠던데
0: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0: 아시더라고요.
1: 민감하신 분들은 네, 딱 알아냅니다. 맞아요. 아무튼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를 한번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새로
2: I need English.
0: 예, 예,
2: sorry.
0: 예,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2: New arrival.
0: Yes. 그 no sugar.
2: No sugar.
0: Jelly.
2: Jelly.
0: Try.
2: Oh, have I tried?
0: Yeah, yeah. Ah, yeah, yeah, yeah.
2: Not yet. Oh. They're sold out everywhere.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0: Sold out.
2: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2: You have some?
0: 응. 아니, no, no, no. 이미 in my stomach.
2: Oh, you ate it?
0: I tried. Uh-huh. Yes. 근데 no difference.
2: Oh, no difference.
0: Yes, no sugar, sugar, almost the same.
2: Really?
0: Yeah.
2: I hope they're still sweet.
0: Hmm?
2: I hope they're still sweet.
0: Still sweet?
2: Sweet tasting, yeah?
0: Yeah, still sweet. Oh, yeah, you.
2: I want to try it.
0: Yeah,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1: 갑자기.
0: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0: 예예예. 예, 예. Yes.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어허.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sugar free. 설탕 없는.
1: 어허.
0: 네,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1: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0: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1: 냉정합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1: G-U-M-Y.
0: Yes.
1: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0: 그래요?
1: 만들자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0: Yes.
1: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0: M이 두 개 들어가는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구미에서 예.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구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예.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하게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봤죠.
0: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1: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0: 주로 젤리라고 하죠.
1: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0: 맞아요.
1: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gummy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0: 아.
1: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0: 아,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0: 네,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0: 네.
1: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0: 네.
1: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0: 네.
1: 바로 sugar free.
0: 오.
1: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와요.
0: 네.
1: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가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0: 그쵸.
1: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죠.
1: 그쵸, right?
0: 예.
1: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인 거예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0: 오.
1: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0: 몸에는 사실 해롭죠.
1: 그렇기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0: 아,
1: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0: 그러면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1: 자유로운?
0: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1: 아 여기서 아, 나온 거라고 보면
0: 그렇군요.
1: 돼요.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1: tax free.
0: 예.
1: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0: 그렇죠.
1: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0: 예.
1: 비용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것으로부터 멀어, 자유로워집니다.
0: free가 되는 거니까.
1: 맞, 같은 맥락이에요.
0: 예.
1: 맞아요. So,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아 뭐가 없구나.
0: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1: 그렇죠.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한국인이었어요.
0: 네.
1: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어 이거 free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free 하면 많다는 얘기야.
0: 어.
1: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다녔죠.
0: 아 정말요?
1: 그렇게 알아듣고 오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0: 그렇죠.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1: 잘 지내고 있니?
0: 예.
1: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0: 네.
1: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0: 예.
1: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0: Fat free.
1: Fat free.
0: 오.
1: Okay,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0: sugar free.
1: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0: 네.
1: Right?
0: 네.
1: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0: 아.
1: 어떻게 해요?
0: This is fat free milk.
1: That's right.
0: 오.
1: Fat free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0: 네.
1: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0: 아.
1: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좀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1: 네. 그래서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Yes.
1: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0: This is fat-free milk.
2: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0: 네.
1: less라고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0: 그쵸.
1: 없는이죠?
0: 네.
1: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0: 예.
1: 중립적이에요.
0: 오.
1: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0: 그렇죠.
1: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0: 응?
1: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0: 근데
1: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0: 아~
1: 그냥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0: Yes, yes,
1: okay,
0: yes.
1: Okay,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0: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Uh-oh.
0: Oh. 자, 아직이니까 네. 그러면은
1: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0: 그쵸. 그래서 저는 not yet 으로 할게요.
1: Okay.
0: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1: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0: 예.
1: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어디서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0: Sold out. 네. Not yet.
1: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0: 아니야.
1: Not이 들어갔으니까.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0: 예.
1: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로 했을 때, 너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0: 예.
1: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0: 네.
1: I'm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0: 네.
1: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0: 그쵸.
1: 다 팔려서 out 된 거예요.
0: 네.
1: 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Sold out?
0: They are의 비동사가 있는데요.
1: 그렇죠. 비동사 있죠. So
0: 네.
1: they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0: Yes.
1: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0: Everywhere.
1: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아. 곳에서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0: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맞아요. 거죠.
1: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 유행을 확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순간에는 진짜 구하기 힘들다
0: 살 말이죠. 수가 없어져요.
1: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네.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0: 그래서 브랜드별로 있죠. 막.
1: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0: Convenience store.
1: 그죠. Convenience store입니다. Yes.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0: 네.
1: 들은 모든 곳에 있었어.
0: 아, convenience stores are
1: 해도 되고 그건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0: 아, convenience stores were mm-hmm. everywhere.
1: Right. Hey man, 그래서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0: Yeah.
1: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0: 오.
1: 그냥 갔다 쓰면 돼요.
0: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1: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0: 예.
1: 이사 다닌 겁니다.
0: 아, 여기
1: yeah.
0: 여기.
1: So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Alright.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저기라는
0: yes.
1: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Alright. 자, 읽어 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Not yet. We are sold out
1: everywhere.
0: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어,
1: 이건 마유입니다.
0: 그렇죠, 네.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음흠.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no.
1: 오.
0: Yeah.
1: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0: 네.
1: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0: Okay. Yes.
1: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0: 아, 그래요?
1: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1: Which is tell. 되겠습니다.
0: 말할 수 없다?
1: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0: 네.
1: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0: 아.
1: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tell 많이 씁니다.
0: 네.
1: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0: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1: 오히려 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0: 맞아요.
1: 더 잘 알더라고요.
0: 많이 외웠어요.
1: 그래서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0: tell
1: 되겠습니다.
0: Yes. Alright.
1: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0: 네.
1: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0: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0: 예.
1: I can tell.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어?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어? Can you tell? 이러면 티나요?
0: 오.
1: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0: 알아보겠어?
1: Right.
0: 오케이.
1: 식별이 되냐.
0: 네.
1: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0: I couldn't.
1: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0: Can의 과거죠.
1: Can't의 과거입니다.
0: 네.
1: So,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0: 없었다.
1: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ouldn't 뒤에.
0: 동사 원형이 와야죠.
1: That's right. 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0: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래서 oh, I couldn't open my eyes.
1: Yes.
0: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my eyes. 뭐.
1: Sorry.
0: 어,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You know what I mean? 몰랐어요, 계신지.
1: 예, 예, 예.
0: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
1: 아이고, 디스크 왔다. 디스크 왔다. 예. She couldn't turn.
0: 트렌드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1: Move.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1: Right.
0: So, 현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다.
1: Yes.
0: 시제만 잘 가지고 놀 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1: 그쵸.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1: I couldn't open my eyes.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차이를 알다 정도?
1: 네.
0: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단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1: 네.
0: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1: 우와,
0: 바로 나오더라고. 알더라고요.
1: 진짜 미식가예요.
0: 그런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1: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아닌지. 않은지를 딱 맞아요.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0: 놀라워요.
1: 와 진짜 네.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Okay.
1: 저는 바랍니다.
0: 바란다.
1: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0: 와,
1: 네.
0: 뭔가 달콤하고 달다.
1: 그렇죠.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 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0: 그렇죠.
1: 스윗.
0: 확실히 스윗. 아는 거는 굉장히
1: 자신 있죠.
0: 자신 있더라고요.
1: 거의 내가 마유예요.
0: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1: 뭐다?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예. 전문 강사의 느낌.
1: 그렇죠.
0: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이 스윗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네. 다정하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스윗해, 스윗남 막 이러잖아요.
1: 완전히요.
0: Right, right. 이 스윗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1: 진짜.
0: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sweet.
0: 맞아요.
1: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모든 게 막 다 들어가다 보니까
1: 다 표현이 돼요.
0: That's right. 에이. So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 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1: 그쵸.
0: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 오.
0: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 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아, 저 알죠. Sour.
0: 이거는
1: Sour
0: 붙어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에이. 그걸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하나.
1: A 아니에요?
0: 네,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1: sour.
0: 여전히 그렇게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0: Right, right.
1: sour.
0: 아,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오.
0: sweet and sour.
1: 아.
0: 이렇게 하면 뭔가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1: 네.
0: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프레임 패턴 중에 하나예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아, 바란다. 아, 벌어지면 좋겠어.
1: 네.
0: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1: 그렇죠.
0: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I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0: 여전히 스윗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1: 예.
0: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1: Spicy.
0: Spicy.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1: 오.
0: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I hope it is not spicy.
0: 나 too spicy.
1: It is not too spicy.
0: 왜냐면 어느 정도는 spicy 가능한데 너무 매우면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1: 네.
0: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1: Success.
0: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명사고요.
1: Succeed.
0: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succeed.
0: Okay, I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1: 예.
0: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1: You succeed.
0: Will 넣지 않고 쓰는 게 더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you succeed.
1: I hope you succeed.
0: Ver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 그쵸.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아하,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1: 네.
0: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1: This is fat free milk.
0: 그죠? fat로부터 free 한 거예요.
1: 네.
0: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 볼게요.
1: I don't like sugar free drinks.
0: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떡할까요?
1: Did you try?
0: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1: 네.
0: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1: The new sugar-free gummies.
0: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2: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다음 한번 볼게요.
1: 네.
0: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1: Couldn't.
0: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1: 네.
0: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0: 뜰 수 없었다고.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쵸,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1: Yes.
0: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1: 식별하다 tell.
0: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어서 그 차이를.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3: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3: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1: Oh.
4: I want to try one.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0: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1: 오.
0: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이병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 네.
0: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 보는 거 어때요?
1: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예, 막 이렇게 살 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싶잖아요.
1: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1: 오.
0: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